해령 서일화 지곡 감상하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긴 명절 연휴를 뒤로 하고 찾아온 우리 마음 이야기로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저는 명절 연휴를 마치고 나면 대체적으로 후회를 하는 편입니다. 명절 때가 되면 밀린 일 하기가 가장 좋을 때거든요. 평일에 밀린 일을 연휴 기간에 좀 몰아서 하는 편입니다만 늘 연휴 시작 전에 계획했던 만큼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연휴를 마치고 나면 늘 뒤를 돌아보고 약간의 후회를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번 명절 연휴 뜻하신 바대로 잘 보내셨는지요? 모두들 상황이 달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혹여 뜻한 바대로 잘 하지 못하셨다 해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연휴가 또 찾아오잖아요. 몇 달 지나면 설 연휴가 있으니까요. 오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시면서 후회보다는 앞을 더 바라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9월 28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연휴 동안 바쁘게만 지내셨던 분들이 감상하시면 좋을 듯한데요. 이 음악 들으시면서 새로운 월요일을 출발하는 마음 다져보시기 바랍니다. 스무박 한 장단의 여유 있는 속도를 즐길 수 있는 음악, 줄풍류 영산회상의 첫 곡 상령산 준비했습니다. 곽태규의 피리, 조유회의 양금, 송인길의 가야금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현악 영산 회상의 첫 곡 상영산 들으셨는데요. 곽태규의 새피리, 조유회의 양금, 송인길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곡으로 여밀락 중에 4장 준비했습니다. 여밀락은 전체가 7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한 장단 20박의 느린 속도의 음악이고요. 오늘 준비한 4장부터 한 장단 10박으로 장단이 바뀌어서 속도가 다소 빨라집니다. 이 4장부터를 우리가 급할급자를 써서 급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만 요즘 생각하는 급한 속도와는 좀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래도 앞에 3장에 비할 때 건들건듯 연주하기 때문에 급박이라 표현하는 것이 적당하다 싶습니다. 오늘 여밀락 4장의 원가락 12장단, 여음 20장단 듣겠습니다. 임진옥의 대금 연주입니다.

여밀락 4장의 원가락 12장단과 여음 20장단 모두 들어보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대금정악 보유자 임진옥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남창가곡 우조 얼락 벽사창이입니다. 얼락의 어는 엇으로도 표기를 하는데요. 지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르는 낚시조라 해서 얼락이라 하는데요. 첫 시작 부분부터 높은 음으로 소리를 질러 부르기 때문에 호방한 느낌이 일품입니다. 이 곡의 노랫말을 보면은 뭐랄까요? 약간은 허당 같은, 그래서 더욱 인간적인 주인공의 모습이 보입니다. 벽사창이 어른거리길래 이미 오셨나 보다 하고 펄떡 뛰어나갔는데 이미 아니라 봉황이 와서 깃 다듬는 그림자였다는 거죠. 마침 밤이었으니 망정이지 낮이었다면 남 웃길 뻔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즘 표현을 쓴다면 주인공의 모습이 좀 뻘쭘해 있는 그런 모습이 상상되는데요. 음악 듣기 전에 장별로 나누어서 노랫말 읽어볼게요. 초장, 벽사창이 어른 어른 커늘. 2장, 입만 여겨 펄떡 뛰어나가 보니. 3장, 임은 아니오고 명월이 만정한데 벽오동 젖은 잎에 봉황이 와서 긴 목을 후여다가 깃 다듬는 그림자로다. 4장, 마초와. 5장, 밤일세 만정 행여 나지런들 남 우일 뻔 하야라. 남창가곡 우조 얼락 벽사창이 듣겠습니다. 김경배의 노래입니다.

벽사창이 어른어른 커늘 입만 여겨 펄떡 뛰어나가 보니 음은 아니오고 명월이 만정한데 벽오동 젖은 잎에 봉황이 와서 긴 목을 후여다가 깃 다듬는 그림자로다. 마초와 밤일새 망정 행여 나지런들 남 오일번 하여라. 남창 가곡 우조 언락 벽사창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경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고려시대로부터 전해지는 당악정제의 하나 오양선 정제 반주음악 골랐습니다. 오양선은 고려시대로부터 전해지는 5종의 당악정제 중에 하나인데요. 오양선, 헌선도, 수연장, 포고락, 연화대의 다섯 종이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쭉 이어져서 조선시대가 되면 이런 춤의 영향으로 조선시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조선의 당악정제도 제작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오늘 들으실 오양선 정제는 하늘에서 다섯 신선이 다섯 마리의 양을 타고 내려와서 군왕을 송도하는 그런 내용의 궁중정제입니다. 예전에 초나라 재상으로 있던 조고라는 사람과 관련된 고사가 이 춤에 얽혀 있는데요. 다섯 신선이 오색 양을 타고 내려와서 한 줄기에 여섯 개의 이삭이 있는 육수거를 가져왔고 그 육수거를 효성이 지극한 백성에게 주었다 하는 고사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춤에 담겨 있습니다. 당악정제 하나 오양선 반주 음악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강학정제의 하나 오양선 반주음악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방학정제를 출 때는 여러 의무를 든 무용수들이

0: 해서 무대를 채우기 때문에 당악정제는 이와 같은 의무리 없는 향악정제에 비해서 무대 구성이 화려한 편입니다. 오늘 오양선 반주음악은 1980년대에 국립국악원이 이 정제를 복원하는 무대에서 연주한 자료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준비했습니다. 흥보가 중에서 화초장 타령입니다. 화초장은 예전에 잘 사는 집이라면 하나씩 갖추고 있던 장인데요. 살림하는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 했던 그런 장입니다. 부자가 된 흥보, 온갖 세간살이까지 다 갖추게 되는데요. 이 화초장도 빠질 리가 없겠죠. 어느 날 놀부가 흥보네 집에 왔는데 안방에 화초장이 놓여 있었던 거죠. 욕심 많은 놀부가 그걸 그냥 지나칠 리가 없겠죠. 결국 자신이 짊어지고 가겠다 하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흥보가 중에서 화초장 타령을 강도근의 소리 이성근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딸딸거리고 탁 차고 들어가니 놀부가 왁칵 그냥 휘가 나서 발길로 술상을 팍 차면 내 이놈 흥보야 내 이 죽일 놈 같으니 꽤마나 자생치라고 내가 오면은 너희 마누라 들어서 이렇게 나한테 포악을 하고 시겠지 이놈아 너 이놈 몽둥이처럼 허리를 탁 치신 내가 분질을 올려 너 이놈 저게 좀 썩버려 썩버려 내가 좋은 대로 내 예쁜 대로 내가 너네 새로 얻어줄 테니 썩버려 알아 알아 알아 그게 뭐 한 번도 비교지 그건 그래 두고 야 흥보야 내가 너 여고 온 소가 아냐 아이고 형님 제가 어떻게 안단 말이오 야 이놈아 너 밤니실 모르냐 아 밤니실이 뭐입니까 아 이놈아 도둑질 말이다 아이고 형님 지가 무슨 도둑질 했단 말이오 야 이놈아 네가 도둑질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오명 주사가 벌칙같이 들어서서 우리 집을 너를 잡으려고 찾아왔더라 너하고 나하고 형지가 아니니 내가 너 잡아간 꼴보고 어떠냐 그 사람들 따지 모양이라고 돈 수백 냥 들었다. 그러니 그 돈 네가 물어줘야 하고 또 그놈들이 너를 잡으러 올 것이여. 네가 도둑질에서 부자 되었다고. 그러니까 두 말할 것도 없어. 너그 처자 귀연숙하고 너그 자식들 싹 데리고 저 이주 도망을 가니 황국 상해를 들어가서 3년만 있다 오너라. 내가 네 살림다 손을 대면 내가 네 아들 냅니다 이 자석아 흥보 깜짝 놀라면 아이고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야 이놈아 그러면 어떻게 써 이놈아 부자가 되었어 이놈아 형 좀 들어보시지요 하루는 대사가 하나와 싶다 대사가 뭐냐 아 중이 말이오 어 저리 있는 중말이구나 그래서 대사가 내려와서 아, 날 보고 집터 하나를 잡아주기서 그다가 집을 짓고 사니까 제비 한 생이 들어왔지요. 그래, 제비가 들어왔어. 그, 어쩌단 말이야. 아, 집을 짓고 새끼 한 생을 까는디, 날개 꼬부는디, 한 마리는 떨어져서 다리가 작심 부러져 부르고, 한 나는 떨어져 죽어버렸다. 그 다리 부러진 놈을 하도 불쌍해서, 제가, 장사실 없고 명태껍질 없고 다리를 창창 뜬해서 제 집에 올리노니 그 제비가 죽지 않고 무사히 살아서 그 이듬에 나오면서 박실 하나를 물고 왔죠. 그래서 아 그놈을 심었더니 박이 그대로 시대가 열었죠. 그 참 희한한 일이구나. 박이 시대가 열었어. 그렇지. 박실은 숨구멍지가 박 열지 틀열지. 그래 박 시대가 열어서 어쨌단 말이야. 배가 하도 고파서 밥 속일랑 끓여 먹을까 하고 방 한 테이를 탔더니 뭐 나오냐 아 물론 밥 속 나올 테지 아 그게 아니라 귀에 두 짝이 쑥 붉어집니다 뭐 귀에 두 짝이 쑥 붉어져 그래서 그 열고보니 이게 쌀도 꽉 찼고 또 한 귀를 열고보니 막금부와 돈과 꽉 차십니다 아이고 밥통 속에서 나온 귀에 두 짝 속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 그래서 아이 기다 말기다.

부꾸나무 도로 하나 같대. 돌고 부꾸나무 도로 하나 같대. 이리 갔다 붙고 보고 도로 하나 같은 거고 저리 갔다 붙고 보고 도로 하나 같은 거고 부근하고 대관하고 부근하고 대관하고 야 저게 부서놨던지. 아이 그렇게 저렇게 부자가 되었어요. 망고 부자가 되었죠. 그래 또 한 대를 또 닦고 나니까 유영가 비단이 나왔는데 비단 무엉땅 나와서 비단으로 옷을 칭칭 감고 또 한 대를 타니까 그 속에서 대목들이 나와서 이렇게 집을 지어서 부자가 되었지. 제가 무슨 도둑질할 리가 있겠소. 야 흥보야, 너 제비다리 하나 문제서 부자가 될 때 한테 개부지를 시면 천하장자 되겠구나. 알아, 나 거리 가서 제비다리 문질려 하다. 아이고 형님, 아 지금 어느 다리 가서 제비가 온다는 말이오? 응, 구세월이나 돼야 제비가 오지. 알아, 그러면 내가 축내할 것 없이 네가 축내야지. 그런데 흥보야, 저 운목에 저 벌그는 거 저건 무엇이지? 그 화초장올시다. 화차, 초차, 장차. 그 이름 한번 줬구나. 그 속에 뭐 들었느냐? 은금부와 괴수자이 그 속에 들었습니다. 하, 참, 그 참 희한한 일이로구나. 야, 흥보야. 내가 너를 조그마하게 얼마나 너를 예쁘게 키웠냐?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두 형지가 단툴밖에 더 있냐? 내가 죽을 때가 있으면 네가 가서 대로 죽고 네가 죽을 때가 있으면 그건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간에 서로 우애를 끊어서 식었느냐? 그놈 날 돌아. 아이고 형님 꼭 가져가시라 이면 내일 하에게 재벌하리다. 멋있어 이 도적놈 보소요. 이런 천하의 도적놈이 있는가? 나 건네가 뭐 그 속에 있는 은금부와 싹 빼앗부르고 빈껏똥만 보내려고 이런 도적놈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날다리의 도적놈이라고 한단 말이야. 야 이놈아, 나 본연이 대빵 못이여? 서특 대빵이여 이놈아. 꼭 가져가시라 이놈아 대빵어지요. 이놈의 허는놈이라 화추장 노래를 부르면서 건네가는디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딱 하나로 걸려뛴다. 아차 잊었다.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랴.

전장화 아지드 장화초 아지드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방.

0: 살 거니까 꼭 이거 싶으시오. 저거 집으로 들어가면 여보게 마누라 집아졌더니 어디를 갔다 집아졌다 어디로 구며 우르르르 쫓아와요. 저 받은 게 도대체 다이부터게 어디인가에 다시 사람 못쓸 사람 놀부 마누라가 나온다.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보신 줄내 몰라서 내 잘못되었소. 이리고 쉬어 이리고 쉬어.
1: 마치 두 사람이 나누어서 부르는 것처럼 흥보와 놀보 역할이 실감나게 들리고요. 그 심술 맞은 연기가 일품입니다. 흥보네 집에 가서 짊어지고 온 화초장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놀부. 마침내 집에 도착해서 부인에게 그 이름을 확인하네요. 놀부네가 잘 사는 편인데 집에 화초장까지는 갖추지 못하고

먹고 살았던 것 같죠? 다양한 물건이 있는데 흥분의 집에요. 화초장부터 고르는 걸 보니까 놀부가 부인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기도 합니다.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화초장 타령 들으셨는데요. 강도근의 소리, 이성근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남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편 소리를 제대로 전승해 온 강도근 명창의 소리 오랜만에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곡으로 산조 삼중주 골랐습니다. 아징과 가야금, 해금 이렇게 세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김일구의 아쟁, 정경옥의 가야금, 김성아의 해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음색의 조화 괜찮네요. 산조 삼중주 들으셨는데요. 김일구의 아쟁, 정경옥의 가야금, 김성아의 해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경기 민요 한곡 감상하시겠는데요. 군밤 타령입니다. 이제 군밤의 계절 왔죠. 이춘희의 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경기민요 군밤 다령 감상하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보유자 이춘희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곡으로 달구소리 준비했습니다. 달구소리, 이 달구질을 할 때 부르는 소리인데요. 달구질은 땅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땅을 단단하게 해야 하는 여러 상황이 있는데요. 집터를 다질 때 달구질을 하고요. 무덤을 다질 때, 또 땅을 다 다지고 나서 산에서 내려올 때도 달구소리를 부릅니다. 오늘 들으실 달구소리는 발인을 하고 산에서 내려올 때 부르는 달구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소녀만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달구소리 들으셨는데요. 빈내농악 최고의 상쇄죠. 손영만의 선소리와 요령 연주였고요. 우병태의 뒷소리, 방지원의 꽹과리, 박범태의 장구, 민경문의 징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남도민요 오곡타령 준비했습니다. 오곡타령은 진도 지역에 전승되는 민요 다섯 곡을 모아 부르는 음악인데요. 진도의 명창 조공예가 평소 즐겨 부르셨던 노래 다섯 곡을 모아서 오곡타령이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들으실 오곡타령, 산타령, 매화타령, 방화타령, 도화타령, 꽃방화

산타령, 매화타령, 방아타령, 도화타령, 꽃방아타령의 다섯 곡, 오곡타령 들으셨는데요. 김용우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소리꾼 김용우는 조공래 명창의 소리에 매료돼서 직접 명창을 찾아가서 이 노래들을 배웠다고 하죠. 오늘 연주로 들으신 이 곡들은 소리꾼 김용우 25주년 정규 9집 여음이란 음원에 수록된 곡이었고요. 김용우 허정승이 함께 소리를 했고요. 류인상의 장구, 김용우의 징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릴 음악 유지숙의 싸름다령 감상하시겠습니다.

서도민요 싸름 타령 감상하셨는데요. 유지숙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긴 명절 연휴를 마치고 찾아온 월요일이라서 오늘은 아무래도 일상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듯하죠. 이미 적응 다 하신 분도 계실까요? 이제 한 3일이면 이 9월도 마무리가 되겠네요. 시간이 이렇게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훌쩍 지나가는데요. 그래도 아직 9월이 3일이나 남았다 생각하시면서 이 남은 나머지 9월 알뜰하게 정리하면서 마무리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쾌청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사항을 지켜주세요. 또 이동 중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갑니다. 벌초나 성묘 또는 나들이를 갈 때는 긴 옷과 장갑을 착용해 벌레 물림과 벌쏘임을 예방하고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씹기 시작했다. 사근사근 상쾌한 신맛과 사근사근하는 쾌감. 사근사근 난 연달아 몇 개의 사과를 먹었다. 사근사근 박완서 작가의 소설 나목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사근사근 입안에서 사과의 단맛과 과육이 부서지는 소리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나는 사과를 꺼내 태수에게 먼저 하나를 주고 나서 나도 한 입 아싹 베물고 사근사근

첫 곡으로 우크렐레 피크닉에 사는 게 니나노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사는 것이 니나노 하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삶이라면 참 좋겠죠. 추석 연휴 여러분 잘 보내셨을까요? 작년에는 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긴 추석 연휴를 보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올해 연휴가 유난히 짧다고 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저는 적당했어요. 빨리 오고 싶었어요. 자, 그래도 다음 주에 다시 연휴가 이어지니까 여러분 힘을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쉬느라고 무거워진 몸을 좀 풀면서 오늘도 문화시대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납니다. 월요일에는 초대석 코너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현대무용가 이선아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작품 활동을 위해서 잠시 한국에 머물고 계신데요. 문화시대에 귀한 시간 나눠주셨습니다. 잠시 뒤에 이선아님의 독창적인 안무와 작품 이야기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다시 듣기 플랫폼인 팟빵도 즐겨찾기 해주세요. 자,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 증편에서 잔 증편을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 한 곡 더 준비했어요. 이상은의 노래입니다. 에코송.

이상은의 노래 에코송 함께 들었습니다. 6893번 쓰시는 분께서 문화시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도 잘 부탁드려요 해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0: 어린 시절 재능을 알아채고 외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감동적이지만요. 때로는 뒤늦게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에게서 영감과 용기를 얻곤 합니다. 뭔가를 시작하기에 정해진 때란 없다는 것. 사람마다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는 계절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죠. 오늘 모실 분도 그렇습니다. 우연히 춤을 만나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왔고 지금은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현대무용가 이선아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아, 프랑스를 주 무대로 활동하고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아예 오진 않으시는 건 아니고요. 한국과 프랑스를 이렇게 오가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번에는 이제 어떤 공연 일정 때문에 한국에 오셨던 건가요?
1: 네, 8월과 9월 사이에 예. 서울 송은 아트스페이스라는 공간에서 미노타우루스의 북이라는 공동 작업에 참여하게 돼서 오게 네. 됐습니다. 네.
0: 그 기간을 보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
1: 엄청나요?
0: 네. 근데 매일 하셨다면서요?
1: 네, 4주간 23회 공연을 올렸는데
0: 와,
1: 처음이에요, 이렇게 장기 공연은.
0: 어떠셨어요?
1: 그냥 매일 아, 아직도 20회 남았네. 아, 아직도 15회 남았네. 보통은 이제 1회나 2회 길어야 막 3회인데.
0: 그렇죠.
1: 자도 공연이 아직 남아 있어서.
0: 자도 끝이 없어.
1: 네.
0: 아, 한국 팬들로서는 그래도 되게 반가웠을 것 같아요.
1: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네. 근데 저 역시도 아, 내가 언제 이렇게 한국에서 원 없이 공연을 해 보겠나 싶은 마음으로 그냥 되게 감사하게 공연을 한 회 올렸고
0: 네.
1: 다행히 잘 마쳤습니다.
0: 잘 마쳤어요. 잘 마치고 추석 연휴도 네. 또 한국에서 가족분들과 보내셨겠네요.
1: 네, 네. 그냥 공연 끝나고 바로 돌아가면 너무 아쉬우니까
0: 네.
1: 조금 시간 보내고 이제 추석을 한국에서 맞는 게 진짜 오랜만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아주 한국 국적인 스타일로.
0: 전도 벌써
1: 아, 네.
0: 손 모양이 전 붙이셨는데.
1: 거실에 신문지
0: 깔고
1: 네. 가족들이랑 부침개 먹고 또 아빠가 그 배 농사 지으시는데
0: 네.
1: 맨날 항상 사진으로만 보다가 올해 처음 먹어봤는데 네. 너무 맛있었습니다.
0: 와, 덕분에 추석까지 보내고 가게 되신 그 일정 덕분에 또 저희도 이렇게 네. 모실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음악을 하시는 뭐 피아니스트랄지 아니면 가야금 연주자랄지 하면 이렇게 좀 그림이 그려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현대무용에 너무 문외한이라서 현대무용가라고 하면 좀 추상적이다 네.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 우리 이선아님께서는 나는 이런 무용가야, 나는 이런 춤을 추는 사람이야 보통 어딘가에서 소개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직접 소개를 좀 듣고 싶어요.
1: 그렇게 소개를 한 적이 많지 않아서 많이 고민을 했다가 좀 함축적으로
0: 네.
1: 이선아는 인간의 섬세함을 인간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무용가다 라고 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0: 인간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네. 무용가다.
1: 네. 근데 또 그 공식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사이트나 이런 데 나올 때는 또 멋진 표현이 있어요.
0: 네,
1: 제가
0: 네.
1: 다 못해서 네. 한 줄 그냥 읽어볼게요.
0: 네.
1: 움직임과 음악, 영화, 그리고 가면의 경계에서 내밀함의 안무가 지닌 가능성을 탐구하는 안무가 라고 이렇게 멋지게 소개해 주시기도 합니다.
0: 너무 멋져가지고 지금 잘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아까 처음 그 소개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와닿긴 했습니다만 움직임, 음악, 영화, 그리고 가면의 경계에서 내밀함의 안무가 지닌 가능성. 내밀함의 안무가 뭘까요?
1: 내밀함이
0: 네.
1: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감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더 이상 뭐 며칠 전까지 봤는데 더 이상 볼 수 없는 어떤 대상을 떠올릴 때
0: 네.
1: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사람이 보이는 것 같고 귓가에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또 그

0: 그 사람과 손을 마주했던 그 손끝에 남아있는 감각, 이게 약간 몸에 남아있는 감각들을 약간 어떻게든 몸 밖으로 끄집어내서 온몸으로 막 표현해요. 근데 그냥 저만의 방식으로. 근데 그게 이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움직이면 또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1: 아, 이게 결국은 같은 이야기네요. 그 내밀함의 안무, 그리고 감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그런 표현법. 그러면 지금은 이제 프랑스가 주 무대이시니까 프랑스에서는 어디 뭐 단체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실까요? 어떤 소속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프리랜서로 활동하실까요?
0: 제 이름으로 된 단체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선아 당스라고, 당스는 이제 불어로 무용인데, 그러니까
1: 네.
0: 선아 무용이라는 일하는 단체가 있고, 주로는 이제 극장에 있는 무대에 안무 작품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또 때로는 다른 장르 아티스트 분들과 이제 협업도 많이 해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화가분들.
1: 화가,
0: 네, 화가분들의 그림을 보고 제가 영감을 받고 또 갤러리에서 같이 공연, 같이는 아니고 이제 그림이 이렇게
1: 전시가 되어
0: 전시되어 있는
1: 있고,
0: 공간에서 제가 그 그림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이제 공연을 올리는 것도 하고 또 뮤지션 분들과도 되게 정기적으로 되게 자주 하고 있습니다.
1: 와, 재밌는 작업을 많이 하시네요.
0: 그냥 이것저것 다양하게, 네, 몸으로 할수 있는 거, 그냥 흥미롭겠다 싶으면, 네, 도전해보고 그래요.
1: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0: 네.
1: 선화무용 너무 좋은데요? 선화당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만나 뵙는다고 해서 또 공부가 필요하여 좀 살펴보니까 굉장히 특별한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세계를 무대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보통 그러면 아, 어린 시절부터 엄청 준비를 많이 하셔서 지금에 이르렀겠구나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이선아님은 입시무용을 준비하지 않고 대학을 무용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랬을까요?
0: 스토리가 좀 긴데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늘어지지 않으면서 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술이 그냥 막연히 그냥 되게 좋았어요. 항상 예술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끌리고 되게 좋았는데, 중학교 때, 무용으로, 아, 무용이 하고 싶다. 그럼 예고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주 명확하게. 근데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예술은 좀 넉넉해야 되고, 좀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예고에 한번 전화를 걸었는데, 아, 부모님이 팍팍 지원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되게 겁을
1: 오,
0: 먹었고,
1: 세상에 너무 현실적으로
0: 그러니까
1: 네,
0: 학생이 이렇게 전화하면
1: 하셨구나.
0: 안 되는데, 이렇게 막. 그래서 그냥 마음속으로 접었어요. 표현을 못하고. 그러고
1: 그러셨군요.
0: 있다가 고3 때 오빠가 갑자기 그 대학로에 있는 소극장에서 공연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도 나처럼 뭐 레슨을 받은 적이 없는데 웬 공연? 이러고,
1: 무용으로요?
0: 퍼포먼스래요. 그래서 가족이랑 다 같이 가서 공연을 봤는데, 무대 위에 오빠의 모습이 제가 아는
1: 오빠가
0: 집에서 막 같이
1: 아니었어.
0: 싸우고 막 그냥 아는 오빠의 모습이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되게 낯설은 거예요. 그 낯설음이 저한테는 되게 강렬하게 되게 와닿았고, 아, 이런 공연 예술이 뭐지? 그러니까 공연이라는 것 자체를 고3 때 처음 봤고 그냥 되게 강렬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파울로 코엘료에 보면 그 연금술사인가요? 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뭐 우주가 돕는다 뭐 그런
1: 맞아요.
0: 것처럼
1: 그 당시 가장 모두가
0: 저도
1: 읽었던 책이죠.
0: 전 읽어보지도 않았지만 이 글귀를 너무 되게 항상 좋아하는데, 저한테도 그런 기회가 왔던 것 같아요. 21살 때 사실 예능, 그러니까 뭐 무용을 해본 적도 없으면서 그 대학 모집 요강에서 계속 예능만 봤어요. 근데 거기서 한 전문대학교에서 올해는 실기시험을 보지 않습니다라고 써 있어서 바로 이제 모집 이렇게 시험을 그냥 면접만 보고
1: 네.
0: 그렇게 무용가에 들어가게 됐어요. 와. 친구들한테 놀림 많이 받았어요. 막 무역과 아니냐, 너가 무슨 무용이냐.
1: 아, 무역과인데 잘못 보고 들어간 거 아니냐.
0: 네, 그래서 친구들한테 뭐 무용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냥

0: 네, 그 전문대 들어가서 네, 재밌게 배웠고.
1: 와, 그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0: 네, 우여곡절은 이제 전문대 이후에 또
1: 펼쳐지겠네요.
0: 네, 네.
1: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게 지금 궁금한데 처음 이제 무용이라 하는 것을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 배우기 시작한 거잖아요. 실기를.
0: 네, 맞아요.
1: 그러면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웠을까요? 물론 당시에 면접만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상태, 그 모집 요강이었다 할지라도 입학을 한 친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실기가 익혀진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 과정은 또 어떠셨을까요?
0: 전문대 그 과정은 사실 저 같은 처음 하는 친구들이 반, 무용을 좀 했던 사람들이 반 네. 정도여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무용을 좀 했던 언니들이 저희들 막 알려주고 같이 배우고 막 너무 훈훈했는데
1: 네.
0: 문제는 제가 이제 그 졸업을 하고 4년제에 편입을 했는데 분위기가 사뭇 다른 거예요.
1: 네.
0: 그리고 학생들의 태도도 너무 다르고 어깨 탁 벌어주고 팔자걸음에 막 어떻게 자신만만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수업 자체도 저처럼 2년 어디서 배우고 와서 3학년 수업을 듣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동작을 보여주시면 그냥 눈으로 보고 바로 막 따라하고 근데 저는 그냥 맨날 뒤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막
1: 네.
0: 따라할 수도 없고 그래서 키가 되게 많이 죽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김주자 교수님이셨는데 즉흥 수업을 진행을 하셨어요.
1: 네.
0: 그래서 다들 나가서 한 시간 동안 벚꽃 보고 와 이래서
1: 되게 연기 잘하시네요. 다른 분들 연기 진짜 잘하신다. 저는 그 교수님 오신 줄 알았어요. 지금 그래가지고요.
0: 그래서 예. 이거 뭐지? 그리고 나가서 그냥 막 벚꽃 진짜 한 시간 동안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다. 열심히 보면 되겠다 해가지고 벚꽃 보고 들어왔는데 이제 한 사람씩 본 거 춤춰봐 이래가지고
1: 네.
0: 네, 발레를 한 친구들은 발레 테크닉으로 막 춤을 추고 또 현대무용 친구들은 또 되게 막 어려운 테크닉 섞어서 이렇게 막 벚꽃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테크닉을 아예 하지도 못하니까
1: 네.
0: 그냥 하기 전에 아, 난 벚꽃이야 벚꽃이야 벚꽃이야 막 이렇게 막 눈 감고 그냥 딱 나가서
1: 예.
0: 그냥 테크닉 같은 거 없이 그냥 손으로 막 벚꽃이 날리는 것 같은 상상을 하면서 막 춤을 췄었어요.
1: 네.
0: 그냥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제가 그냥 벚꽃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1: 와, 온전히. 너무 아름답네요.
0: 아름다운지.
1: 아니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네. 그때 어떻게 했을지가 너무 궁금해져요. 벚꽃이 된 이선아라는 사람의 모습이.
0: 근데 그 모습이 교수님께서 인상 깊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 전에 졸업하기 전에 내 방에 잠깐 들릴래 하셔서 이제 갔는데 너 이름으로 무용단을 창단하거나 아니면 기회가 되면 대학원에 가는 게 어때?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1: 네.
0: 나는 무용을 못하는데?
1: 네.
0: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말씀이 이렇게 가슴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머릿속 계속 맴돌았고
1: 네.
0: 그래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이제 무용원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1: 하게 되신 거군요.
0: 네, 그 무용원에 입학하게 된 게 저희 오빠도 저랑 스토리가 똑같아요. 늦게 무용을 했고 아예 그냥 동네 발레 꼬마 아이들 사이에서 무용하다가 뭐 두세 달 뭐 발레 애들 수업 그런 거 수업 듣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에 이제 입학을 해서 오빠가 저한테 권유를 한 거예요. 둘 다 서로 근데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1: 그렇군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아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저도 지금 이 포인트에서 조금 찡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은 특히나 예체능 쪽을 가시는 분들은 정말 어릴 때부터 아까 그 학교에 누군가가 입학처장 정도 되시는 분이 했던 것처럼 집안의 서포트가 아주 많아야 되고 엄청난 수련을 한 끝에 비로소 무대에 서고 동작 하나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뒤늦게 발견할 수도 있다. 이게 약간의 용기를 좀 주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여기 또 장본인이 지금 나와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무용이 이거 정말 재밌다. 나 좀 테크닉적으로는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지만 내 안에 뭔가 무용을 하고자 하는 그 에너지가 난 참 많은데? 라고 느낀 건 언제일까요?
0: 이제 대학원 들어가서 창작 수업을 하면서인데
1: 네.
0: 대학원 들어가서 또 입학 초반에 너무 힘든 일이 좀 많았기 때문에

0: 무조건 열심히 해야겠다. 그냥 절실함이 그냥 항상 있었어요. 그냥 그 절실함으로 그 안무 실습이라는 어떤 수업을 그 당시에 딱 듣고 있었는데 그 수업이 헝가리 작곡가 벨라 바르톡의 음악을 이제 선생님이 그러니까 매년마다 항상 똑같은 음악이에요. 아. 그 2분짜리 음악을 듣고 분석하고 그 음악에 맞춰서 움직임 하나하나를 이렇게 대입시켜야 돼요. 딴딴딴딴딴딴딴딴 이런 식으로.
1: 네. 어. 완전히 쪼개서.
0: 완전히 네. 쪼개서.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힘든 마음을 거기에 다 쏟아부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음악도 정말 몇백 번씩 듣고 반복하고 연습하고 그러는 과정 중에 아, 안무를 이렇게 하는 건가? 어, 연습은 이렇게 하는 건가? 어, 안무의 맛이 이런 거구나 라고 네. 좀 그때 처음으로 눈을 좀 뜬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그 힘겹게 보냈지만 아무튼 대학 시절에 그 만든 작품을 엮어서 요코하마 댄스 컬렉션에서 프랑스 대사관상을 받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제 해외 활동을 또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맛을 알았고 이제 한국을 무대로 나의 무용 활동을 펼쳐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또 프랑스로 가서 여기가 주무대로 펼쳐지겠구나 이런 일을 네, 이런 변화가 있으셨을까요?
0: 어, 정착하게 된 거예요?
1: 네.
0: 아니면 정착. 네. 네. 프랑스에 처음 간 거는 이제 2007년이었는데 그냥 어떻게 공연으로 매년 가게 되다가 제가 2014년에 사랑하는 사람을
1: 만나셨군요.
0: 만나서
1: 프랑스에서
0: 네. 네. 아, 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1: 아, 그래서 그렇군요.
0: 그래서 정착하게 된 이유는 결혼이고요. 어, 제 남편은 어, 무용 평론가예요.
1: 네.
0: 그래서 독일 사람인데 파리를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라 저도 자연스럽게 파리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1: 네, 그래서 파리에 선화당스까지 네. 만들고 이제는 파리를 주무대로 하고 한국과 또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네. 지금 무용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어, 한국에서도 이렇게 입시 무용을 하지 않은 전공생으로 대학생활 하실 때 초반에 좀 힘드셨었는데 사실 프랑스에서 정착해서 거기에서 또 이 무용활동을 한다는 것 또한 이것도 또 만만치 않은 두 번째 관문이었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프랑스 생활은?
0: 프랑스 생활은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무용을 하지 않는 이선화로서 그냥 사람 이선화로서는 어, 정착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불어도 너무 잘 못하고 이 문화도 너무 다른 것 같고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예술을 하는 이선화로서는 어, 더 행복한 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1: 어,
0: 사람들이 어, 그냥 제가 하는 무용을 순수하게 바라봐주고 또 좋으면 또 좋다고 표현을 많이 해주고 프랑스가 예술을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예술을 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감이 되게 높고 그래서 공연 끝나고 나면 막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정말 표현도 많이 해주시고 막 안아주시는 분도 계시고 너가 무용 계속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네. 말들을 되게 많이 해주시니까 공연 끝나고 나면 뭔가 이렇게 꽉 찬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정말 감탄사가 많다.
1: 아.
0: 별거 안 해도 막 브라보 막
1: 브라보.
0: 되게
1: 네.
0: 많이 하고 어, 되게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 많이 배워서 아. 예전에는 이제 한국에는 그 무용계가 서로 시기 질투가 되게 많은데 그냥 프랑스에 살면서 그 시기 질투 같은 마음이 들어오려고 할 때 브라보.
1: 아, 네.
0: 어, 너 너무 잘한다. 막 이렇게 표현하니까 저도 되게 그런 부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서로 표현하는 거.
1: 와. 그게 좀 뭐랄까요? 한국에서 무용을 했었을 때 그때하고 비교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 차가 그렇죠. 있긴 합니다만 이제 지금은 한국 공연도 하시니까요. 한국 공연을 한 이후에 관객과의 반응과의 약간 차이가 있습니까?
0: 아, 네.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1: 아, 그래요?
0: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프랑스는 그렇다는 걸 알잖아요.
1: 예.
0: 근데 제가 기억하는 한국의 관객분들은 주로 잘 봤습니다.
1: 어.
0: 어, 너무 멋있으세요.
1: 네.
0: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 좀 조심스럽죠.
0: 네, 많이 네. 조심스러워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 송은 아트 스페이스에서 공연할 때 아, 관객분들이 그런 걸 아니까
1: 네.
0: 제가 공연 끝나고 나서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났을 때 다들 공연을 보신 분들이세요.
1: 네.
0: 근데 이제 더 다 서로 딴 데

0: 겹보고 이렇게 막 공연 안 보신 것처럼 이렇게 계셔서 네. 제가 먼저 공연 보셨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이런 건 아니고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막 표현을 그래도 많이 하세요. 네. 생각보다.
1: 맞아요.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0: 근데 그 첫 스타트 이렇게 트는 게 너무 어려워요.
1: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예의 없지 않을까?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 괜히 이렇게 아는 척 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을까? 뭐 이런
0: 맞아요.
1: 마음 때문에.
0: 조심스럽고 조심스럽죠. 좀 네. 수줍음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차이가 프랑스는 진짜 아기 때부터 현대무용을 봐요. 근데 저는 저만 해도 고3 때 봤는데요. 네. 뭐. 네.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아직 조금 익숙치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1: 네, 네. 자,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밌습니다. 저희 음악 한 곡 듣고 이야기 나눌 텐데요. 네. 선곡 부탁드렸잖아요. 네. 어떤 곡인지와 또 왜 이 곡을 선곡해 주셨는지 소개해 주세요.
0: 캔자스의 Dust in the Wind라는 곡이에요. 네. 일단 그 처음에 시작되는 기타 멜로디 선율이 너무 좋고 Dust 그리고 윈드 제가 다 되게 좋아하는 단어고 네. 그리고 이게 인생은 되게 덧없이 흘러간다 뭐 이런 내용인데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임종을 두 번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 전에는 진짜 너무 철없었고 지금 진짜 인생이 유한하구나 시간이 유한하고 나의 사람의 존재가 유한하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요 아직도 네, 네. 근데 가사를 보니까 와 이렇게 심오한 가사를 되게 시적이고 되게 아름답게 풀어서 이 곡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추천했습니다
1: 네. 네. 자 함께 듣겠습니다 캔자스의 Dust in the Wind 함께 듣고 올게요

0: 캔자스의 Dust in the Wind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현대 무용가 이선아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도 가능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음악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이 음악을 배경으로 그 몸으로 표현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1: 아직 없습니다.
0: 아직 없어요? 그럼 언젠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1: 이 가사 자체랑 멜로디가 너무 충분히 영감을 주기 때문에 네.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궁금해서.
1: 언젠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아까 더스트라는 이런 워드, 윈드라는 것도 네. 또 좋아하는 맞아요. 단어이고 이 시적인 이 가사가 또 깊이 와닿았었으니까.
1: 좋은 생각인데요.
0: 언젠가 네. 한번 올려주세요. 네, 그걸로 한국에도 와주시고. 네. 자, 올해로 춤춘 지 20년째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쭉 돌아보면 어떤 소감이 드세요? 아, 그래도 이 길을 잘 왔다. 역시 나다운 길에 지금 와 있다. 혹은 다른 생각일 수도 있고요.
1: 일단은 그만두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한 거 잘했다라는 네. 생각이 먼저 들고요. 예전에는 나는 왜 더 일찍 시작했지 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생각이 바뀌어서 늦게 시작해서 감사하다.
0: 아, 어떤 점 때문에요?
1: 그 예전에 그 막 절실하게 무용하고 싶었던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0: 아, 네.
1: 지금도 그냥 무용이 너무 소중하고 네. 오히려 요즘은 더 무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 오히려 늦게 만나서 선물인 것 같은 네. 그런 소중함이 지금도 갖게 된 게 아닐까. 아, 그렇습니다.
0: 좋네요. 그동안에 진짜 20년째니까 많은 작품을 올리셨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그래도 이 작품은 참 오래 기억에 남는다 혹은 어떤 깊은 사연이 있다 이런 작품이 있다면요?
1: 기억에 남는 작품과 특별한 작품이 있는데
0: 아, 그래요.
1: 기억에 남는 작품은 제 첫 작품 퍼포밍 드림 네. 그리고 이제 웨이브즈 작품 이렇게 두 작품이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는데 이유는 이 작품으로 제가 혼자서 한 15개국 이상 투어를 다녔어요.
0: 네.
1: 그래서 되게 다양한 뭐 우크라이나, 뭐 크로아티아 막 이런 정말 혼자서는 여행으로 절대 못 가볼 것 같은 그런 나라도 많이 가보고 사람들도 보고 그리고 또 이 작품으로 야외 공연도 해서 막 풀밭에서도 공연하고 돌밭에서도 네. 공연하고
0: 아, 그래요?
1: 분수대도 들어가고 막 그래서 내가 그런 되게 다양한 경험한 게 되게 그리고 또 제가 그 작품으로 프랑스도 가게 됐고 지금의 남편도 만나게 돼서 되게 선물 같은 작품이고
0: 네.
1: 특별한 작품은 제가 그 프랑스 무용단에 이제 2015년부터 이제 좀 소속이 돼서 몇 작품을 같이 했는데 그때 살아있는 학 6마리랑 네. 무용수 4명이랑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0: 그래서 공연 무대에 같이 올려진 거예요?
1: 네. 아기 때부터 그 학 그 안무가 분께서 직접 막 부화하는 과정 보시고
0: 네.
1: 프랑스에서 그 새와 함께 하는 안무가로 되게 유명하신데 그 안무가님이 저 결혼 날짜 딱 잡았었을 때 그 해에 한국 무용수를 찾는다고 한국에 오셔서 가지고
0: 네, 네.
1: 제가 또 그 오디션에 제가 이렇게 응시를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그 작품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는데 공연 준비하면서 동물원에서 새들이랑 되게 많은 시간을 보냈고
0: 네.
1: 또 무용 공연을 하는 도중에 아이들이 막 짝짓기 춤 추고 서열 다툼 하는 거 서열 싸움 되게 많이 보고 막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게 특별하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꿈의 한 장면 같아요.
0: 그러네요.
1: 되게 좋았어요.
0: 보통 우리가 학을 볼 때 실제로 뭐 전통 춤에도 학춤이 있으니까 네. 학의 그 우아함이 때문에 몸으로 표현할 때 가장 멋진 그 안무로 표현될 수 있다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 같은데 무대 위에 같이 올려서

0: 그렇게 했다는 거 굉장히 신선하고 네, 특별하네요.
1: 특별했어요. 그리고 새들이 되게
0: 학과 경쟁했을까요?
1: 그런 법도 배웠어요.
0: 아, 그런가요?
1: 네, 마스터 선생님, 안무가 분이 그런 수업을 따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서열, 같이 저희도 서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0: 네.
1: 무용수 한 명은 뭐 누구는 계속 공격당하고 누구는 쟤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있어요. 그새 안에서.
0: 네.
1: 그래서 이제 새들이 나한테 공격하면 새보다 더큰 자세를 이렇게 취해야 돼요.
0: 네.
1: 그래서 진짜 겁나도 그걸 막 세네 번 해야 돼요.
0: 네.
1: 그러면 뒤돌아서 가요.
0: 아, 깨갱해요?
1: 야, 깨갱해요. 그럼 그다음부터 덤비지 않아요.
0: 와. 와, 굉장히
1: 재밌었어요.
0: 흥미롭네요. 네. 아, 그래서 제가 궁금해지는 건 안무를 짜는 과정이 어떨지가 궁금한데요. 보통 이제 보통 음악이 흐르니까요. 무용할 때 음악을 먼저 정한 다음에 그 소리를 아까처럼 다 쪼개고 분석해서 동작을 만드시는 편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어떤 특정한 어떤 것에 영감을 받아서 안무를 제작하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1: 처음에는 제가 그 아까 쪼개는 방식처럼 그렇게 배우고 시작을 했어서 초반의 작품들은 아예 음악 먼저 선정을 하고 그냥 외워버린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음악 움직임을 입히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다가 그 이후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은 하고 싶은 주제를 먼저 정하고
0: 네.
1: 이 주제와 맞는 음악을 리서치를 하거나 음악을 찾지 못하면 음악가에게 컨택을 해서 음악가하고 협업하고 네 그런
0: 새롭게
1: 식으로
0: 작곡을 하기도
1: 네.
0: 하고.
1: 그래서 제가 춤을 작곡가에게 보내주고 최근에 이제 그 3인무, 4인무 이런 거두번 작업을 했을 때는 음악가분하고 일단은 다른 음악을 틀어놓고 작업을 다한 후에
0: 네.
1: 소리 없이 그 영상을 작곡가에게 보내드려요. 그럼 작곡가가 그 움직임만 보고 소리를 입혀서 저한테 보내주고 뭐 그렇게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0: 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창작이
1: 그렇죠.
0: 이루어지네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번에 한국에 또 오신 과정이기도 합니다만 서울에 있는 송은미술관에서 그 신작을 선보이셨던 건데 제목이 미노타우로스거든요. 이건 어떤 작품이었을까요?
1: 네, 미노타우로스, 미노타우로스 북 이렇게 제목이 되는데
0: 네.
1: 이건 제 개인 신작이 아니고 공동 작품이에요. 그래서 스위스 기획자 필립 올자라는 분께서 주최로 이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거고 그 안에 이제 뭐 스위스 무용가 뭐 그리고 저도 있고 한국에 살고 있는 스페인 무용수 그리고 또두 뮤지션 분께서 이렇게 다섯 명이서 같이 함께 이제 공동으로 막 안무도 하고 춤도 추고 이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스위스의 그 작가 프레드리히 두렌마트라고 하는 분께서 이제 그리스 신화 미노타우루스를 재해석해서 미노타우루스의 발라드라는 이제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그 책은 이제 두렌마트가 바라본 재해석한 미노타우루스인데 미노타우루스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야.
0: 미노타우로스가 반인반수의 몸을 하고
1: 그쵸,
0: 있죠?
1: 그쵸.
0: 네.
1: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괴물 취급을 하는데 그 미노타우로스는 감수성을 지닌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가 괴물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타자를 바라보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책을 쓴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동 작업이다 보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미노타우로스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이제 협의점을 맞춰서 하기도 하고 각자 방식대로 솔로 부분엔 난 이렇게 풀었어. 난 이렇게 풀었어.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0: 어떻게 푸셨어요? 우리 이선아님은? 미노타우로스를 어떻게 푸셨을까요?
1: 저는
0: 네.
1: 작년부터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두렌마트가 또 화가여서 이 책을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어 버전도 구할 수가 없어요. 절판이 돼서. 그래서 그냥 그림 같은 거 보고 그냥 막 흉내 냈어요.
0: 네.
1: 그러니까 미노타우로스가 막 괴물 잡아먹는 거
0: 아.
1: 아니면 뭐 이렇게 거울이랑 미노타우로스가 막 놀고 있는 장면을 그냥 이미지적으로 풀었다가 이번에 이제 송은 아트 스페이스에서 공연을 하면서 한국어판이 나왔어요.
0: 네, 이
1: 그래서 그
0: 책이죠.
1: 책을 읽고 난 후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가갔는데 미노타우루스가 되게

0: 좀 불쌍한 반인반수 있다 보니까 동물 쪽에서도 취급을 안 해주고,
1: 경계인 같은.
0: 그쵸. 너는 여기서도 저기서도 이렇게 소속을 할수 없는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속하지 못한 어떤 그냥 외로운 존재, 고립되어 있는 어떤 존재로 바라보니까, 그리고 미궁 속 안에서 거울 보면서 혼자 놀거든요. 근데 이제 사방에 거울이 있는데 그게 친구라고 생각하면 착시현상으로 친구들하고 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엔 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되게 슬퍼해요. 그런 약간 좀 가련한 그래서 약간 현대인으로도 조금 약간 뭐 고립되어서 나오지 못하는 아니면 우리가 왜 그렇게 타자를 넌 뭐야? 넌 뭐야? 막 이렇게 칭하는 것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네, 춤을 췄습니다.
1: 와, 이 재해석이 굉장히 멋지고, 그걸 또그 처음에 그림으로 봤을 때와 이 재해석한 글을 읽고 나서 표현한 것이 좀 달랐다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하네요. 못본 것이 아쉽네요. 정말. 방금 그 이야기는 정말 와닿았어요. 현대에도 우리의 모습과 미노타우로스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공감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작품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에서 솔로 작품도 선보이셨더라고요. 그 작품의 이름은 검은 숨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우리 이선아님이 직접 시를 쓰고 그 시를 몸으로 표현한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시도 직접 일부도 좋고요. 전체를 또 낭독해 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고, 어떤 작품이었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올해 6월 달에 그 파리의 깨브랑리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거기 백야 축제에 이제 초대되어서 공연을 준비했는데 거기서 요청한 것이 뭐가 돼도 좋으니 숨에 관련돼서 해달라.
1: 주제가
0: 네, 주제가
1: 숨이었군요.
0: 숨이었어요. 근데 나 미노타우로스 지금 작품 준비 중인데 두 작품을 하고 싶진 않고 어떻게 하나로 더 에너지를 모을 수 있을까? 미노타우로스와 숨을 합치자. 그래가지고 작품을 막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2주 동안 좀 빨리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마지막 공연 당일날까지도 제 안에서 이게 납득이 온전히 되지가 않아서 공연 당일날 이제 카페에 가서 제가 만든 움직임들을 이제 막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서 그러고 보니까 시가 바로 써졌어요. 그래서 그게 검은 숨이고 지금은 이제 그 작품의 제목을 검은 숨으로 바꾸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1: 부탁드립니다.
0: 내 안의 검은 숨, 삼켜야 하나, 뱉어야 하나. 꾸역꾸역 삼켜온 검은 숨들이 독이 되어 나를 괴물로 만들어 버렸다. 내 안의 검은 숨, 내게 닿을까 두려워 나는 또 그렇게 내 안으로 밀어넣는다. 네, 이렇게 반까지만. 네, 낭독하겠습니다.
1: 와. 제가 궁금해서 시를 이번에 처음 쓰신 건가요?
0: 시를
1: 예. 써보신 적이 있으세요?
0: 작년부터 시를 쓴다는 행위를 시작한 건 작년부터인데 제가 그 파리에 친한 친구들 5명이서 독서 클럽이 있어요. 파리 다방 언니들
1: 언니들
0: 반가워요.
1: 파리다방 언니들한테
0: 파리
1: 여기서
0: 다방
1: 누가 한국 국악방송에서 인사 나누고 너무 글로벌하고 좋습니다.
0: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멤버 언니 한 분이 시를 써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제가 그때 그래서 시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부터 주변 분들이 대화하는 거 유심히 듣고 저희 첫 시가 아빠는 모르지만 제가 집그그시 쓰자고 제안하고 바로 몇주 후에 이제 한국에 왔는데 아빠가 막 하신 이야기 옆집 새로 이사 와서 옆집 꼬마한테 매일 바나나 하나 걸어주고 뭐떡 하나 걸어주고 막 이런 얘기를 막 그랬다. 근데 그 애가 나한테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밤에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자다가 그걸 그대로 썼는데 그게 또 시가 되더라고요.
1: 시가
0: 그래서
1: 되었어요.
0: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일상생활에서 딱 보고 영감이 떠오르면 무용은 그렇게 바로 되지가 않는데 그래도 시는 바로 써져요.
1: 근데 여기서 되게 궁금해지는 지점이, 보통 이제 무용을 하시는 분은 예를 들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0: 그 동작을 이제 얼추 그림으로 그걸 표현을 해놓고 몸으로 구현할 거라고 상상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 작업을 먼저 하시고 그 시를 몸으로 표현했다고 하니까 너무 새로운 작업 같은 거예요.
1: 이 검은 숨 같은 경우는 예. 무용이 먼저 나오고 시를 쓰게 된 경우인데 네네. 사실 지금 제가 관심 있는 게 딱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이에요. 시를 쓰고 무용을 하고 싶어요. 이제는. 그리고 아니 동시에 와. 그날 움직이다가 또 쓰고
0: 이제 곧 하시겠는데요? 이제 곧 하시겠습니다. 시도 참 좋았어요.
1: 감사합니다. 네.
0: 뭔가 그 누군가 한 존재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과 외로움과 갈등 같은 게 좀 잘 드러나는 그런 시처럼 느껴졌어요. 그럼 실제로도 이게 무용을 표현하실 때 이런 텍스트의 영향을 많이 혹시 받으시나요? 글 어떤 글에서?
1: 네. 초창기 작업들은 항상 제가 작업할 때 단어를 먼저 써놓고 그 단어를 국어사전을 계속 찾아서 파고 들어가요. 그럼 유의어가 나오고 네. 비슷한 단어들을 써다 보면 문장이 되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지금은 각 장면을 이렇게 만들어 나갈 때 저만의 대본을 만들어요.
0: 대본이요?
1: 네. 그냥 이게 대본이라고 표현한 게 오늘 처음인데 네. 그냥 이 첫 번째 파트에 내가 어떤 감정으로 어떤 음악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제가 이 파트에서 내가 움직여야 할 의미는 무엇인가 그거를 텍스트처럼 이렇게
0: 정리를
1: 마치
0: 하신다는
1: 시처럼 정리를 하고 공연이 있는 뭐 당일날까지 그걸 계속 봐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하는 표현은 음악도 몸, 텍스트도 제 몸 안에 계속 스며들도록 그래서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는 정말 내 몸이 그 텍스트와 음악이 딱 된 존재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해요.
0: 그게. 우리가 연기자에게 메소드 연기한다 하는 것처럼 똑같은 과정을 거치시는 거네요.
1: 네, 그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작업할 때도 나는 배우다.
0: 네.
1: 배우는 아니지만
0: 배우죠 사실
1: 배우 같은 몸으로 개념, 개념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네. 진짜 그냥 단순히 연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춤을 추고 싶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준비를 합니다.
0: 그래서 궁금한 지점이 이 이제 뭔가 몸으로 구현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글로 정리해보고 그걸 충분히 내 안에 외우다시피 하면서 스며들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학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듯이 어떤 일을 되게 연구하면서 하시는 느낌을 받는데 춤을 통해서 선아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굉장히 큰 이야기고 되게 궁극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1: 제가 춤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것은 결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람 중에서도 좀 연약한, 좀 약간 아픔이 있거나 상처가 있는.
0: 네. 네. 뭔가 울컥하셨네요. 아이고. 사람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계시고 특히 많은 사람이 있지만 아픔과 연약함으로 싸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고 싶으셨군요.
1: 그래서 파리에서 생활할 때 아침에 이렇게 자주 카페를 가는데 네. 카페에 가서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 뭐 강아지,
0: 네.
1: 막 나무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되도록 뭐가 됐든 항상 쓰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보고 이렇게 하다못해 뭐 노숙자분 지나갔을 네. 때 어떤 모습이라든가 어제랑 오늘 다르네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보고 이런 것도 되게 잘
0: 기억해두고
1: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그 노숙자분 볼로인데 볼로에 대한 시 두 편 쓴 것도 있고 그런 거
0: 와 이게 그 뭐랄까요 그냥 기술적인 몸 동작으로 사람들에게 화려한 무용을 선보이는 그런 현대 무용가가 아니고 굉장히 그냥 몸은 도구이고 어떤 이제 그 삶을 대하는 태도 같은 거 사람을 대하는 생각하는 그런 태도 같은 게 몸을 통해서 밖으로 그 기운이 나오는 그런 작업을

0: 하시는 분 같아요.
1: 너무 멋지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0: 저는 지금 만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시간이 아쉬울 정도인데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제 예술가로서의 목표나 또 소망이 있으시다면요.

0: 시들과 안무작 안무 시, 그러니까 제가 쓴 시들 그리고 그 시에 맞는 안무작품을 이렇게 짧게 시리즈로 만들어서 그걸 한 무대에 올려보고 싶은 게 그런 소망이 하나 있고 또 언젠가 먼 훗날 약간 시인으로 데뷔하고 싶은 그런 소망도 있습니다. 네. 언젠가.
1: 잘, 그 노트 잘 모아두세요.
0: 네.
1: 너무 귀한 글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고요. 3849번님께서도 이선아님 목소리에서 춤에 대한 깊고 순수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에 꼭 공연을 보고 싶습니다. 한국에 자주 와주세요라고 네, 또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현대무용가 이선아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예술가는 없는 길을 가야 하고 어둠 속에서 빛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문장을 좋아합니다. 이선아님의 이야기를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를 드릴게요. 끝곡도 이선아님의 추천곡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샤를 아스나브루의 라보엠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옛 선비들의 글을 보면 가을을 일컬어 마음의 곳간을 채우는 시기라고 했어요. 들판의 곡식이 결실을 보며 여물어가듯 사람의 마음 역시 가을이라는 계절을 지나며 한층 더 깊어지고 단단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조선의 선조들은 이맘때가 되면 잘 말린 찻잎을 정성껏 우려내고요. 지필묵을 꺼내 그리운 벗에게 편지를 쓰며 계절의 정취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저 서둘러 눈앞의 일을 마무리

하는데 급급하기보다 내면을 알차게 가꾸고 계절의 깊은 운치를 만끽하는 데 집중했던 거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의 끝자락입니다. 바쁜 일상의 걸음을 잠시 늦추고 옛사람들처럼 느긋한 여유를 누리는 하루 되셨으면 해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한태주의 흑피리 연주로 생명의 강 첫 곡으로 듣고 올게요.

한태주의 흑피리 연주로 생명의 강 전해드렸는데요. 흑피리 연주라서 그런가요? 자연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의 곡.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가을을 마음의 곳간을 채우는 계절로 여겼던 조선시대 옛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참 멋이 넘치죠? 화려한 수학 그 자체보다 내면을 알차게 채우는 일에 마음을 뒀으니까요. 그런데 재밌게도요. 아메리카 인디언들 역시 9월을 일컬어서 얼굴을 서로 맞대고 이야기하는 달 이렇게 불렀대요. 가을이 찾아오면 앞만 보고 달리던 걸음을 멈추고 곁에 있는 사람의 눈을 마주 보면서 마음을 모았다는 뜻인데요. 뭐 시대와 공간은 다르지만 계절의 길목에서 서로의 안부를 챙기고 또 다정한 온기를 나누려고 했던 그 마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한결같았던 모양이에요. 옛사람들이 누렸던 그 느긋하고 정갈한 운치처럼 오늘 두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 곳간을 좀 따뜻하게 채워주는 편안한 소리들로 함께할게요. 계절과 함께 익어가는 사랑을 그린 노래입니다. 정가 앙상블 소울지기의 노래로 익어가는 가을 전해드려요.

정가 앙상블 소울지기의 노래로 익어가는 가을 듣고 오셨어요. 추석 명절 지나고 나니까 부쩍 더 가을 느낌 많이 나죠. 정말 가을로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김인설님께서 추석 명절도 끝나고 한 주 새롭게 시작했어요 하시고 영디바라기님께서 모두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명절이 짧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길면 나태해지니까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연휴 내내 일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복귀했어요. 일하면서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영디바라기님께서는 연휴 동안에도 일하셨군요. 그러니까요. 연휴 동안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보고 싶은 친인척, 친구들 많이 만나셨을까요? 이렇게 또 영디바라기님처럼 연휴 내내 일하신 분들도 계셨을 테고요. 이 4일의 연휴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을 텐데 어떤 느낌이셨는지,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6642님께서 한가위 명절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9월의 끝자락이 가까이 있는 월요일 더 반가워지는 음악마루와 같이 하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4일 딱 건너뛰고 오니까 완전히 그 계절적으로도 다른 느낌 들지 않으세요? 사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는 좀 덥게 느꼈거든요. 그런데 딱 끝나고 오늘 월요일 시작하니까 느낌이 전주는 지금 해가 안 뜨거든요. 지금 살짝 뜨려나 말려나 나오려나 말려나 지금 이러고 있는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더 더위가 없어진 느낌이에요. 진짜 가을이다 이제는 이런 느낌 드는데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여러분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양한 이야기 함께 우리 나누기로 해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자, 1부에서는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만나봐야죠.

오늘은 로버트 W. 블라이의 카피라이팅 불변의 법칙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릴 거예요. 베테랑 광고 카피라이터가 들려주는 상대방이 진짜 필요로 하는 이야기를 건네는 법 함께하고요. 2부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조선시대 재밌는 이야기 만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홀리안날 신부의 머리부터 의상 그리고 예식 진행까지 총괄했던 제주꾼 수모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테크노와 하우스 사이에서 생겨난 트랜스 장르의 몽환적이면서 빠른 전자음악으로 그린 아리랑 다음 곡으로 준비했어요. 궁예찬의 피리 연주로 그루잠 만나보시죠.

궁예찬의 피리언즈로 그루잠 전해드렸습니다. 7740님께서 명절 지나고 나니까 가을 느낌 많이 나요. 지가 소위 추남이요. 어찌 좀 센티멘탈해요 라고 하셨는데 가을 되니까. 좀 가을 되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괜히 그냥 느낌적으로 뭔가 살짝 슬퍼지는 저도 그런 느낌 분명히 있어요. 아, 그 좋은데 왜 슬퍼지는 걸까? 좀 항상 궁금한데. 아, 7740님도 살짝 느낌이 센티멘탈 하시군요. 7208님께서 둥근 보름달 사진 보내주셨는데 설마 이번 추석 아니죠? 왜냐면 이번 추석 연휴에 날이 흐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구름에 다 가려서 보름달이 좀 보기 힘든 날씨였었는데 아마 그림이지 않을까. 그런데 와 진짜 그냥 노랗고 둥근 보름달이 둘이 둥실 떠있는 사진 보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보진 못했지만 본 것과도 같은 그런 풍성함이 느껴지네요. 고맙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한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궁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는 이 공간도 많이 활용해 주세요. 판소리 뮤지컬 청 가운데 봉사들의 노래 준비하고 있는데요. 잔치에 올라가던 중 각 지역의 맹인들이 지역의 노래를 자랑하면서 여정의 고됨을 푸는 민요 연곡입니다. 이광원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감상해 보시죠.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카피라이터 시그 로젠블럼은 이렇게 말한다. 좋은 카피의 한 가지 규칙은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다. 독자에게 당신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말하지 말라. 독자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다. 독자에게 중요한 것은 독자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며 무엇을 원하는지다. 카피는 독자의 이해관계에 맞는 내용을 다뤄야 한다. 러닝 다이내믹 주식회사라는 세일즈 훈련회사는 왜 그 판매원은 팔지 못할까라는 소책자에서 판매에 실패하는 10가지 이유 중 하나로 장점을 제시하는 능력이 부족한 점을 꼽는다. 고객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이 구매하는 것은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들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하지만 판매원들은 특징만 설명하면서 고객이 혜택을 스스로 알아챌 거라고 가정합니다.

잠재 고객에게 지적, 정서적, 개인적 세 가지 모든 수준에서 다가가려면 카피라이터 마크 포드가 말하는 구매자의 핵심 콤플렉스를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소비자의 정서와 태도, 열망을 의미하며 신념, 욕구, 감정에서 첫 글자를 딴 BDF 공식으로 표현된다. 신념. 소비자가 무엇을 믿는가? 당신의 제품에 대해. 제품이 해결하려는 문제나 사안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욕구.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가? 목표는 무엇인가? 당신의 제품은 소비자가 일상에서 원하는 변화를 이루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감정. 소비자가 어떻게 느끼는가? 자신감 있고 대담한가? 불안하고 두려운가? 소비자가 일상이나 사업, 업계의 주요 사안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스크립트를 작성했으면 큰 소리로 읽어보고 원한다면 녹음해 다시 들어보면서 스크립트가 어떻게 들리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녹음할 수 있다. 녹음하면서 각 섹션의 시간을 측정해 영상의 장면과 스크립트의 길이가 잘 맞아 떨어지는지 점검한다. 스크립트의 리듬과 속도가 자연스러워야 하고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려서 지루하게 만들지도 않아야 한다. 이제 샘플 스크립트를 작성해 스크립트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확인하자.

풀의 연주였어요. 푸른 나무 이야기 듣고 오셨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찾지. 오늘은 로버트 W. 블라이의 카피라이팅 불변의 법칙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습니다. 로버트 W. 블라이는 미국 광고계에서 40년 넘게 현역으로 일해온 베테랑 카피라이터인데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그것이 나에게 어떤 필요와 의미가 되는지만 볼 뿐이다. 듣고 보면 참 명쾌하고 솔직한 문장이죠. 우리는 흔히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 기준에서의 장점들을 늘어놓는 데 더 치중하곤 해요. 그런데 아무리 빼어난 문장이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재구성되지 않으면 그저 공중에 스쳐 지나가는 소음에 가까워지잖아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을 슬그머니 덜어내고요. 상대방의 시선에서 단어를 고르고 문장의 길이를 조정하는 일. 결국 좋은 카피나 또 잘 읽히는 글이란 화려한 기술이 아닌 거죠. 상대방의 입장을 잘 가늠해보는 일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로버트 W. 블라이의 카피라이팅 불변의 법칙 함께 하셨습니다. 이희문 오방신고의 노래와 연주로 니나노

이희문 오방신과의 노래와 연주로 니나노 듣고 오셨습니다. 영디바라기님께서 어제 서울에도 달이 떠서 찍어봤어요. 볼 때는 선명했는데 찍으니까 작게 나오네요. 송파 삼전동에서 찍은 거예요 하시면서 아 집에서 보이는 달 모습을 찍으셨는데 아 진짜 그냥 밝아요. 빛이 밝은데 멀리서 찍다 보니까 이제 크기가 크진 않다는 점. 하지만 와 정말 휘영청 밝다라는 느낌은 그대로 전해집니다. 아 오늘 저도 한번 올려다 봐야겠는데요. 오늘도 그 모양 그대로는 아니겠죠? 살짝 조금 작아졌겠죠? 아 그래도 한번 올려다 봐야겠습니다. 아 영디바라기님 덕분에 또 밝은 달 사진 구경했네요. 고맙습니다. 아, 다음 곡으로 심영섭 작곡의 만월 준비해봤어요. 빛도 소리도 없는 땅에서 달이 차올라 만월을 이루는 모습을 표현한 음악 지금 감상하시죠.

심영섭 작곡의 만월 전해드렸고요.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마지막 곡은 송소희의 노래예요. 사슴신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죠.

는 둥근 보름달. 왠지 우리의 아리랑 같기도 하죠. 함께하지 못해도 언제 어디서 만나도 애달프고 반가운 노래. 아리랑은 거리를 넘어 마음을 이어주는 노래입니다. 백두산 반달과 한라산 반달이 만나서 환한 보름달로 피어난 화합의 노래. 한돌이 부르는 아리랑꽃을 들으며 마음으로 하나 되는 행복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한돌의 아리랑꽃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류창선의 노래였어요.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특정 시절은 갈수록 더 멀어지네요. 시간이 갈수록 더 멀어져만 가는 시절. 그렇다고 뭐 서운할 필요는 없죠. 다가올 시간을 설렘을 갖고 기다리고 또 만나면 되니까요. 과거의 그 좋은 시절의 추억은 그대로 예쁘게 또 남겨두면 되니까요. 앞으로 더 빛나는 희망적인 미래를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월요일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조선의 그때 그날은 2부 코너에 준비하고 있어요. 조선시대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홀렛날 신부의 머리부터 의상 그리고 예식 진행까지 총괄했던 제주꾼 수모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자 보내실 수 있는 번호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도 나눠주시고요. 듣고 싶은 음악 있다면 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주도의 바람과 햇살, 소소하고 여유로운 일상들을 담은 연주곡 만나실 텐데요. 햇살을 타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주고 다시 보내주는 그 기억의 조각을 모아서 가야금의 선율로 담아낸 곡 편안하게 감상해 보시죠. 춘호가랑의 연주로 바람의 노래 듣고 올게요.

바람의 노래 감상하셨어요. 춘호가랑의 연주였습니다. 명절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일상인데요. 아침 저녁으로 느껴지는 바람의 결이 확실히 달라졌죠. 낮에는 제법 햇살이 따스하다가도요. 해가 지고 나잖아요. 그러면 금세 서늘해져서 출근길이나 또 외출할 때 옷차림은 고민이 커지는 시기인데요. 요즘처럼 이렇게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진 환절기에는 두꺼운 옷 한 벌보다는 얇은 옷 여러 겹 겹쳐 입는 레이어드 룩이 훨씬 실용적이라는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체온 조절이 쉬운 가디건이나 또 가벼운 재킷을 챙기기도 하고요. 목을 감싸주는 작은 스카프 이거 하나만 둘러도 체온을 무려 2도에서 3도 이상 유지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특히 목과 손목, 발목처럼 바람이 잘 통하는 곳만 잘 관리를 해줘도요. 계절이 바뀔 때 찾아오는 감기 기운 차단할 수 있어요. 환절기 날씨에 몸도 마음도 헛헛해지지 않도록 잘 챙기시면서 남은 오후 시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랄게요. 구민지의 노래로 계절이 주는 마음 듣고 오겠습니다.

0: 구민지의 노래였어요. 계절이 주는 마음 듣고 오셨습니다. 아, 계절이 주는 마음 정말 고맙죠. 우리는 무려 네 번의 계절이 주는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싶네요. 김인설님께서 새벽에는 추워서 보일러 켜야 할 듯해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계절이 이렇게 바뀌니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추워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계절이 주는 마음은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다 궁금하네요. 이어서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사랑가 전해드릴 텐데요. 최준의 피아노 병창, 이금미의 소리, 조정래의 북, 박진경의 대금, 소윤선의 해금 연주로 듣고 오시죠.
1: 그때요 도련님이 춘향을 업고 한번 놀아보는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0: 이에 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아이고 도련님도.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 어찌 없는단 말씀이오.
0: 얘야, 내가 널 다려 날 무겁게 업어 달려 하더냐. 내 양팔만 네 어깨 위에 얹고 징검 걸어 다니면 그 속에 선지 우락 장막이 다 들었느니라. 춘향이가 도련님을 업고 노는 뒤 이제는 박업이 되어 마구 남군자로 업고 놀겄다.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그날을 만나보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조선시대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홀옛날 신부의 머리부터 의상 그리고 예식 진행까지 총괄했던 제주꾼 수모 이야기입니다.

자자, 서두르시오. 주상전에 가래 날짜가 잡혔소. 한양 성안에 내로라 하는 수모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대궐로 입궐하시오. 아이고, 도대체 몇 명이나 모이라는 겁니까? 자그마치 25명이요. 왕비 마마는 물론이고 상궁 마마님들 몸단장까지 수모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오. 알겠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자자, 다들 연지곤지 챙기시고 가채랑 족두리도 딱 맞춰 준비들 하게. 한양 최고 수모들의 실력을 나라님께 제대로 보여줘야 하네. 알겠는가?

조선시대 홀례때 신부의 머리 모양과 화장, 의상, 장신구 세팅은 물론 식 진행까지 도왔던 만능 도우미, 바로 수모입니다. 오늘날의 웨딩 플래너이자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리고 든든한 연출자 역할을 겸했던 인물들인데요. 왕실의 큰 홀례인 가래가 열릴 때면 한양에 내로라 하는 베테랑 수모들이 전원 동원되곤 했습니다. 1645년부터 100여 년간 왕실 책례와 가래에 기록된 수모만 자그마치 127명에 달했고요. 1759년 영조와 정순 왕후의 가래 때 동원된 수모만 무려 25명이었는데요. 왕실 의궤에는 이 수모들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등재되어 나라로부터 그 공로와 전문성을 인정받기도 했죠. 하지만 신부들의 머리를 화려하게 올려주고 비싼 가채를 빌려주며 부를 쌓았던 수모들에게도 뜻밖의 커다란 위기가 찾아옵니다. 1788년 정조 임금이 부녀자들의 가채 사치가 집안을 기울게 할 정도로 심각하다 여겨서 가채 신금 사목을 제정하면서 한양 성내 수모 33명을 모아두고 가채를 올리다

적발되면 신부 집안은 물론 수모 너희들도 유배를 보내겠다는 강력한 금지령을 내린 건데요. 실록 중종 36년 기록을 봐도 신부가 금실 옷을 입으면 수모까지 죄를 묻는다는 조항이 있을 정도로 수모는 조선시대 혼례 문화의 중심에 있던 존재였습니다. 가체 금지령이라는 커다란 악재를 만났지만 수모들은 여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가체 손질과 대여업에서 화려한 족두리 제작과 대여업으로 빠르게 사업 모델을 전환해 명맥을 이어간 건데요. 한양의 부잣집들은 저마다 단골 수모를 두고 집안의 경사 때마다 몸단장을 전담시킬 정도로 수모는 조선시대 여성들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전문 직업군이었습니다.

김경아 외 여러분의 연주로 여우 시집 가던 날 전해드렸어요. 화려한 머리채를 올려주고 신부를 빛나게 해주던 조선시대 만능 웨딩 플래너가 수모였던 거네요. 오늘 조선의 그때 그날에서는 실록과 의궤 속 기록으로 남아있는 수모들의 이야기 함께 해봤어요. 수모가 신부의 머리를 올려주고 전체적인 연출을 맡았다면 그 뒤에는 가채를 전문적으로 만들고 수선하던 가채장이라는 장인들도 존재를 했는데요. 사람 머리카락을 모아서 들기름을 바르고 겹겹이 따 올리는 가채장의 손길, 그리고 그 가채를 신부 머리에 얹어서 모양을 잡는 수모의 솜씨가 더해져서 당시 조선 여성들의 화려한 멋을 완성했던 거죠. 당시 비단길을 따라 들여온 고급 가채 한 모의 값이요. 와, 기와집 한 채 값과 맞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했다 보니까 가채장과 수모는요, 조선 사회에서 가장 화려하고 또 경제력 있는 직업군이기도 했어요. 정조 임금의 강력한 가채 금지령이라는 커다란 사회적 변화 앞에서도 족두리와 쓰개치마라는 새로운 유행을 이끌어내면서 제자리를 단단히 지켜냈던 수모와 가채장들. 변화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아냈던 생활력이 참 놀랍게 다가오죠. 조선의 그때 그날은 조선시대 만능 도우미 수모 이야기 함께 해봤습니다. 정상희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각시풀 전해드리죠.

정상희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였어요. 각시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지 찍고 곤지 찍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퓨전 국악 퀸의 노래와 연주로 감상해 보시죠.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이 왠지 그려지는데요. 연지 찍고 곤지 찍고 전해드렸어요. 퓨전 국악 퀸의 노래와 연지였습니다. 아, 가을 되면 결혼 소식들 좀 들려오죠. 결혼식장 가면 설레는 느낌 있지 않나요? 내가 신부도 아닌데 괜히 설레고 신랑 신부 부모님 눈물 흘리는 거 보면 같이 막 눈물 나고 그래요. 두 사람이 만나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축하하는 그 자리가 참 기분 좋던데요. 이 가을 결혼하는

신랑 신부님들 모두 행복하고 또 예쁘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오늘 끝곡은 가시네들 준비했습니다. 춘향가 가운데 춘향이 그네를 타는 대목의 선율과 여러 기생들을 불러 아뢰는 기생점고를 모티브로 한 곡인데요. 발랄하게 부른 노래 오늘 끝곡으로 감상해 보시죠. 가시네들의 노래로 가시네들 전해드립니다.

고향에서 싸온 냉장고 속 많은 음식들인데요. 얼른 먹어야지 마음만 먹다가 자칫 때를 놓쳐서 냉동실에 미뤄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전이나 부침개 같은 기름진 음식은요. 산소에 노출되면 금방 상하기 쉬우니까 키친타올을 중간중간 깔아서 딱 먹을 만큼만 나눠서 얼려두는 게 좋고요. 송편은 기왕이면 말랑말랑할 때 바로 얼려둬야 나중에 꺼내서 데워 먹어도 처음에 그 쫀득함이 살아납니다. 정성과 마음이 담긴 소중한 명절 음식 지혜롭게 잘 챙겨 드시면서 명절 뒤끝 피로도 말끔히 털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흉북명산
1: 동편제 판소리의 본향 전라남도 구리에서 10월 10일과 11일 제30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종목별로 각각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그리고 명창부와 명고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 상이,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참가 접수는 10월 8일 오후 5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61-782-68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편제 소리를 완성했다 평가되는 근대 최고의 명창 송만갑, 그의 예술혼을 이을 이 시대 소리꾼과 고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3: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익숙한 이야기를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만나볼 수 있는 공연 두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 동탄 복합문화센터 반석 아트홀에선 창극 법정 드라마 흥보 마누라 이혼 소송 사건이 펼쳐집니다. 조선 최고의 착한 남자로 알려진 흥보를 상대로 흥보 마누라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설정인데요. 과거도 현재도 아닌 미지의 법정을 배경으로 판소리의 흥보가 속 이야기를 새로운 시선으로 풀어냅니다. 법정에선 흥보와 흥보 마누라의 변론과 반론이 오가고요. 장담과 소리가 어우러지는 가운데 흥보가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하나씩 들춰내는데요. 관객이 배심원이 돼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직접 표현할 수 있도록 참여형으로 꾸며집니다. 과연 흥보 부부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소리꾼 신유진, 오단의 김보람, 한진수, 전태원이 함께하는 흥보 마누라 이혼 소송 사건에서 판소리 속 이야기를 색다르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월 8일과 9일 오후 2시엔 여주 세종국악당에서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의 숨, 세종의 뜻이 머무는 길이 관객을 찾아갑니다. 이번 공연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우리 춤으로 풀어낸 창작 무용극인데요. 세종의 뜻과 숨결을 따라가면서 전통춤의 매력까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익숙한 전통 이야기를 오늘의 감각으로 만나는 두 편의 공연, 가을 나들이와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우리 전통춤의 멋도 한층 더 깊어지죠. 이번엔 다양한 전통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두 개의 공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시립연주원국악원 큰마당에선 대전 시립무용단의 세 번째 기획공연 신무실록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국수호, 김수연, 문근성 명무 등이 구성한 안무를

대전 시립무용단의 춤으로 만나볼 수 있는 무대인데요. 전통춤의 대표적인 작품부터 개성 있는 창작춤까지 모두 6작품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국가무형유산 태평무로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춤의 의미를 만나보고요. 선비의 삶과 예인으로서의 정신과 자태를 담은 남성춤 장안가, 작은 수건 한 장에 흥과 정서를 담아내는 수수선문,

공연에선 이북 5도 무형유산 평남수건춤 보유자 한순서 명인의 춤을 중심으로 다양한 한국 전통춤을 선보이는데요. 특히 이번 공연의 중심이 되는 평남수건춤은 수건을 활용한 섬세한 춤사위와 함께 하나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서사적인 구조가 특징입니다. 가을밤 몸짓으로 전해지는 우리 전통의 멋을 느껴보고 싶다면 두 무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에게 익숙한 클래식 명곡과 영화 음악을 국악 관현악으로 만나보는 특별한 무대가 열립니다. 10월 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지는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 음악인데요. 이번 공연은 제목처럼 우리 국악 관현악을 중심으로 전통음악은 물론 클래식과 영화음악까지 폭넓게 만나볼 수 있도록 꾸며집니다. 객원지휘는 춤추는 지휘자로 알려진 백윤학이 맡아 무대를 이끕니다. 먼저 1부에선 국악 관현악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이어지는 2부에선 보다 친숙한 음악들이 등장합니다. 클래식 명곡 6곡을 국악 관현악으로 새롭게 풀어내고요. 여기에 디즈니와 지브리의 음악까지 더해집니다. 10월 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의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에서 익숙한 음악들의 색다른 변주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파트의 상사디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추석 연휴 끝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어떻게 잘들 돌아오셨습니까?
1: 네. 짧았지만은 더 진하게 추석 한가위를 잘 보내셨길 바라고요. 또 전통적으로 추석이 끝나면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2: 네.
1: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2: 그렇습니다. 국내의 한 취업 포털 사이트 분석 결과에 따르면요. 최근 2년 동안 명절 후에 첫 월요일에 이력서 등록이 49% 증가했다고 합니다.
1: 오, 그만큼 추석에 이런저런 생각과 또 결심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네.
1: 자, 오늘이 바로 명절 이후 그런 결심을 실천하는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2: 네. 자, 여러분도 오늘 뭔가 새로운 결심을 실천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1: 네.
2: 아직은 여름 반소매를 옷장에 넣지는 못했지만 날씨도 곧 변할 것 같고요.
1: 네.
2: 우리의 새로운 결심도 더 단단해지겠죠.
1: 그렇습니다. 자, 월요일 오후 다시 시작한 여러분들의 일상도 국악방송 파투의 상사디아가 응원합니다.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9월 28일 월요일 오늘의 첫 곡은 922임의 노래로 새로운 길 듣고 왔습니다.
1: 네. 우리 봉혁 씨도 추석 잘 보내셨어요?
0: 아 예. 남원 가서 부모님과 함께 짧지만 어쨌든 알차게 좀 보내고 아이고, 왔습니다.
2: 잘하셨네. 네. 막히진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0: 네. 내려갔는데 한 5시간 걸렸고요.
2: 괜찮네요.
0: 네. 올라올 때는 수월하게 올라왔습니다.
2: 아유. 네. 고생하셨습니다.
0: 사월 씨는 어떻게 계속 집에 계셨어요? 에이. 어머님이 올라오셨기 때문에.
2: 그렇죠. 네. 네. 저희 집이 이제 큰 집이 됐죠. 임시적으로 네. 그렇게 하고.
0: 뭐 제사 같은 것도 지내셨어요?
2: 아, 차례 지내고.
0: 차례 지내고. 오호.
2: 또 납골당도 다녀오고.
0: 다녀오고.
2: 네. 그렇게 또 잘 보냈습니다.
0: 네.
2: 자 그리고 우리 청취 여러분들도 추석 때 잘 보내셨는지도 또 궁금한데. 아 요즘 이제 확실히 날씨가 좀 꺾였어요. 일교차가 굉장히 좀 큽니다.
0: 맞아요.
2: 그리고 이제 연휴 끝에 또 피곤한 상태에서 면역력도 많이 떨어질 수 있는데 아무튼 다이어트도 다이어트지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추석 연휴 동안 이제 몸은 좀 피곤해도 마음의 면역력은 다들 레벨업 하고 오시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한데
2: 네네.
0: 연휴 추석 지나고 나서의 방송이니까 네네. 오늘 문자는 가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2: 뭐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
0: 네. 네네. 좋았던 좋고. 일도 좋고 힘이 났던 말들도 주고받으셨을 것 같고 네. 이래서 가족이 최고다 하는 문자들
2: 좋죠.
0: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2: 우리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네. 이제 또 친하게 지내는 그 가정이 있어요.
0: 네.
2: 그 아빠랑 오늘 이런저런 통화하다가 그 고향, 예, 고향에 다녀오는데
0: 네.
2: 너무 좋았다고. 12시간.
0: 좋았겠다.
2: 애가 차에서 통화하고.
0: 야.
2: 너무 행복했다.
0: 큰 추억을 쌓으셨네.
2: 네.
0: 네.
2: 너무 행복했다고 그러더라고.
0: 절대 잊을 수 없는.
2: 그만큼 가족이 최고다.
0: 아.
2: 예. 가야겠다.
0: 네.

0: 네. 또 간 거죠.
1: 뭐 그렇게 먹여요?
0: 아니,
1: 먹이는 게 아니라. 이건 먹이는
0: 거지. 아니, 아니, 아니. 아무튼 그런 추억도 있더라.
1: 네. 네, 그것도 좀. 지나고 나면 추억이 되는 거고.
0: 아, 그럼요.
1: 자, 추억 추석에 있었던 좋은 추억들도 좋고 네네. 맛있었던 고향의 맛까지 아유. 다양한 여러분의 추석 이야기 문자로 네. 남겨주세요.
0: 우물정 0302
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는 유튜브 채널 GUGAKFM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좋습니다. 자, 바투이상 사디아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나니 포기김치
1: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0: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각종 기념품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이 시대
1: 바투이의 상사대입니다.

0: 전태룡의 소리로 노래가락 듣고 왔습니다.
1: 자, 이번 추석 동안 여러분들 있었던 일들, 또 나눴던 이야기들, 힘이 됐던 말들, 이래서 가족이 최고다 등등의 여러분들의 다양한 다채로운 문자 메시지 받고 있고요.
0: 네.
1: 보겠습니다. 1010님께서 어이구야, 깁스를 하고 음식을 했어요. 뒤일은 뒷일은 신랑이 다 하고요. 같이 하니 빨리 했죠. 고마워요 하셨어요. 깁스를 하신 상태에서
0: 어디 손을 하신 거예요? 발을 하신 거예요?
1: 그러셨겠죠. 손이시겠죠.
0: 그래요? 아이고야 대단하시네.
1: 아유, 근데 뭐 음식도 지금 이렇게
0: 전을 또 이렇게 하셨구나.
1: 예, 인증샷을 남겨주셨는데.
0: 세상에.
1: 야, 그럼 깁스 한 상태에서 불 앞에서 이거 전을 붙이신 거예요?
0: 산적도 하시고.
1: 산적도 했네요.
0: 와,
1: 생선 전인 것 같기도 하고
0: 감자튀김 같기도 하고.
1: 네.
0: 새우튀김이라.
1: 아이고, 이 기름 튀어가면서.
0: 아이고.
1: 고생 많으셨네요.
0: 세상에.
1: 그래도 신랑이 또 일을 도와줬다고 하니까.
0: 아유, 그래. 네. 같이 하셨군요.
1: 사랑이 꽃피는 순간이었겠네요.
0: 네.
1: 네.
0: 6875님께서 추석 때 우리 할머니께서 밥을 해주셔가지고 밥 먹고 2kg 득템했어요.
1: 아, 축하드립니다.
0: 먹고 있는데 계속 먹으라고 하시고.
1: 그런 거죠.
0: 밥 먹고 나서 과일 주시고.
1: 네.
0: 과일 먹고 나서 저녁 먹어야 된다고.
1: 그렇죠.
0: 하시는 우리 할머니.
1: 그렇죠.
0: 아,
1: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진행입니다.
0: 저희 어머님이 딱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1: 예.
0: 네. 식사를 마치시고 과일을 드시고.
1: 네.
0: 그 다음에 떡을 드시고.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을.
1: 그렇죠.
0: 뭘 먹을까 이러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게 엄마 소화가 다 되세요? 그랬더니 그럼.
1: 아, 어머님 그렇게 드신다고?
0: 응.
1: 아.
0: 그리고 너네도 먹어라.
1: 건강하시네.
0: 응.
1: 이제 보통 이제 할머니든 어머님이든 자녀들에게 사랑이죠, 사실 음식이 아니라.
0: 물론 이제 그렇게 먹어라고도 하시는데, 와, 그걸 다 소화를 하시더라고요.
1: 건강하신 거네요.
0: 이제 곧 80, 80이시거든요.
1: 오.
0: 그런데도. 예. 아니 근데 좋더라고요. 소화가 안 돼서 못 먹겠어. 이런 게 아니라.
1: 그렇죠.
0: 아직은 괜찮아.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 6875님 2kg 득템이면 선방하셨네요. 선방이지.
0: 맞아요.
1: 저는 1.5kg 득템해 왔거든요.
0: 저도 1kg씩 쪘고. 예.
1: 그런데 그것도 이제 관리하면은 금방
0: 네,
1: 빠지는.
0: 아, 그럼요.
1: 예.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0: 추석 때의 추억이죠.
1: 예. 추석 때 먹어야 됩니다.
0: 5173님 얼마 전에 태어난 조카를 보러 다녀왔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니까 온 가족이 다 싱글벙글 하더라고요. 아주 복덩입니다 하시면서.
1: 아기 있으면 진짜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죠.
0: 아기 있으면 너무 이쁘죠.
1: 맞아요.
0: 진짜.
1: 그리고 누가 미운 7살이라고 그랬어요.
0: 어?
1: 저희 아들이 7살이잖아요.
0: 네.
1: 갈수록 더,
0: 예뻐, 더
1: 예뻐요. 예뻐요. 그러니까 가족 분위기가 막 살아나요.
0: 그래, 아이 그럼요.
1: 근데 지금 이제 막 태어난 아이
0: 너무
1: 존재만으로도 집에 이제 후광이 다 들어오는 느낌이죠.
0: 모두 다 이렇게 조그마한 선물씩 하나 들고 오고 그 재미잖아요.
1: 네.
0: 애기.
1: 그리고 애기 보자마자 어른들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활짝 핀 얼굴.
0: 아유 진짜.
1: 그것만으로도 예뻐.
0: 효도죠. 5173님께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맛있겠어요.
0: 눈에 밟히시겠다. 아무리 조카여도.
1: 그치.

0: 자, 또 보고 싶고
1: 또 보고 싶죠. 8288님, 이번 연휴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어머니께서 승진 결과에 스트레스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저에게 최고의 한마디예요. 아빠 계시면 매일 들었어야 했어요.
0: 아, 어머님이 이제 그러니까 자녀분의 8288님의 승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네. 않겠다.
1: 언제 이제 과장 단위, 언제 팀장 단위 이제 계속 이제 물론 그것도
0: 이해는 되죠.
1: 자녀를 뭐. 생각하는 마음에 부모 입장에서 걱정하는 그렇습니다. 마음에
0: 아니 근데 뭐 안 달고 싶어서 안 다냐고
1: 그렇죠.
0: 위에가 또 올라가야 네. 내 자리도 나는 거고 혹은 회사가 경기가 좀 좋아야 뭐 이런 그렇죠. 자리도 있는 건데 안 잘리고 지금 다니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죠.
1: 어머니께서 큰 마음의 결심을 하셨네요.
0: 아, 그러니까요.
1: 네. 아 근데 확실히 20살 넘어가고 이제 다 키워놓으면 네. 사실 신경 끄고 살아야 돼요. 저는 그럴 마음
0: 그러면 좋죠.
1: 자세를 지금부터 갖고 있거든요.
0: 그러면 좋죠. 진짜.
1: 저는 한 10살까지만 내 아들이다 생각하려고.
0: 근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1: 그러겠죠.
0: 저도 아직은 네. 그러한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1: 맞아요.
0: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좀 성인이 되면은 좀 인정하고 좀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을 살고
1: 그렇죠.
0: 우리 아이는 아이의 삶을 살고 맞아요. 그렇게 좀 마음 공부 이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말은 이리 하였지만
0: 안 돼.
1: 나중에 이제 우리도 커가지고 네. 애들이 크면
0: 불안하고
1: 에이, 언제 결혼하니
0: 세상이 또 네. 녹록지 않기 때문에
1: 쉽지 않죠. 걱정하는 마음 사랑으로 읽힙니다. 2788님 오랜만에 만난 사촌 동생들이 어느새 저보다 키가 큰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오. 할아버지 할머니는 못 뵌 사이에 더 연로해지신 것 같고 시골집도 왠지 더 작아지신 것 같습니다. 아. 작아진 것 같아요 하셨는데 내가 크니까 예, 다른 것들이 좀 이제 작아 보이고
0: 진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친인척들 보면 확확 바뀌어 있는
1: 변화들이
0: 거 보면은
1: 보이죠.
0: 진짜 신기하기도 하고 아 이게 세월인가? 나는 지금 내가 변화된 모습 나는 모르잖아요.
1: 그렇죠.
0: 매일 매일 뭐 이렇게
1: 맞아요.
0: 거울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런 모습 보면서 아 나도 늙는구나 혹은 뭐 이런 생각이 맞아요. 좀 들더라고요.
1: 저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이렇게 만나면은 항상 저는 영상을 찍어요. 순간순간 영상을 찍어서 이제 그걸 편집했더니 이번에는 20몇 분 나오더라고요. 그걸 이제 땡튜브에다가 올려요. 업로드 해가지고 이제 링크로 공유하고.
0: 네네네.
1: 그러면 확실히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놓으면 나중에 보잖아요.
0: 네.
1: 변화들이 한 번에 보여요. 보여요. 변화들이.
0: 아.
1: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의 머리숱도 차이가 나고요.
0: 그치. 주름 네. 이런
1: 주름살도 차이가 그치. 나고요.
0: 목에 이렇게 이제 그런 예. 어르신들 되면 그런
1: 맞아요.
0: 것도 보이고.
1: 그리고 사촌 동생들 덧진 애도 있고 뭐 이제 빠진 애도 있고.
0: 그렇죠.
1: 네.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고.
0: 키는 다 우리보다 다 크죠.
1: 누가요?
0: 저기 조카들이
1: 어떤 아 예?
0: 조카 아 여기가 큰 집이 보고 씨의 네, 첫째니까 네, 없구나. 네. 저는 이제 누나들이 있으니까 그 네. 조카들이.
1: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서 뭘 남기시려고?
0: 아니 잘 크고 있더라.
1: 아,
0: 아 그 얘기.
1: 아 에이. 행복하네요.
0: 아
1: 다행입니다. 잘 크고 있다니 좋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자 여러분들은 추석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얘기 오고 갔는지
0: 네.
1: 추억들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두레페 사물놀이의 노래입니다. 사물놀이 운우풍뢰 듣고 오겠습니다.

0: 두레페 사물놀이의 노래로 사물놀이 운우풍뢰 듣고 왔고요. 이게 이제 네 가지 악기를 자연에 빗댄 그거죠.
1: 맞아요.
0: 구름, 뭐 비, 네. 그렇죠. 바람, 번개 뭐 번개, 이런 거죠.
1: 예, 천둥.
0: 풍물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함께 하니까 참 듣기 좋습니다, 진짜.
1: 그러게요. 네. 이 노래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지금 들어도 어떤 이질감도 느껴지지 않아요.
0: 봉영 씨도 옆에서 듣고 계시는데 막 이렇게 흥얼흥얼.
1: 네, 네. 따라 부르게 돼요.
0: 따라 부르게 돼요.
1: 흥겨운 네. 노래 잘 듣고 왔고요.
0: 오늘 바투인 상사디아 월요일 2부에서 오픈한 초대석이 있지요. 오늘 사물놀이 연주자로 또 1인 밴드 장기전으로 활동하고 있는 네. 노수환 씨와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약간 그 운우풍뢰 방금 들었잖아요.
0: 네네네.
1: 이 음악에서 좀 더 이제 대중들과 만날 수 있는 음악 쪽으로 확장해 나간 듯한 어떤 음악을 추구하시는 분.
0: 그러신 것 같아요.
1: 노수환 씨입니다. 예예예. 예, 예.
0: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게 가족과 함께 24개국을 돌면서 네. 사물놀이 버스킹도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1: 최근에는 새 앨범도 내셨죠?
0: 네.
1: 장기전.
0: 그렇습니다.
1: 앨범도 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오픈런 초대석에서 사물놀이 그리고 장기전에 얽힌 이야기와 라이브 음악까지 어떻게 들으면 포크송 같기도 하고요.
0: 네네네네.
1: 네, 어떻게 들으면 풍물 음악 같기도 하고요.
0: 되게 좋더라고요.
1: 네. 네. 아주 매력적인 음악을 또 만들고 함께 나누는 그런 분이니까요.
0: 네.
1: 노수환 씨 2부 라이브도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10월에 즐기실 수 있는 공연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1: 네.
0: 서울 도남원 국악당이 개관 10주년을 맞아서 준비한 2016 소리재전 소리연애 공연이 있습니다.
1: 네.
0: 소리꾼과 연출가 또 고수가 한 팀이 되어서 판소리가 본래 지닌 연극성을 오늘의 감각으로 풀어내는 그런 무대라고 하는데요.
1: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펼쳐지고요. 바투의 상사디아 청취자 여러분은 10월 10일 텐텐이죠. 10월 10일 토요일 저녁 6시에 도남원 국악당에서 펼쳐지는 소리 진짜 잘하시는 소리꾼 김보림 씨의 적벽가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6 소리재전 소리연애

0: 연출이 서정환 연출이에요.
1: 네.
0: 저 지금 타로에서 두화 연출도 맡고 계시는 서정환 연출이고
1: 네.
0: 임기원 고수가 또 함께하네요.
1: 자,
0: 소리꾼 김보림의 적벽가 공연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물정 030이 유료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한 분당 두 장씩 두 분 선정해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총 넉 장이 나가는 거네요.
0: 네.
1: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5581님께서 항상 한 달 전부터 가재미를 말리는 게 우리 가족의 추석 음식 루틴입니다.
0: 어허.
1: 생가재미를 사와서 맑은 가을볕과 바람에 노심초사 오매불망 금이야 오기야 호호 불면서 하루 정도 말리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추석 당일날 짠 해서 바삭바삭바삭하게 구워내면 최고입니다. 엄지척 하면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속초고요. 밭회 상사대 애청자들과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0: 가재미면은 가자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1: 그죠, 그죠, 그죠.
0: 그 넙대대학이 생기네. 항상 그 뭐야 반찬 가게 가면은 그 약간 튀긴 듯 해가지고
1: 네네네.
0: 팔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거든요.
1: 약간 광어처럼 약간 납작하게 생겨가지고.
0: 맞아요.
1: 아, 속초가 원래 그런 걸까? 아니면은 그냥 그 집안 가풍일까?
0: 원래 동해안 쪽이 또 이렇게 물고기 잡아서 많이 네. 말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바람에.
1: 그렇게 하는데 이제 가재미를 네. 이렇게 하는 게 네.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너무 맛있겠네요, 진짜.
0: 그러니까요.
1: 와.
0: 밥도둑이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아, 감사합니다. 떡 선물 558 하나님께 드립니다.
1: 네.
0: 그러면서 558 하나님이 두 분 목소리 선명해서 참 듣기 좋아요. 아, 하셨어요.
1: 오.
0: 아무래도 이제 집밥을 좀 먹고
1: 그렇죠.
0: 예. 저희도 추석 동안 방송도 없었고
1: 네네네네.
0: 좀 쉬었어요.
1: 가족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네.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에너지를 좀 보충하고 온 게 목소리에서 티가 나나 봅니다.
1: 네.
0: 노경수님 새우, 고구마, 오징어, 낙세미 낙세미 이건 가자미를 말하는 거네요. 낙세미 저는 꼬지 명태전 했어요. 생선, 산적, 탕국 다 했지요. 밥도 깎고 했어요. 밤을. 네.
1: 아이고 고생하셨네.
0: 고생 많이 하셨네요.
1: 일단 전을 다 하셨구나. 손이 많이 가긴 하는데.
0: 근데 문장의 어떤 느낌상
1: 네네.
0: 남성분인 느낌이 좀 나지 않나요?
1: 그래요?
0: 그렇지 않아요?
1: 탕국 하셨으면은 털안도 다 손질 직접 하셨을까요?
0: 네.
1: 요즘은 손질 다 돼 있는. 이제 시장에서
0: 네.
1: 그런 것도 팔긴 하는데 아이고야 고생 많이 하셨네.
0: 그러게요.
1: 남성분이었을까요?
0: 약간 느낌이.
1: 오.
0: 근데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 대단하십니다.
1: 진짜
0: 너무 멋지십니다.
1: 밤도 그 요즘 밤 깎는 칼이 또 따로 있긴 있는데
0: 네.
1: 어떻게 까셨는지 모르겠습니다.
0: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걸로 까시다가 에이 하고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1: 원래
0: 까시던데요.
1: 칼로. 아 이게 더 편하신가?
0: 그런가.
1: 아.
0: 7554님 어제 보름달 보셨나요?
1: 봤어요.
0: 당일에는 비에 가려서 못 봤는데 어제 보니 엄청 밝더라고요. 저는 이직 성공하게 해달라고 소원도 빌어봤습니다.
1: 이직
0: 계획이 있으세요?
1: 준비하시는구나.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0: 그러게요.
1: 예.
0: 이직 뭐 이직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1: 일단은 연봉 상승.
0: 예.
1: 예, 가장 좀 크더라고요.
0: 봉급의 이제 어떤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
1: 리밋이 있어서 잘 안 예. 올라가기 때문에
0: 맞아요.
1: 이직으로 이렇게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0: 이동하면서 이제 점프.
1: 네.
0: 점프.
1: 그렇죠. 그렇죠.
0: 뭐 그런다고 그쵸. 하던데 저희는 뭐 전혀 모르기 때문에.
1: 그래도 보시면은 어떤 가능성이 좀 살짝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직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꼭 예, 이루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0: 네. 3729님. 이번 명절에는 고향 안 내려가고 부모님이랑 오붓하게 밥 먹었어요. 얼마 만에 여유로운 식사 자리였는지 모르겠어요.
1: 아이고야 좋으셨겠다.
0: 이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뭐 어디 꼭 굳이 안 가더라도 집안에서 같이 밥 해먹고 또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그거 자체가 참 행복인
1: 맞습니다.
0: 것 같습니다.
1: 9964님께서 사촌 누나가 곧 결혼한다고 예비 매형을 데리고 왔어요. 친가 식구들 앞에서 어색할 텐데 싹싹한 모습이 든든해 보이고 수줍은 사촌 누나가 낯설더라고요. 미리 결혼 축하해요 누나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0: 예.
1: 축하드리고요.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어색하다. 아, 막 서로 어색해 처음에는.

0: 맞아. 진짜 어색했어요.
1: 근데 인사는 당연히 또 드려야 되는 거고. 네. 근데 막
0: 막 있어요. 예.
1: 막 아무리 웃어도 웃는 게 맞아요. 웃는 게 아니고 막.
0: 그리고 내가 얘기하면서도 웃으면서 내가 알아. 아, 나 지금 어색해. 내 말투도 어색하고 표정도 이상할 것 같은 느낌.
1: 어르신들도 사실 어색한 건 또 매한가지고.
0: 맞아요.
1: 근데 또 그 시기를 또 지나야 되는 거니까.
0: 근데 또 자연스럽게 그 어색한 분위기가 있으면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별거 아닌데 같이 막 이렇게 되는 분위기.
1: 과한 리액션.
0: 에. 아. 그리고 막 그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아. 할 얘기 없는데 막 끄집어내야 되는.
1: 그렇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0: 또 어쨌든 추억 아니겠습니까?
1: 네. 네. 0546님께서 퇴사하고 첫 연휴였는데 친척분들의 잔소리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졸업하자마자 일 시작해서 잔소리 들을 일이 없었는데 처음 듣는 잔소리 좀 아찔했습니다 하시면서.
0: 무슨 잔소리 들으셨을까요?
1: 왜 했니 뭐 이런 얘기겠죠. 지금 뭐 시국이 뭐 뭔데 뭐 왜 그랬어 뭐 이런 얘기였겠죠. 뭐 나름의 이유와 어떤 생각이 있어서 퇴사를 하셨을 텐데 어쨌든 친인척들은 그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면 좋을 텐데 그냥 먼저 앞서서 걱정을 하니까.
0: 안정적으로 월급이나 받지. 이 어려운 시기에 뭐 한다고 그렇게 뛰쳐나왔니. 너 하고 싶은 거 그렇게 다 하고 살면 어떻게 사니.
1: 그만.
0: 세상을.
1: 그만.
0: 세상을 하기 싫어도
1: 그만.
0: 어떻게든 참고 인내하고 하는 게 어른이의 덕목이란다. 뭐 이런 얘기들 이제 하셨겠죠.
1: 그만. 듣고 싶지 않아. 듣고 싶지 않아.
0: 근데 만약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면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걸 이제 상처받지 않고 뭔가 네. 뚫고 나가는 방법?
1: 아니 근데 저 자리를 안 가야지.
0: 아.
1: 저 같은 경우는
0: 근데 갈 수밖에 없다. 갈 수밖에 없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쏟아부어요.
1: 뭐 받아야죠. 뭐 방법이
0: 그냥 빨리 인정해 버리는 게 낫지. 맞는 말씀이세요.
1: 인정해도 잔소리요. 인정 안 해도 잔소리예.
0: 아 근데 인정 안 하면 말이 더 길어지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라니까. 그래서 맞지.
1: 맞아요 하면. 맞아요 하면.
0: 그렇지. 알아듣네.
1: 아 그렇게 끝난다고?
0: 그렇지 않을까요?
1: 아는 애가 그래? 그러면서 더 가지.
0: 아 피곤하네요 진짜.
1: 자 음악 들읍시다.
0: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우리 명절에.
1: 음악 들읍시다.
0: 네, 다 자, 계획이 있겠죠.
1: 웰빙 밴드 크레용의 연주로 소풍 듣고 오겠습니다.

0: 웰빙 밴드 크레용의 연주로 소풍 듣고 왔고요.
1: 3487님 어느새 다 큰 우리 큰딸 오랜만에 만나니 이제 제법 어른 같은 말을 하네요. 엄마 그동안 고생했어 하는데 마음이 어찌나 동하던지 자식 잘 키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아이고, 뿌듯하시겠네요 진짜. 에.
1: 내가 이렇게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면 나갈 잔소리가 없죠. 알아서 이렇게 잘할 걸 믿으면 야. 퇴사를 했으면 그래 네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0: 아 미래의 그 우리 봉영 씨의 며느리는 진짜 와 어마어마하겠다.
1: 진짜. 자유롭죠. 저는 신경 끄고 산다니까요. 잘 키워놨으면 알아서 살겠지. 난 이제 내일 해야죠 내일.
0: 근데 만약에 퇴사를 했어. 퇴사? 며느리가
1: 알아서 하겠죠.
0: 아 그래요.
1: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전 참견 안 합니다.
0: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러면.
1: 그럼 도와줘야죠.
0: 아 그래요. 네. 잔소리 없이.
1: 잔소리?
0: 없이.
1: 아 도와주는데 잔소리는 또 불필요하죠.
0: 아우. 네. 아우 확실하네요.
1: 어떻게 도와드려?
0: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1: 일단 코너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2: 나면 바투가 달려간다.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3: 커피 사고 싶다.
2: 똑딱이 퀴즈
3: 노래하고 싶다.
2: 노래하고 싶다.
3: 이것저것
2: 이놈저놈
3: 묻지마
2: 따지지마
3: 우리 모두 바투한테 달려간다.
2: 바투의 상사디아
4: 아들아
2: 아들아 설악산 단풍은 이제 막 시작을 했다는디 나는 언제 가을 단풍 구경을 할 수 있을까나 아들아.
5: 아버지 올해 단풍은 10월이나 돼야 단풍이 시작된다는데요 왜 이렇게 들뜨셨어요?
2: 그래? 그러면 올해 단풍 구경은 강원도에 있는 천년고찰 전등사로 가야 쓰겠다.
5: 아버지 목소리가 너무 커서 마이크 레벨이 그 빨간색 레벨 잡음이 될 정도 깨져요.
2: 대사당일 거라.
5: 예예. 아버지 전등사 강화도 전등사요? 영화나 드라마에도 자주 나오는 그 절 말이에요?
2: 그라지 강원도 하면은 순무도 만나고

0: 하고 젖국갈비도 맛나지만은 가을 단풍 맛집으로도 유명한 데 말이다. 내일 모레 30일에 국가유산 명성지정 심의를 앞두고 있디야.
1: 이렇게 좋은 소식을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네.
0: 기분이 좋아서 그래.
1: 국사 시간에 현존하는 국내 사찰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절이라고 배우긴 했었는데 아직 국가유산 명승지가 아니었군요.
0: 그게 시방 강원도가 국가유산 명승지정을 앞두고 들썩인다잖니와.
1: 고구려 소수림왕 시절인 381년에 창건이 돼서 지금까지 유구한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이어온 전등사가 이번에 국가유산 명승으로 지정이 되면 강화도는 아주 경사가 나겠네요.
0: 가지. 그러니까 올 가을 단풍 구경은 역사와 자연이 다 있는 아름다운 전등사로 갈 준비. 허, 아들아.
1: 알겠어요, 아버지. 아버지, 걱정은 하늘 마셔요. 아! 오늘도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0: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검은 것은 까마귀여 흰 것은 해오라비 신 것은 매당이여 짠 것은 소금이라 물성이다가 각다르니 물과 꿈을 하리라 검은 것은 까마귀여 흰 것은 해오라비 신

0: 위대한 정가 프로젝트의 노래로 세상살이 듣고 왔습니다.
1: 더워요님께서 추석 끝나고 새 캐릭터 좋아요. 아버지 크크크크크 하셨고요. 4643님께서 강화도라고 하다가 강원도라고 하다가 어떤 게 맞나요 하셨는데 아 제가 캐릭터에 너무 집중하다가 아, 네네. 강화도를 강원도라고 아. 얘기를 했나 봐요. 아. 정정하겠습니다. 네. 강화도가 네. 맞습니다. 여러분. 네. 인천 강화군에는 보물 13점을 비롯해서 국가지정문화유산 37점이 있어요. 그런데 네. 아직 명승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좀 잘 돼서 지정되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강화도 최초의 명승지가 될 예정입니다.
0: 네. 자 이제 똑딱이 퀴즈 함께 가시죠. 똑딱이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첫 번째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추석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아시안게임 지켜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나라 농구 대표팀이 12년 만에 남녀 동반 우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한국 여자 핸드볼도 8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습니다. 12년 만에 정상 탈환에 성공한 승마 마장 마술의 남동원 선수도 있고요. 스케이트보드에서 한국 사상 첫 금메달을 기록한 강준희 선수도 아주 멋졌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이번 아시안게임 최연소 메달리스트는 누구일까요?
0: 1번 강준희, 2번 신유빈, 3번 남동헌. 아무튼 우리 선수들 정말 고생하셨고 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 그러게요.
0: 야 그리고 최연소 메달리스트 이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1: 지금 누구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이분이 17세입니다. 17세.
0: 와 대박입니다.
1: 네. 네. 대단하죠.
0: 그렇습니다. 중간에 계신 분이 22세.
1: 네.
0: 그 다음에 제일 연장자가 37세이시네요. 일단 나이만 말씀드렸습니다.
1: 네. 네.
0: 뭐 이제 이거 경기랄지 뉴스 보신 분들이야 뭐 네. 잘 아실 것 같은데
1: 네.
0: 자 강준희 선수, 신유빈 선수, 남동헌 선수 중에 아시안게임 최연소 메달리스트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종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0: 종목으로요.
1: 종목 인트로.
0: 네네네.
1: 그러니까 지금 1번 강준희 선수는 스케이트보드고요.
0: 네.
1: 신유빈 선수는 탁구죠.
0: 네네.
1: 그리고 남동헌 선수는 승마마장 마수.
0: 네.
1: 자 그렇다면 종목으로 한번 가보죠.
0: 아 종목으로요? 네. 네네. 네. 어떻게 갈까요?
1: 겨울.
0: 아 여름은 아니죠?
1: 예.
0: 여름은 아니고.
1: 아 이제 여름에도
0: 할 수 있죠.
1: 할 수는 있는데 아,
0: 그때는 실내로 가야겠네요.
1: 그렇죠.
0: 네. 네네네.
1: 우리가 이 종목 하면 이제
0: 네네.
1: 제일 떠오르는 게 좀 약간 겨울 쪽 아니었습니까?
0: 겨울이죠.
1: 예. 네.
0: 눈이 있어야 되죠.
1: 강원도 쪽으로 많이 가죠. 강화도 말고 요번 네. 이제 강원도 쪽으로 많이들
0: 강원도 금강산
1: 요거 타려고 가시는 분들 많죠.
0: 아 요거 타러.
1: 네.
0: 저도 이거 타신 분들 보면 되게 멋있더라고요.
1: 맞아요.
0: 네. 곡을 껴야죠.
1: 아 곡을 껴야 되네.
0: 곡을 끼고
1: 헬멧도 써야죠.
0: 아 헬멧 쓰고
1: 네네네네.
0: 싹 사가면 정말 네. 멋있죠.
1: 그렇습니다.
0: 네.
1: 자 강준희 신유빈 남동헌 선수들 중에 최연소 네. 메달리스트는 누군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힌트 너무 좋다고 해주십니다. 네.
1: 아 17세 이 선수 너무 멋졌다고
0: 대단하죠.
1: 예, 문자도 보내주시네요.
0: 그렇습니다. 자 정답이 들어오고 있나요?
1: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1: 많은 분들이 아마 가족들과 네. 함께 아시안게임 지켜보셨을 거예요.
0: 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정답은
1: 스케이트보드 한국 사상 첫 금메달을 기록한 강준희 선수가 17세입니다.
0: 네. 신유빈 선수가 22세.
1: 네.
0: 그리고 남동원 선수가 37세. 이렇게
1: 그렇습니다.
0: 되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1: 멋집니다. 우리 선수들 건강하게 좋은 소식 많이 들려주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0: 네.
1: 아이치 나고야.

0: 아시안 게임은 10월 4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떡 선물은 2279님께 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세요.
0: 두 번째 퀴즈 갑니다. 하!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도르륵 똑똑똑똑.
0: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이 유료 문자로 정답 맞춰주세요. 김치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점심 뭐 드셨나요? 추석 명절식이 끝나고 오늘부터는 다들 일반식으로 돌아왔을 텐데요. 지용성, 비타민인, 베타카로틴이 많은 당근이나 호박은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비타민C를 곁들이면 콜라겐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카레처럼 강황이 든 식품은 이것을 첨가하면 커큐민 흡수율을 올린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1번 달걀, 2번 김, 3번 후추.
2: 그래. 얘를 곁들여주면 좋군요.
0: 강황이 든 식품엔 얘를 첨가하면 좋다. 커큐민 흡수율이 올라간다.
2: 달걀, 김, 후추 다 좋은 것들인데.
0: 네.
2: 인데 강황이 든 식품에는 요거 까지 첨가하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세계사를 보면 얘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도 있었죠.
2: 아, 전쟁.
0: 예.
2: 자, 달걀 전쟁이냐, 김 전쟁이냐,
0: 네.
2: 후추 전쟁이냐.
0: 네.
2: 예. 좋은데요.
0: 괜찮죠.
2: 굉장히 깔끔하게. 좋았습니다. 네네네네. 저는 기침으로 좀 가고 싶었습니다.
0: 어떻게
2: 힌트가 기침. 우리가 기침할 때 이런 소리가 좀 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0: 사운드로 한번
2: 예를 들어서 달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니면 저 2번
0: 네.
2: 김 이렇게 있을까요? 3번입니다. 3번 우추 이렇게
0: 재밌긴 하다.
2: 아, 재밌었어요?
0: 네, 재밌긴 했어요. 너무
2: 정보.
0: 재밌다.
2: 홍영 씨는 정보. 역사적 사실.
0: 네.
2: 저는 이제 재미. 이렇게. 네. 저는 기침 힌트를.
0: 야, 이걸 보고 제척이로 어떻게 생각했지?
2: 기침. 세계 최초로.
0: 천재인데.
2: 네, 세계 최초로 한번 해봤습니다.
0: 네.
2: 네. 자, 기침할 때 이런 소리 좀 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0: 정답
2: 네.
0: 달걀.
2: 달걀. 달걀이냐? 2번 김. 이거냐? 자, 세 번째. 자, 세 개 중에 하나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0: 7506님 바투의 상사 디아 들으며 명절 증후군 날려보고 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지금 빨리 선물 발표하고
0: 네.
2: 선물 드려야겠네요.
0: 네.
2: 자, 정답은
0: 제 책으로 가시죠.
2: 후추가 정답이었습니다.
0: 자, 강황이 든 식품들이 있죠.
2: 네.
0: 그런 식품에는 후추를 첨가하게 되면요, 커큐민이 흡수율이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 김치 선물은 7506님께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0: 네.
2: 자, 1부 끝곡. 프로젝트 GM의 연주로 숲에 사는 바다 새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따 봬요.

0: 우리 언어도 우리가 쓰지 않으면은 사라지잖아. 소멸돼 버리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이라는 건 사실 언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듣지 않으면 생소해져 버려요. 이 고재를 많이 들어보질 않으니까.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10월 5일 월요일 밤 9시 김종기류 가야금 산조의 유일한 전수자, 세월 속에 잊혀져가는 가락을 12줄 위에 되살려온 김진애 명인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추석 연휴에 전국에서 크고 작은 전통문화 행사들이 많았었는데 경북 안동에서는 세계 각국의 탈과 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16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이 열렸었대.
1: 그래, 지난 24일 개막해서 10월 4일까지 이어질 거래. 안동하면 하회탈로도 유명한데 하회탈뿐만 아니라 서민의 애환을 해악으로 풀어내던 전통의 탈들이 게임과 드라마 등 K-콘텐츠로 타고 해외로 알려지고 있다라는 거 그거 알아?
0: 어, 그렇더라. 우리나라 전통 탈로 암살자나 전사 등의 캐릭터로 재해석한 게임들이 많대요.
1: 하회탈이 마을의 안녕과 풍년도 기원하지만 지배층의 위선과 부조리를 풍자하고 서민의 울분을 해악으로 풀어내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드라마나 온라인 게임에서 암살자 캐릭터들이 하회탈을 모티브로 한 가면을 쓰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대요.
0: 해외 이용자들이 하회탈을 바탕으로 아시안 마스크라는 새로운 창작물도 만들고 그런다는데 시대와 공간은 달라졌지만 하회탈이 가지고 있는 성격, 상징은 통하는 거지.
1: 그러게. 단순한 전통문화의 차용을 넘어서 한국 문화의 이미지가 세계 컨텐츠 속에 스며들면서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도 멋지다.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9월 28일 월요일 2부 출발합니다. 들소리의 연주 마스크 댄스 듣고 왔습니다.
1: 네. 우리 전통탈 또 하이탈의 변신이 K 콘텐츠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0: 네.
1: 드라마나 또 게임의 서사 또 이야기 속에서 캐릭터와 함께 변신 중인 우리 전통탈의 이 또 다른 세계화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0: 그러게요. 단순히 그냥 표면적인 어떤 디자인만 차용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탈 안에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지 그런 가치 또 역사에 관련해서도 이해를 하고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0: 그리고 오래전에 드라마인 각시탈
1: 네.
0: 그 각시탈도 하회 별신구 탈놀이에 나오는 하회탈 중에 하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1: 서민의 울분을 웃음으로 풀어냈던 하회탈이 이제 세계인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새로운 얼굴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0: 네.
1: 이 세계의 콘텐츠들 안에서 변신 중인 우리 전통 탈들의 진화도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0: 그러게요. 추석에 개막해서 10월 4일까지 이어지는 경북 안동의 국제탈춤 페스티벌 하회탈과 함께 전 세계 23개국이 참여하는 다양한 탈춤까지 정말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1: 네. 벌써부터 오늘 2부에 나오시는 우리 게스트
0: 노수환님을 많은 분들이
1: 팬이 많으시네.
0: 1부 내내 지금 기다리고 계셨어요.
1: 라이브 기대됩니다.
0: 트루하트님께서는 장기전 노래 좋은 거 많은데 오늘은 어떤 선곡일까요?
1: 빨리 만나봐야죠.
0: 개인적으로 칠체를 너무 좋아한대요. 처음 듣고 작곡자가 천재라고 느꼈어요.

0: 좋습니다. 오늘 라이브로 꼭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1: 야.
0: 하셨는데 과연 나올까요?
1: 자,
0: 오늘 이분을 직접 만나 뵙고
1: 그렇죠.
0: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노수환 씨를 만나러 함께 가시죠.
2: 둥그리 둥둥그리 둥둥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1: 줄을 서시오.
0: 오픈런 초대석 우리 사물놀이에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분은요 언 40여 년 전 대학 동아리에서 처음 사물놀이를 접하고 국악인의 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3: 그 이후로 전통 타악 연주 활동과 함께 2021년에는 원맨 밴드인 장기전으로 싱어송라이터로도 활동하면서 최근에 새 앨범을 발표한 노수환 씨를 오늘 오픈런 초대석에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십니까.
0: 인사 좀 해주세요.
4: 네, 민가리 장구 치며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장기전입니다.
0: 와, 아 노수환입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장기전입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고
1: 활동명이시니까. 네.
0: 아
1: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4: 네, 놀랐습니다. 저도.
0: 오늘 7채 나오냐고 물어보시던데요 라이브.
4: 아 네 라이브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 네. 오늘 라이브는 힘들지만
1: 네.
0: 어쨌든 이렇게 팬이 많다라는 건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아, 네. 감사해요.
4: 네. 감사합니다.
1: 일단은 추석 한가위 네, 잘 보내셨습니까?
4: 가족들과 잘 지냈습니다.
1: 아~
0: 요 스케줄 때문에 좀 신경 쓰이지 않으셨습니까?
4: 아, 뭐 신경은 쓰였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0: 이게 라이브를 앞두고 있으면 명절도 네. 좀 네. 마음 편히 못 놀잖아요, 그죠?
4: 근데 뭐 즉설 주얼로 그냥 뭐 해야지 뭐,
0: 아~
4: 뭐 예상은 못합니다.
0: 아하.
1: 아 근데 그 우리 이제 이를테면 옛날 뭐 탈방이랄지
4: 네네.
1: 풍물패랄지 네. 이런 거를 이를테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아예 이제 직업으로
4: 그렇죠.
1: 전향하시는 선배님들을 간혹 이제 뵙곤 하는데 우리 노수환 씨도 원래는 다른 과였는데
4: 네.
1: 동아리로 풍물을 접하시다 네. 이렇게 아예 맞습니다. 전공의 길로 들어서는
4: 네. 거예요? 그 자칭 딴따라라고 그러죠.
0: 그때 학질들.
4: 네, 네.
1: 원래는 뭐 어떤 전공이셨어요?
4: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그 당시에는 종교에 좀 심취 있어가지고
0: 예.
4: 그쪽 길을 가볼까 하다가
1: 네,
4: 이 풍물을 접하면서 그냥
0: 너무 결이 다르잖아요.
4: 네, 그러면 많이 결이 다릅니다.
0: 저는 예. 풍문과
1: 네. 네. 네. 저는 이제 따라오는 저의 궁금증은 어머니 저 이제 저 이쪽 길로 가겠습니다 했을 때.
4: 네.
1: 집안에서는 반대나 이런 난리가 나지는 않았나요?
4: 숨겼습니다.
0: 아,
4: 숨겼습니다.
0: 현명하십니다. 네, 예.
4: 제가 EBS 그 빨주노초 파는보라는 프로가 있었었어요.
0: 네.
4: 거기에 이제 강사로 한 4주 정도 방송을 탔었는데
0: 네.
4: 그때 아버님이 그걸 보시고
0: 어이구.
4: 깜짝 놀라시면서 이제 그때 인정을
0: 발각이 됐어요?
4: 네, 발각이 됐죠. 아. 그때. 네.
1: 그래가지고.
4: 그래서 뭐 아버님이 뭐 동네 그 뭐 사랑방에서 이렇게 밥도 사시면서 뭐 내 유명한 아들 낳았다고.
0: 우와 아, 아버님 오히려
4: 네, 네, 네 좋아하셨어요.
1: 아 이제 TV 이제 TV에 나오니까
4: 네.
1: 와 우리 아들이 성공했다.
4: 네.
1: 아니 근데 어떤 매력이 있길래
4: 네.
1: 이 사실 이 길을 걷는다는 게 쉽게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4: 아 맞습니다. 상상도 못했죠.
1: 어떤 매력이 있었습니까? 풍물이 일단은 사물놀이랄지.
4: 일단 저는 처음에 그 내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 걔가 이거 한번 들어보라고 틀어준 게 김덕수
0: 사물놀이
4: 때 웃다리 농악. 그때는 웃다리 농악인지 몰랐죠.
0: 예.
4: 7채 가락이었는데 지금이 아는데 이제 옛날에는 그것도 몰랐었습니다. 애가 이제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장단이야?
0: 그쵸.
4: 파악이 안 되니까
0: 에이.
4: 걔가 가르쳐주더라고 이게
0: 에이.
4: 실체라고 에이. 너무 그때 그런 음악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0: 아하.
4: 굉장히 충격을 받고 야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아리 들어서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면 옛날에는 이
1: 운동권
4: 이게 이쪽에 제가 87학번이라 좀 에이. 그런 시대라
1: 네, 네, 맞아요, 맞아요.
4: 또 전수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농악을 했었었는데 그 임실 필봉
0: 아 네. 필봉 농악
4: 네.
0: 유명하죠
4: 네. 아 유명하죠 네. 거기 가서

0: 배우기도 하고 그 경험을 해보니까 와, 그때 정말 이 뭐랄까 햇도라고 할까 그러니까 신명이라 할까 뭔가
1: 피가 들끓어요.
0: 들끓었어요. 뭐 그 분위기를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아마 그 자산이 내 몸에 있다고 보고.
1: 그럼 그 동아리를 몇 살 때 그러니까
0: 20살 때
1: 그럼 1학년 때요? 네네. 그럼 그 이후에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0: 그 제대로 못했죠.
2: 교수님이 우리 수환 학생을 알기는 아십니까? 학교를 네, 가셨어요?
0: 뭐 아주 그냥 10년 만에 졸업을.
1: 와
2: 네. 졸업을 하셨죠.
1: 졸업은 다 쓰고. 네. 축하드립니다.
0: 아, 졸업은 했습니다. 네, 졸업.
1: 졸업은 철학과로 하셨겠죠?
0: 네네. 네.
1: 그 당시에는 남아 있는 건
0: 그 당시에는 뭐 없죠. 뭐 그런 학과도 자체도 없었고.
1: 하긴 뭐 그렇죠.
2: 일단은 지금 사실 라이브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서 일단 짧게만 더 여쭙고 네. 오늘 라이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정말 풍물이 너무 좋아 해서 열심히 하셨었는데 어떤 계기로 나 앨범도 내보고 원맨 밴드로 해봐야겠다. 그 계기가 어떤 겁니까?
0: 그 국악을 하다 보니까 저도 또 옛날부터 싱어송라이터가 좀 꿈이기도 했어요. 곡을 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항상 궁금증은 그런 거 있어요. 대중음악 하는 저도 대중음악 이쪽이니까 포크 발라드 쪽 그쪽에 관심이 많고 그쪽을 향유했던 사람이라서 네. 왜 이렇게 우리 가수들은 이렇게 꽹가리 들고 장구 메고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없을까?
1: 이렇게 기타 메고 하는 싱어송라이터는 많은데
0: 그런 사람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30대부터 해오고 있었었는데 우연한 지역에 이제 그 기타리스트가 한 분 있는데 안기정이라고 그 대단한 분이죠. 아주 훌륭한 기타리스트인데 그분이 잼을 한번 해보자.
1: 같이.
0: 그래서 나는 국악으로 장구 치고 그래서 그걸 이제 한 시간 가까이 공연을 했는데 그게 좀 재밌었어.
1: 즉흥으로요?
0: 네네네.
1: 한 시간 동안요?
0: 네네. 그분이 이제 작품을 좀 이렇게 하고 나는 이제 그분도 약간 프리스타일이시고 네. 그렇게 놀았는데 그걸 계기로 야 뭐 그러면 우리 뭐 남의 곡보다는 내가 곡이 해볼까. 좀 있으니까 그걸 해봅시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지 아마.
1: 아하. 네.
0: 그래서 꽹가리 들고도 이제 해보고 이제 제 곡을 1집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묵혀뒀던 곡을 선보이는 거라면 2집부터는 내가 장단이 그래도 그 전공인데 좀 장단을 바꿔서 하는 그 대중음악가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1: 네. 전통 장단 네. 체계로 대중음악을 네네. 그 했다라는 비트를, 말씀이시죠.
0: 네. 비트를 가지고 좀 하면 좋겠다. 대부분 이제 보컬 노래가 이제 국악적 시김새가 많이 들어가고 네. 그런 쪽이 많고 장단을 가지고 하는 그는 극히 없고 사실 원머리라든지 자진머리라든지 굉장히 훌륭한 그 우리 그 대중음악화 시킬 수 있는 비트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그걸 소개하는 그런 실제로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1: 그거 가지고 뭐 음악을 만들기도 네네. 하지만 노래로 네. 싱어송라이터로서 네. 활용하는 건 별로 못 봤다. 그
2: 장기전 활동명이 장기전이시잖아요. 네네. 이렇게 선정을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0: 저는 장구 치고 그분은 이제 기타 치고 하니까 장기전.
1: 장구, 기타, 네네. 전 해서 장기전.
0: 네네. 그래서 한번 장기를 부려보자. 서양 음악과 우리 전통 음악을 좀 이렇게 믹스해서
2: 네. 여러 가지 또 중의적인 의미들이 네. 있네요.
0: 또 제가 뭐 그 수탁처럼 그 습광처럼
1: 예, 꽝처럼
0: 좀 어리석기도 하고.
2: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신 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준비해 주신 라이브가 총 3곡이시네요. 두 곡? 두 곡이세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라이브가 어떤 음악입니까?
0: 그 꽹가리 들고 좀 노래를 해 보고 싶은 서 이제 그 녹음을 했던 게 이제 나는 나야고 1집의 그 타이틀곡입니다.
1: 나는 나야.
0: 네네. 그 스타니 파타의 그 초기 불교 경전이거든요.
2: 아 네.
0: 소리에 놀라지 않은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에게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쇠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경구가 있어요. 20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뭐 어떻게.

0: 살아야 될까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경구를 만나서 네. 곡을 좀 써놨던 것을 이제 발매를 한 거죠.
1: 철학이 그래도 아예 버려진 건 아니었네요. 네. 어딘가 깊숙이 또 있었네요. 그걸 또 만나게 됐고 나는 나야. 그럼 혹시 약간 나의 이야기도 들어갈까 있습니까?
0: 네, 지금의 현재 진행형이죠.
1: 아하.
2: 나이면서도 또 타인에게도 다 적용이 될 그런 가사들로
1: 이야기들로
2: 힘을 내. 예. 어, 너는 소중해. 네. 어, 용기 잃지 마. 약간 이런
0: 네, 그 말 자체가 이제 순수함을 가지고 네. 용기 있게 자유롭게 아. 너의 길을 가라. 뭐 이런 네. 내용이라서
1: 그냥 딱 노수아님
2: 나에게
1: 이야기네요.
2: 주문서
1: 인생
2: 같기도
1: 이야기네요.
2: 하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나야. 네. 오늘 첫 번째 라이브죠. 네. 한번 청해 주시도록
1: 물 한 잔 드시고요. 네네. 예 천천히 드시고, 이동을 해주시고
2: 요 곡은 깽가리를 치시는 겁니까?
1: 예. 알겠습니다. 강희정님께서 오늘 생방송 기다렸어요. 장기 전에 좋은 음악과 신명나는 이야기 기대합니다. 끝까지 함께할게요. 하셨고
2: 이이이님께서도 장기 전 공연에서 봤는데. 바투의 상사디아 나오시네요. 화이팅 이렇게 또 남겨주셨고요.
1: 네.
2: 양양바다님도 오늘도 장기전답게 당당하고 흥겹게 날아오르세요. 언제나 응원합니다.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1: 그러게요.
2: 네.
1: 자 기타를 맨 싱어송라이터는 많은데 왜 우리 꽹가리 장구를 그러네. 맨 싱어송라이터는 없느냐 해서 네. 이 음악이 탄생을 했습니다. 나는 나야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후!

0: 와, 매력적이네요. 나는 나야.
1: 나는 나야. 오, 여기 헤드폰. 네.
0: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나는 나야.
1: 그냥 노수환님 그 자체네요. 이 음악.
0: 네. 그 목소리하고도 음악이 너무 잘 그러니까. 어우러지고요. 네. 그리고 꽹과리가 어떠한 이질감도 없네요.
1: 그러니까.
0: 어, 아주 매력적입니다.
1: 팬분들이 지금 보내신 문자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522님 장기전 1집부터 앨범 발매 쇼케이스를 다 따라다니는 광팬입니다.
0: 네.
1: 드디어 방송 출연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장단으로 부르는 대중음악 응원합니다. 이렇게.
0: 그러니까 팬들이 아, 노수환님은 진짜 멋지고 잘하시는 분인데 더 이렇게 날아오르셔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바람이 느껴져요. 문자에서도 계속.
1: 그 노수환님의 그 생각과 네. 그 철학 까지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그렇죠. 아니까.
0: 그렇죠.
1: 강희정님, 나는 나야. 너무 좋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노래예요. 라이브로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0: 그리고 느낌이 나는 나야 이게 아니라 뭔가 그 장단 위에서 뭔가 막 논이는 듯한 느낌의 그러니까. 선율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게 약간 뭐 비나리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그런 곡을 쓰실 때도 그런 생각 하셨습니까?
2: 아, 그렇죠. 그때는 뭐 아주 방황하는 시기여서
0: 네.
2: 뭐라도 붙들고 싶었던.
0: 아하. 네.
2: 그래서 아마 저한테 주었던 곡인 것 같습니다.
0: 아, 헌정곡이었네요. 네. 스스로에게 바치는 헌정곡.
1: 참 또 대단하신 게
0: 네.
1: 이 전통탁 연주자로 활동하시면서 사물놀이 관련 책도 많이 내시고 배우 연출 그리고 여행 작가로도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2: 아, 이게 학출이라 궁금해했어요. 이게 뭐 저는 이 꽹과리를 주로 달아서
0: 네.
2: 꽹과리에 관계된 뭐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없었어요 그 당시도. 한참이 지나서도 없더라고요. 꽹과리에 대한 그 책이 책 한 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 그러면 내가 한번 써봐야겠다
0: 네.
2: 생각해서 이제 상세란 책도 쓰고
0: 네.
2: 뭐 이렇게 품을 길라잡이 장구 꽹과리 이런 것들도 내보고
0: 아.
2: 네. 그럼 뭐 누구라도 뭐 시프라기 잡는 심정으로
0: 네.
2: 뭐 필요하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0: 아. 근데 뭐 지필도 그렇고 어쨌든 시간과 에너지 네. 그리고 비용도 들어가고요.
2: 네.
0: 근데 뭐 어디 뭐 지원을 받거나 그렇지 않고 진행하셨을 것 같거든요.
2: 그렇죠. 네. 오, 네.
1: 대단하십니다.
0: 길라잡이 이런 책도 한 권이 아닐 거 아니에요.
2: 네. 길라잡이 두 권으로
0: 어허.
1: 네. 지금 보니까 일단 예전 기사를 보면 전셋집을 뺍니다. 전세를.
0: 왜 그러셨을까요?
1: 일단 빼요.
0: 여쭤봐야지. 네.
1: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렇죠, 일단 뺍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이 전세금을 가지고 온 가족이 남아공으로 가셨다면서요?
0: 맞습니까?
2: 네네.
1: 온 가족이요?
2: 네, 전세금을 빼고.
0: 진짜 멋지시다.
2: 그 스승님이 한 3년 정도는 네가 하는 일을 멈추고 뭘 다른 걸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한번 멈출 필요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는 되게 왕성한 활동을 하던 시절이었는데
0: 네.
2: 좀 다 정리를 하고 정리하는데 한 1년 걸렸습니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정리를 해서 가족들과 함께 남아공 그 아는 분이 거기 소개를 해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아 너무 낮에는 해보고 밤에 달 보고 이게 사는 게 정말 심심해요.
0: 아
2: 네.
1: 의외로
2: 그게 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0: 그리고 왜 하필이면 남아공이셨어요?
2: 그 제가 이제 우리 그 아내가
0: 네.
2: 그 친한 친구가 거기 살고 있어가지고
0: 아, 단지 그 이유 하나로
2: 와 그래 거기 가서 하늘이 너무 좋습니다. 하늘만 좋아요. 하늘만 쳐다보고,
3: 살아야겠네.
1: 네, 일주일
2: 해와 달만 것도. 쳐다보고 살다가
0: 예.
2: 그래서 아 이렇게 아니라 우리 남사당이 옛날 유랑 예인들이었지 않습니까?
0: 예, 그러니까 그렇죠.
2: 가족들이 그냥 세계 여행을 하는 게 어떻겠나 거리에서 아. 벌어가면서 우리 그때 뭐 돈이

0: 뭐 전세금 빼서 간 상황에서 뭐 네. 돈 뭐 쓸 수가 없고 그러니까 벌어서 다니자.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네 명이 아들이 둘이라서
1: 당신 몇 살이었는데 당시
0: 중학생이었습니다.
1: 네. 둘 다요?
0: 네네.
1: 우와.
0: 그래서 이제 우리 와이프도 가르치고 둘 가르치고 해가지고 상모도 가르치고서 딱 준비를 해서
1: 상모까지.
0: 네, 그 한 40분짜리 공연을 이제 작품을 짜서 모로코 마라케시부터 시작해가지고 24개국을 돌았습니다.
2: 그러니까 아까 저희 1부에서 청취자 문자 중에 퇴사했다고 그 친척들한테 잔소리 많이 들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조금 이거는 지금 곱하기 한 5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1: 제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노소환님이었으면은 아버지 이럴 거면 집에 다시 가시죠. 다시 서울로 한국으로 가시죠.
2: 일단
1: 아버지
2: 첫 번째 경제 활동을 그만두고 여행을 떠났다.
0: 네네.
2: 그리고 두 번째 아이들 학교도 다 그러면
0: 네네.
2: 그만뒀을 거 아니에요.
1: 홈스쿨링으로 하셨어요? 네네.
2: 그것도 잔소리 대상에 포함되죠.
1: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사모님이 다 동의?
0: 네.
2: 우와.
0: 그래서 아이들은 초등학교부터 다 검정고시.
2: 아, 아니 근데 그게 사실 말이죠. 지금도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당시에는 더 사회적인 어떤 시선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3: 대단하시다.
2: 어떤 힘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신 겁니까?
0: 만용이죠. 지금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2: 와.
0: 내가 생각했던 정말 그때 가장 큰 용기를 냈던 것 같습니다.
1: 지금 또
0: 아니 전혀.
2: 아니 근데 저의 입장에서 굉장히 멋있어 보이거든요. 아유,
1: 자녀분들은 그때 당시 뭐라고 하던가요?
0: 아주 힘들어했었죠.
1: 그죠? 아, 그럴 것 같아요.
0: 그 장비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도 굉장히 깨끗하게 사물놀이 옷을
2: 입어야 돼요.
0: 빨아입고 다려입고
2: 다려야 돼요. 또
0: 그리고 태극기 펴놓고 거리 공연을 그리고 거리 공연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떨 때는 뭐 대학 에서 초청도 받아서 공연도 하고
2: 네.
0: 그래서 그냥 국이 선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했지만 아이들한테 있는 짐은 누구도 지어주지 않았죠.
2: 예.
0: 뭐 그 우리가 가지고 다녔던 짐들이 전 재산이었거든요.
2: 네.
0: 그래서 뭐 악기 뭐 상모 막 그 짐을 그냥 이거 지고 다니면서
1: 말로만 들어도 네.
2: 그러면 실제로 그게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됐습니까?
0: 버스킹이잖아요.
2: 네.
0: 그게 먹고 자는 데까지는 됩니다.
2: 오,
0: 이동하는 데에는 좀 비용이 좀 들었는데.
2: 네네네.
0: 예, 그 정도로 많이 했죠.
2: 그게 그럼 몇 년도예요 혹시 그게?
0: 10년이 넘었네요.
2: 10년 전에.
1: 그러면 어허. 한국으로 오려면 비행기표 값이
0: 그것만 남겨두고.
1: 아, 그것만 남겨두고.
2: 그건 보험 들어놓고.
1: 아, 언제든지 네. 돌아올 수 있게끔. 아,
2: 네.
1: 혹시 그러면 그렇게 힘들 때 또 곡이 작곡가들은 막 그럴 때도 곡이 잘 써진다 그러던데.
0: 그럴 생각이.
1: 아, 그럴 생각이
0: 나질 않습니다. 오늘 하루 벌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1: 생존이야 생존.
0: 네, 생존. 네. 생존 풍물이었습니다.
2: 그러면 지금 와서 이제 와이프분이나 자녀분들께서 어떻다고 얘기하던가요? 그때 그래도 네, 좀 힘들었지만
0: 네, 정말 추억이었다. 가장 싼 음식과 싼 숙소를 예. 견뎠던 것은 가족이니까
2: 네.
0: 그리고 우리를 서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견뎠던 것이지.
2: 그럼 한 3년 정도?
0: 아닙니다.
2: 그런 생활을
0: 한 1년?
2: 아, 1년 정도.
1: 네, 힘들어.
2: 근데 이제 아까 한국에서 활동을 또 정리하는데 1년 걸렸고. 나가서 이제 그런 거리 공연이나 이런 활동도 1년 걸렸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었을 때 사람들의 인식은 노수환 씨 떠났잖아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서 그 인식 바꾸는데도 꽤
0: 네 두렵죠. 굉장히
2: 네,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0: 네 두렵습니다. 하여튼 그게 제일 두려웠죠. 그러니까 2년만 갔다 올까 막.
2: 네.
0: 근데 스승님은 3년이라 했는데 3년은 진짜 잊혀질 텐데.
1: 그 말씀하신 스승님도 그렇게 외국 나가서 3년을 사셔.
0: 그건 제가
2: 거기까지 가지
1: 마시고.
2: 그거까지 가지 말고.
0: 하여튼
2: 근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셨을 때 그럼 어떠셨어요?
0: 처가살이했습니다.
2: 아하.
0: 네, 처가살이.
1: 너무 뭐, 행복하셨겠네요.
0: 하여튼 그 빚을 또 져서 또 그걸 또 갚고 뭐 네. 네, 다시
1: 아이고야. 네,
0: 다시 숟가락 다시 이게 사고
2: 세팅하고
0: 네, 뭐 밥그릇 사고 뭐 해. 네.
2: 아 그래도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래도 네,
0: 경험이 자산이죠.
2: 예, 네, 뭔가 남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0: 네.
2: 근데 만약에 제자나 후배들이 그렇게 저 선배님처럼 네, 해보겠습니다.
0: 잠깐만 돈 많이 들여가지고 잠깐만 갔다.
2: 잠깐 갔다 와라. 야 길어야 한 달이다. 한 달만 갔다 와.
1: 선배님 저 전세 빼도 될까요?
0: 아이 때 좀
1: 빼지 마.

0: 야, 안 되지 마, 빼지 마.
1: 근데 이거는 해본 사람만이 맞아요.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그쵸. 아닙니까? 아, 너무 재밌네요, 진짜. 자, 이 타이밍에 두 번째 라이브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제목과 어떤 메시지인지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2: 제 그 은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집에 왔는데 주룩주룩 비가 왔어요. 그래서 어허. 아, 그 우리 스승 저기 은사님 생각도 나고 또 아니 좀 그 뭐 원하지 않은 이별을 했던 사람들, 누굴 떠나 보냈던 사람들의 마음만 좀 위로할 수 있는 노래를 하나 쓰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무속에서는 이제 그런 음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로하는 근데 네. 그런 장단을 좀 차용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쓴 게 만수바지인데 그 만수바지라고 이제 아시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네. 그 말을 얘기하는 건데 황해도 무가에 보면 이제 만수바지 이제 장단으로 보면 보통 만세라고 하는데 네. 합다다 궁합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해가지고 5박짜리 곡이거든요. 네. 사실 5박짜리 곡도 대중음악에서 찾아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3: 거의 없죠. 네. 네.
2: 그래서 그렇게 그 원래 썼던 그 장단이 그 조상님들이 전해 주셨던 그 장단에는 서사가 굉장히 꽉 차 있거든요.
3: 그렇죠.
2: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이 곡을 쓰면 좋겠다 생각해서 곡을 좀 만들어 봤던
1: 만수바지.
2: 네.
1: 원하지 않은 이별을 겪은 네네. 이들에게 위로를 네. 전하는 곡이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요거는 장구 씨십니까?
4: 네.
1: 아, 장구. 알겠습니다.
3: 아니 이런 님께서도 와 만수바지 하셨고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뭐 실시간 접속자도 굉장히 많고요. 문자가 엄청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 소개를 못 해드리고 있어요.
1: 음악 하시는 철학자 같은 느낌.
3: 그러니까요.
1: 자, 아 헤드폰 안 끼셔도 됩니까?
3: 헤드폰 끼셔야죠.
1: 네, 헤드폰. 네. 헤드폰 끼시고.
3: 여긴 거리 공연이 아닙니다. 네네.
1: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헤드폰 끼셔야죠. 이렇게. 그러면 그 10년 전에 중학생이면 지금 이제 성인이
3: 다 컸죠.
1: 됐네. 네. 자, 그럼 음악 드릴까요? 네, 음악 드리겠습니다. 네.

0: 아유 눈물 날 것 같았어요. 어머.
1: 눈물이 나야지 되는데 눈물이.
0: 첫 구절부터 심장을 때리네요. 아 지금 뭐 지금 문자로도 아 지금 다들 감동 받으셨어요. 장기 전 노래는 음원으로 들어도 좋지만 라이브로 들으니 더 좋아요. 무대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신 실루님께서도 남겨주셨고
1: 이상공님이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하시면서 약간 느낌이 송창식님하고 비슷하게 받아들여지신대요. 2390님은
2: 아유, 영광입니다.
1: 이런 말씀 혹시 많이 들어보셨어요?
2: 네, 저도 그죠? 송창식 선생님은 굉장히 국악에 굉장히 많은 이해를 갖고 가셨어요.
0: 네, 그렇죠, 맞아요.
1: 천재 작곡가고 네, 네. 사실 네.
2: 존경하고
1: 곡을 쓰시는 걸 공부를 하셨습니까? 작곡?
2: 아니 그렇진 않고요. 이거 지금 이제 이 집에도 그 나오는 그 올리브 나무 같은 것도 꽹가리 가락이에요. 그러니까 개갱 개갱 갱 그라 개갱 그래서 뭐 달려 달려 도망가 그래서 네, 약간 그리고 뭐 그 함양의 사투리가 이제 그 아이가 뭐 이런 제 고향이 함양인데
0: 아, 예.
2: 네 그래서 뭐 그 피싱 같은 곡도 뭐 아이가 아이가 뭐 아이가 아이가 아이가 아이가 아이가 이를 어쩐단 말인 엄머리로 덤따따 궁쩍 아이가 아이가 아이가 아이가 아이가 이를 어쩐단 말인가 심정이 볼롱볼롱 눈앞이 아득 깜깜 그래서 그 아이가 이런 이제 말투 또는 뭐
1: 그러니까 말에서 네, 자연스럽게 나오는 네, 그 인토네이션 네. 자체를 음으로 차용해서 네. 또 노래로 만들고 네,
2: 말감이라든지 또는 꽹가리 구음이라든지 장단의 그런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활용하는 편이에요.
0: 그러니까 이게 장르가 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지금 출발 지점 자체가 우리 장단 네. 리듬 체계에서 네. 우리 말의 어떤 특징들을 살려내는 거니까 네. 이 들으면은 그냥 너무나도 친숙한 네. 한국적인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보로는 말이죠. 네. 불가리아에서도 노수환 선생님 책이 나왔더라고요. 오. 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2: 아, 네. 그 불가리아 교수님 소피아 대학의 네. 교수님께서 제가 이제 동영상 같은 것도 이제 그 옛날에 좀 만들어 가지고
0: 네.
2: 유튜브 그 판다고 그 업체에서 예. 유튜브에 막 올렸었는데 그걸 보고 공부하러 오신 분이
0: 네,
2: 소피아 대학의 교수님이신데
0: 예.
2: 그분이 이제 배우셔 가지고 이제 학교 그 불가리아 학교에 그 자기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교재를 좀 만들어가지고 같이 협업해서
0: 책을 만드셨고요.
2: 네, 교재를 또
0: 책의 이름이 뭡니까?
2: 그 사물놀이에 의해 뭐 이런
0: 해서 뭐 시판도 됩니까?
2: 네, 네. 근데 불가리아 용어가 있어가지고
1: 아~ 그 지금 성신여대 평생교육원 겸임 교수로 풍물을 가르치십니까?
2: 네.

0: 네. 제가 풍물교육연구소 그 출신이라 그
1: 네.
0: 교육의 풍물교육의 좀 윤기호 소장님이라고 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 풍물이 그 아이들한테 미치는 어떤 좋은 영향력이 있다.
1: 네.
0: 대동성이라든지 그런 아주 그 엄청 그 가락들 자체가 가져다 주는 어떤 그런 좀 질박한 조상님의 멋과 그리고 그렇게 함께해야 하는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그 교육적으로 많이 풀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1: 네.
0: 그런 걸좀 받아서 저도 나름대로 저만의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아,
0: 네.
1: 그렇군요.
0: 기술과 함께 이렇게 그 장단이 갖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내용들 좀 담아서
1: 네.
0: 네.
1: 아,
0: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그게 참 중요한 교육 방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스킬적인 부분만 잘하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어떤 철학이랄지 의미를 전달하는 교수님이시군요. 멋지십니다. 철학과 나오신 거 맞네요. 계속 확인이 됩니다. 너무 멋지세요.
0: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2: 오히려
0: 죄송합니다.
2: 아니 근데 느낌이
1: 네.
2: 실천하는 철학과
1: 오,
2: 약간 그런
1: 맞아요.
2: 느낌이고 오히려 풍물을 하는 철학자라는 느낌이 듭니다. 장구를 치시는데도 약간 이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하실까? 어떤 그 깊이?
1: 네.
2: 이런 게더 궁금해지는? 네, 그렇습니다.
1: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아, 장구가 좀 낮다. 좀 낮았죠, 장구.
0: 좀 낮았습니다. 괜찮습니다.
2: 아니면 틀리지 말아야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1: 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유저벨라님께서 세계를 다니며 사물놀이를 했는데 세계인들이 너무 좋아했답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북과 징을 맡았거든요.
2: 안 해보세요?
1: 모르겠어요. 그래도 너무나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답니다.
2: 아이디가 뭔데요?
1: 유저벨라
2: 유저벨라
1: 919
0: 네.
1: 님이신데
0: 아내님이세요? 제 와이프인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구나.
2: 잠시만, 나 그거 궁금했어. 노수환님은 가족 풍물을 했을 때
0: 네네.
2: 꽹과를 잡으셨어요?
0: 네, 꽹과리도 잡고 또 장구도 잡고 뭐 이렇게 해서
1: 그러면 사모님이 북하고 징을 잡은 거예요? 제일 무거운 거?
0: 네.
2: 아니 근데
0: 제일 간단한 거.
2: 그래도 그건 쉽고 누가 장구가 이게 보통이 아닌데.
1: 그렇죠. 장구가 중요해요.
0: 둘째가 많이 쳤습니다.
2: 많이 울었겠는데요?
0: 네, 아주 그냥
2: 갑자기 이거 하라 그래서 해서 무대에 올라가야 되니까.
0: 네,
1: 근데 게다가 또 선반이었을 거 아니에요?
0: 아주 잘했습니다.
1: 잘했어요?
2: 잘했어요?
0: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2: 아, 원래 했어요?
0: 가르쳐가지고.
1: 근데 저 이게 사실 장구만 잘 치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굴신도 줘야 되고
2: 상모도 했다.
1: 상모도 돌려야 되고.
0: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만 되면 니들은 국어 산수 공부하듯이 이거
1: 해야
0: 배워야
1: 된다.
0: 된다 이렇게 세뇌 교육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1: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인들을 만났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아까 그걸 여쭤보지 못했어요. 전 세계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2: 아, 나라마다?
0: 네,
1: 또 아마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고요.
0: 폭발적이었습니다. 예.
1: 그래요.
0: 네, 먹고 살 만큼 네, 많이 돈을 주셨고.
1: 야.
0: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권리 인생이죠. 그 순간은
1: 네.
0: 이 십시일반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의 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뭐 살았었는데 그 경험이 되게 지금도 소중합니다.
1: K본부나 이런 데 공영방송
0: 네.
1: 이런 데 제보 들어갔으면 바로 다큐 찍자고 그랬을 것 같은데.
0: 네.
1: 그리고 거리 공연 때 덴마크에서 도둑 맞은 일이 있었습니까?
2: 야.
0: 네, 네.
2: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귀국하셨다고 하네요.
1: 그래요?
0: 네, 네.
1: 뭘 도둑 맞으셨어요?
0: 의상을.
1: 의상이요?
0: 네, 네, 네.
2: 풍물 의상이요?
0: 네, 우리 그 풍물을 각자 자기 배낭에다 지고 갔었는데 그 배낭 하나를 누가 거기에 뭐가 귀중품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가져갔어요.
1: 아, 그 가방을 가져온 거군요.
0: 네, 그래가지고 독일에서 마지막 끝난 그 마쳤는데 독일의 한인회 이제 막 그 올려가지고 우리
1: 예.
0: 이런 사람인데 의상이 하나 없어지니까 의상을 하나 구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또 의상을 갖다 줘가지고
1: 아이고야.
0: 거기서도 독일에서 또 공연을 하고
1: 아하.
0: 그리고 마치 계시 같았어요. 아, 이제 그만하고.
2: 이제 가라.
0: 가라 이런 계시 같아 가지고.
2: 수환아 이제 가자.
0: 네.
2: 집에 막 이런
0: 네,
2: 느낌.
0: 그래서 왔습니다.
1: 아,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들 공감하시는 게 김지몽 님께서도 장기 전더 날아오르셔야 됩니다. 하셨어요.
0: 네. 네. 제가 여기서

0: 불러주신 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예. 제 노래가 이게 장단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 대중음악으로서도 별로 이렇게 크게 매력이 없고 또 아, 국악적으로도 그러겠네요. 크게 뭐 대중음악이니까 예. 매력이 없고 그래서 근데 신기하게 또 국악에서 먼저 대중음악에서는 자꾸 네. 장단이라고 또 이렇게 춥게 세워주시는
1: 근데 이렇게 또 모르겠어요. 팬층이 두터워지면 이게 또 언제 이게 폭발할지 모르니까요.
2: 네. 네. 사실 그런 교집합은 양쪽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양쪽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0: 아, 네, 그럴 수도 있죠.
2: 오히려 더 기대가 됩니다.
1: 아 이런 궁금증 들었습니다. 아드님 두 분은. 네. 지금 풍물을 합니까 아니면
0: 진짜 둘 중에 하나는 했으면 했는데 둘 다 안 합니다. 이제
1: 지긋지긋하다고
3: 뭘까요?
1: 다른 일을 합니까?
0: 네네 다른
2: 혹시 거리 공연 때문일까요? 아,
0: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아, 나 할 만큼 다 했다. 이걸 수도 있고
1: 아니 와. 사실 이제 한 곡을 더 듣고 싶어요. 네. 이거는 이제 라이브는 아닙니다. 네. 이제 듣는 음악인데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떡하지? 라는 곡이네요. 어떡하지?
2: 이것도 이면이 궁금합니다.
1: 혹시 이게 남아공 갔을 때 쓰신 곡입니까?
2: 이걸 어떡하지? 이런 느낌?
0: 이 노래는 그 폭삭 서가수다의 장면을 보고 떨렸는데 그 애순이 이 딸이 예. 애순이 또 애순이를 낳았잖아요. 네. 딸이 이제 첫 번째 남자 그 뭐 군대 갔을 때 막 만나고 했던 이제 그 사랑 근데 그 이제 그 남자 그 어머니가 자꾸 네. 반대를 했죠.
1: 네, 네,
0: 그래가지고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헤어져야 되는 판인데 아... 이제 그 1년 동안을 헤어지지 못하고 옛날에는 그게 부모가 반대하면 못하거든요.
2: 예.
0: 그래서 진짜 어떡하지? 저 그 장면을 보고 공감이 막 되면서 네네네. 우리 삶에서도 참 이런 어떡하지가 많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2: 네.
0: 결정된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네. 그런 것들을 좀 가사로 썼고요.
1: 그러면 이건 정말 드라마 보시고 가사를 쓰신 거예요?
0: 네네.
1: 오, 그리고 영감을 얻으셨구나.
0: 그런 어떤 그 결정을 못하는 것들이 칠체하고 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농악가락이거든요. 그 웃다리 농악의 칠체라고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그게 이제 그 길가락이에요. 그래서 길을 갈 때 사람이 가기는 이제 장단이 부정확하고 막 이렇게 정형 장단이 아니라서 네. 좀 어려운 이게 신을 모시고 가는 길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2: 네.
0: 그러다 보니까 신성한 가락이에요 이게. 그래서 대중음악이 좀 우리 가락을 차용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 가락 안에 있는 그런 무속 장단도 되게 많거든요. 되게 신성한 가락들이에요. 오박 계열이 다 신성한 가락인데 이런 좀 신성함을 묻히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또 칠체를 썼고요. 그리고 그 옥타브라고 이제 제가 앨범 부제를 다한 것도
2: 그렇더라고요.
0: 네, 그 구르제프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2: 네.
0: 그분이 쓴 위대한 지식을 찾아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탐독하면서 읽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미파와 시도가 이제 반응이잖아요.
2: 네.
0: 그러면서 이런 약간 정치기가 온다. 작심삼일처럼 뭔가 시작하면 정치기가 오는데
2: 온음으로 뛰지 않고 바람에 걸쳐 있는 그 느낌.
0: 네, 그때 이제 그것을 타파하려면 굉장히 외부에서 강력한 충격이 와야 된다.
2: 아하.
0: 이런 게 이제 그 옥타브 이론인데
2: 네.
0: 그 만물을 설명하는 고대 이론입니다.
2: 네.
0: 그래서 저도 이제 AI가 음악을 만들어요. 작곡가가 필요하지 않은 세상이 돼버렸어요.
2: 맞아요.
0: 그냥 요즘은 작사도 아니에요. 그냥 작사도 자기들이 해. 그러니까 그냥 이런 세상에 작곡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2: 어허.
0: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음악적 정책이 특히 한국 음악이 지금 K-팝이 지금 되게 우세한데
2: 네.
0: 계속 갈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책이 분명히 올 텐데.
2: 올 수밖에 없죠.
0: 네, 그럴 때 이런 장단은 칠체를 AI한테 너무 못 만듭니다.
2: 네.
0: 오박자리를 너무 못 만들어요.
2: 네.
0: 그런 이런 우리만의 고유한 장단을 가지고 그런 비트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고 그러면 이런 정체기의 어떤 외부적인 충격.

0: 요파.
1: 충격으로 네. 다시 한번 궤도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세븐 옥타브라는 말을 좀 넣고
2: 그렇듯이
1: 그, 네, 그래서 이제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억덕하지는 이제 칠체이면서도 그 칠체의 구조가 약간 그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 개인은 구조와 같습니다.
2: 네.
1: 딴따딴딴따딴이 나오고
2: 네.
1: 딴따딴따 육박이 나오고 어? 또 딴따딴딴따 칫박이 나오고 딴딴따딴딴따 해서 그 네, 구조도 비슷하고 훨씬 더 우리 음악이 그 뭐랄까 획기성이 강합니다.
2: 예.
1: 그래서 도리어 옥타브 이론을 뛰어넘는 그런 가락이 칠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2: 멋지십니다. 지금 네. 아마 못 하신 얘기가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네.
0: 지금 진짜 어떡하지 싶습니다.
1: 네.
0: 음악을 들어야 되나 여기서 끝인사를
2: 음악을 듣기에도 시간이 애매하고
0: 어떡하지
2: 지금
1: 음악을 좀 들려주시죠.
0: 이 그럼 1분만 들어야
1: 네,
0: 돼요.
1: 네, 네.
0: 1분만
1: 네. 네 좋습니다.
0: 1분만 네.
1: 좀 많이 들려주십시오.

0: 아 너무 아쉽습니다. 계속 듣고 싶은데 음악 끄지 말고 계속 좀 깔아놓을까요?
1: 제가, 네. 제가 좋아하는 그런 약간 그러니까요. 안치환, 김민기, 요라, 장태춘 약간 요 라인 네. 제가 참 좋아하는
0: 이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네. 음악 깔고 네. 끝인사를 청취자 여러분들께 네. 부탁드릴게요.
2: 네. 아, 장단으로 작업을 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런 음악은 유통하기 어렵습니다. 아하. 이 상사디어가 저를 불러주시는 게 정말 신기방통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 기회를 통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큰 응원과 지지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원맨 밴드 장기 전에 노수환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네. 음악은 다른 날 저희가 또 네. 깊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네. 네. 아.
0: 좋다 음악 뭐, 진짜 좋고. 그리고 이야기도 너무 좋고요. 아, 또 한번 모시고 싶네요.
3: 걸어다니는 철학자 네. 노수환 씨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0: 네, 네.
3: 자 연휴 잘 보내셨죠? 이제 여러분들 일상으로 돌아가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바트 시대
0: 바트의 상사대합니다. 내일 봬요.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0: 을 착용해 벌레 물림과 벌쏘임을 예방하고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입니다. 나무의 나이테는 성장을 멈추는 계절이 있어서 생긴다고 하죠. 쉼이 있어야 한 해의 경계가 선명하게 새겨지는 건데요. 사람에게도 일상을 잠시 멈추고 삶의 나이테를 또렷하게 새길 시간이 필요한데 아마도 지난 연휴가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은 보통의 월요일보다 유독 할 일이 많다고 느낀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지금쯤은 한숨 돌리고 어느새 다시 익숙해진 일상의 리듬을 타고 계실 것 같네요. 지금부터는 노래가 좋다 함께 하시면서 다시 시작한 일상의 리듬을 즐겁게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전라도 여천 액맥이 타령 김성종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라고요. 서쪽무 사파 세계 해동도선 열남자도 구는여 정금내는 삼삼면 앉은 거는 서둘이 앉은 거 아니오. 가문은 신씨 날생 가문인데 저명강 부귀 공명 물론이오. 자손발복도 물론이오. 송송째 가지고 1년 12달이면 365일 가년이면 예 조금 더 됩니다. 그러나 이터명당 부귀공명 물론인디 악살이살 모진놈의 간제 구설은 물알로 있지 소매라고 자꾸 잡지는 내가 딸딸 모르다가 어디다 이유냐라면 아마 일본 옷기나 봐야다 이유야 되고 또 이유 모르고 여기서 잠깐 액을 막는디

김성종 외에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전라도 여천의 액맥이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앞서서 나무의 나이테는 성장을 멈추는 계절이 있어서 생긴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었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가 충분한 쉼이었는지는 아마도 오늘 아침 알람이 울렸을 때 이미 판가름이 난 게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잘 쉬었다고 생각했는데도 출근하고 보면 밀린 일은 그대로 있고 또 정신은 아직 연휴 어딘가에 조금 남아 있기도 하죠. 어제 저녁에 집에서 이제 가족 식사를 하는데 첫째가 갑자기 와 큰일 났다. 내일 월요일이야.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더니 5살짜리 둘째가 아주 태연하게 하지만 우리에겐 다음 주 주말이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월요일이 오는 것도 맞고 또 주말이 오는 것도 맞고요. 똑같은 달력을 보고도 누구는 끝난 걸 먼저 보고 또 누구는 다시 올 주말을 먼저 보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조금 무겁더라도 너무 멀리까지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 있을 주말을 또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고요. 생방송 문자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0750님께서 채널

채널 고정 중하고 예,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요. 상주 아리랑 메나리째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이 곡 들으시면 오늘 아침에 출근하던 나의 발걸음과 비슷하다는 생각 드시지 않을까. 김소희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김소희 외 여러분의 소리로 상주아리랑 메나리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노래의 멋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강상의

0: 우리 소리를 보다 재미있게 감상해 보는 시간입니다. 노래의 맛. 오늘도 장재열 선생님 나오셨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요?
1: 올 추석은 네. 좀 차분하게 잘 쉬었던 것 같습니다.
0: 저는 선생님 그 이제 한 해 두 해 그 나이를 네. 먹으면서 네. 명절 때 이제 명절 맞이 공연들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여기서 더 이상 나를 부르지 않을 때 그래서 명절 때마다 약간 위기감이 좀 오는 편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그 자리를 후배들이나 네네. 이렇게 친구들 뭐 가서 하고 있긴 합니다만
1: 맞습니다.
0: 그런 어떠세요, 선생님?
1: 아니 저는 이제 주로 창작 씬에서 네. 활동 많이 했다 보니까 네. 사실 명절 시즌에 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명절 때마다 네. 설이나 추석이나 네. 한가위나 왜 집에 있지? 라는 그런 가족들의 무언의 시선에
0: 맞아요. 압박이 있어요, 선생님.
1: 그렇죠. 네. 네. 네. 좀 안 나가 요즘 잘 안 나가? 뭐 네. 이런
0: 저희 어머니는 네. 이번에는 안 바쁜 갑지.
1: 아이고.
0: 아무튼 이 뭐 1년 12달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할 정도로 푸짐한 명절들을 다 보내셨길 바라면서 그 푸짐함에 더해서 오늘은 또 우리를 얼마나 더 푸짐하게 해 주실지 배부르게 해 주실지 선생님이 준비해 오신 노래가 기대가 됩니다.
1: 네. 오늘은 그 산을 주제로 해서 노래를 놓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예.
1: 이제 사실 이제 한가위를 앞두고 있었어서 뭐 벌초를 하러 가기도 하고 또 때가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때이기도 하니 아마 등산을 계획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아마 지금 시즌이면 대한민국 국민의 꽤 많은 퍼센테이지 여러분들이 산을 찾지 않으실까 생각해서 네. 산을 주제로 한번 노래를 준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0: 예전에 그 할아버지 산소에 오랜만에 이제 그 큰 집 작은 집 다 식구들이 모여서 사촌 형제들이 네. 갔는데 저희 할아버지 산소 앞에 누가 음식을 이미 차려놓고 절을 한번 하고 갔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가면 묘소를 헷갈리는 경우들이
1: 그렇죠,
0: 꽤 있어요.
1: 그렇죠.
0: 네, 네. 이게 뭐 예전처럼 자주 찾지 네, 않으니까. 네, 네. 근데 아무튼 그런 기억과 함께 평소에 운동이라고는 숨쉬기 운동만 하다가 이렇게 벌초나 하러 네, 가게 네. 되면 산을 오르는데 그렇게 힘이 들면서
1: 맞습니다.
0: 산이 주제인 노래들은 네. 과연 산에서 불렀을까 이런 의심 이렇게 숨이 찬데 네.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1: 뭐 저희가 듣고 있는 전통 소리라는 것들이 네. 뭐 가깝게는 한 100여 년 또 그 멀게는 뭐 수백 년도
0: 그렇죠.
1: 되겠지만
0: 예, 예.
1: 아주 뭐 중국의 고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시아의 네, 산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산이 워낙 당연한 거고
0: 그렇죠.
1: 친근하고
0: 너무 가깝다 있으니까.
1: 보니 네. 많이 부르는데 마치 우리가 공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산이 나오는 노래들이 많은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좀 흘려들었을 가능성도 좀 있겠다는 네. 생각을 해봤고요.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 이게 여러 산을 노래한 노래들이 많은데
0: 네.
1: 저도 한번 이번 기회에 좀 카운트를 해보니 적지 않이 있구나라는 걸 또 새삼 발견을 했었습니다.
0: 노랫말에 산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1: 그렇죠.
0: 노래 제목 자체가 산인 네. 경우도 네, 있는데 네. 오늘 어떤 노래를 처음 들어볼까요, 선생님?
1: 일단 그 제가 그동안은 판소리를 주로
0: 네.
1: 들려드렸던 것 같아서 뭐 당연히 좋은 노래이니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지만 12 가사 중에 수양상가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뭐 제목에 산이 딱 있기도 하고
0: 네.
1: 그래서 상징적인 곡일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저는 사실 그 민속음악이나 그중에서도 이제 무속음악들 네. 공부를 막 하다가 라디오 진행을 하게 되면서 수양산가를 처음 들었거든요. 그전까지는
1: 네,
0: 들어볼
1: 네.
0: 생각도 안 하다가
1: 네.
0: 수야 이렇게 이제 네, 나오잖아요. 네. 충격을 먹었던 앞 부분 첫 5초가

0: 네. 네.
1: 이렇게 멋있는 노래가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 노래 중에서 앞 5초가 가장 멋있는 네. 노래가 수양상가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2: 그렇기도 하고 네. 보통 이제 가곡 뭐 가사 뭐 이렇게 하면 네. 여창가곡을 생각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으 뭐 이런.
1: 네네.
2: 근데 이제 남창가곡이 또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들려드리는 이 곡도 한번 들어보시면
1: 예.
2: 뭐 가사도 가사지만 그 곡조라든가 이 남자 소리꾼이 내는 그 가객이
1: 예.
2: 부르는 그 노래의 곡조라든가 어떤 그 에너지랄까 이런 것도 굉장히 들어보면 참 좋은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1: 저는 수양산가를 그 첫 부분 첫 소절 수양산 여기에 반했다가
2: 네.
1: 이제 아무래도 첫인상에 바라면 네. 계속 쳐다보게 되잖아요.
2: 그렇죠. 첫 5초가 중요해요. 네.
1: 그래서 뒤에 봤는데 네로 느니루 막 이렇게 입타령이라고 하나요? 네, 그 네.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2: 네. 저도 뭐 사실 네. 가져왔지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들어보는데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새로웠고 뭐라 그럴까요? 약간 민속학적인 요소가
1: 그러니까요.
2: 들어있다는 게
1: 정가라고 알고 네, 이렇게 네, 네. 탁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봤는데 그렇죠. 네로 누니로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한결 더 친숙해진
2: 네,
1: 느낌?
2: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민요에도 있잖아요. 사실 네. 뭐 아리랑 네. 이런 것도 아마 같은 결의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신라의 향가라든가
1: 네.
2: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아흐 다롱들이 뭐 이런 네. 고려 가요나 이런 거에서도 그렇고 그런 어떤 구음적인 요소들이 예전에는 노래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기능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수양상가 중간에 나오는 네로니 네로르 뭐 네. 이런 거는 사실은 저는 이번에 들으면서 뭐죠 그 민속 놀이
1: 예
2: 예 그 뭐였지 그 하여튼 탈춤 이런 데서 예, 예. 나오고 했던 것 같아서 그런 것과 뭔가 관계가 있는 건 또 아닌가 그런 생각도 예. 좀 해봤었습니다.
1: 저는 이 대목 들으면서 그 재즈 스케치라 그러죠. 아. 선율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2: 네네네.
1: 그 손가락으로 피아노 건반을 치듯이 그렇죠, 그렇죠.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2: 네.
1: 얼마 전에 저희 스승님 뵙고 왔는데 스승님께 오랜만에 이제 아양을 떨면서 스님 예전에 하셨던 구음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니나나 니나니나니나 네. 하는데 원래 이제 피리를 부셨으니까
2: 네.
1: 왼쪽 엄지 손가락이 그 피리 지공 덮듯이 계속 니니니 네. 같이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2: 네, 네, 네.
1: 약간 이 부분도 네, 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2: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 예.
2: 그 떠이르 떠이르 네, 곡의 생각이 났었어요. 그
1: 아 때루때루
2: 네, 때루때루
1: 예, 예. 저희는 배울 때 그 네. 노래가 때루때루 뛰어라 아나
2: 네, 그렇죠.
1: 때루때루 때루야 계속 때루만 나오잖아요.
2: 네, 네, 네.
1: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때루 하는 대목 불러보자 이렇게 하시면 네. 저희끼리 야 때루송 때루송 불러야 때루송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불렀던 네. 기억이 있는데 아마 이 앞부분도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중간에 입타령이 나오는 이 대목도 네. 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 잠이봉, 자각봉, 자청청 뭐 이런 밝은 달
1: 예.
2: 이런 네, 산 봉우리 이름도 나오고 합니다. 그리고 수양산 자체는
1: 예.
2: 백이숙제의 그
1: 줄여줬던
2: 예. 네, 네. 그래서 저도 이 수양산 자체는 저는 이제 판소리를 처음 배웠을 때 그 흥보가
1: 예.
2: 놀벽에 쫓겨나면서
1: 어디로 가오릴까 네.
2: 이염동 설안에 뭐 어디로 가오릴까 예. 수양, 백이숙제 줄여죽던 수양산으로 가오릴까 했던 그 사설에서 접했던 수양산입니다.
1: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 국악방송 처음 듣거나 이렇게 판소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그 육각수 그룹이잖아요.
2: 아, 그렇죠.
1: 네, 거기에 흥보가
2: 맞습니다.
1: 흥보가 기가 막히게 흥보가 네, 네. 그걸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또
2: 그렇죠.
1: 많으실 네. 것 같은데 참 다행인 건
2: 네.
1: 거기 있는 사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 그분들이 예. 네, 그 사설을 그래도 잘 살려서 예, 예, 예, 만드셨었죠.
1: 네. 수양산가 오늘은 황규남의 소리로 노래로 들어볼 텐데요. 음악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그러면 이제 수양산 나올 때는 역시 그 남성 소리의 어떤 호방함, 이 톤에서 묻어나는 그게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입타령에 가서 속소리 쓸 때는 오 생각보다 대단히 여성적이다라는 느낌도 또 있습니다.
1: 이 가사 뭐 정가 마찬가지지만 노래하시는 남창 선생님들 보면 힘을 뺀 듯, 그러나 또 알맹이가 딱 있는, 알심 있는 그런 소리들을 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절제를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0: 왠지 다들 약주 안 드시고 차만 드실 것 같은 네,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이 절제라고 이 말씀하시는 거가 이게 역시나 그 풍류적인 면모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몸에 좀 배어 있어야 저런 노래를 할수 있는 거겠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그옛 분들의
0: 예.
1: 어떤 그 자연을 즐기면서 또 너무 내세우지 않으면서 그러나 은근히 자랑도 하시는 어떤 그 풍류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나는 사실 많이 알기는 아는데
0: 예.
1: 그렇다고 막 너무 내세우지도 않으시고 노래도 잘하는데 뭐 기교도 화려하지 않게 또 표현하시는 이제 그런 것들.
0: 그걸 생색을 내지 않으면 병이 나는 저 같은 사람들은 부르기 힘든 노래겠다는 생각도 들고 판소리에서도 스님 이런 성음들을 왜 가곡성 우조라고 해서 이제 차용해서
1: 맞습니다.
0: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거의 흡사한 창법인가요?
1: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뭐 부르시는 분들이나 또 들으시는 분들마다 차이가 있고 하겠지만 사실 뭐 판소리 하면 워낙 우조 계면조가 그 강하기 때문에 인상이 그 소리가 좀 단조롭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가끔 계시긴 하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판소리 안에도 이 시조창 하듯이 또 경기 소리 하듯이 다양한 스타일의 노래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막, 뭐라 그럴까요? 너무 또 판소리적으로 해석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판소리적인 느낌이 안 느껴질 정도로 너무 또 예를 들면 시조처럼 한다던가 하지는 또 않으시는 거 보면 그 안에서도 어떤 그 찾아가시는 중도의 어떤
0: 중도.
1: 매력이랄까 기술이랄까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0: 그 판소리에서 선생님 그 계면이라고 할때뭐 예를 들면 심청가다 그러면 이제 심청이가 내일 인당수로 팔려간다. 그래서 아버지 옷도 개서 장롱에 내놓고 뭐 엄마 묘지도 찾아가서 뭘 하고 참 슬프면인데 슬프면서 구구절절 하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다 꺼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판소리 계면을 예로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민요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특히 이제 가곡 가사 시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구절절함은 사실 좀덜 하잖아요. 곁을 좀 안내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있고.
1: 그러니까 그 감정을 너무 드러내는 것을 좀 부끄럽다랄까? 그러니까 그 교양 없다. 요즘 식으로
0: 품격이
1: 하면
0: 없다.
1: 좀 그렇게 생각해서 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워도 아 보고 싶어. 나 미칠 것 같아. 이렇게 표현 안
0: 미칠 것
1: 하잖아요.
0: 같다. 그렇죠, 그렇죠.
1: 뭐 아, 다리 차니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0: 뭐
1: 가지.
0: 기껏해야 입만 여겨 뛰어나가 보니 뭐
1: 그렇죠,
0: 이
1: 그렇죠.
0: 정도가 거의 다일 것 같은데 이런 노래들을 이제 산을 주제로 가지고 오셨긴 합니다만 가곡가사 시조 들을 때는 품위가 있는 척하고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선생님.
1: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노래 들을 때 우리가 뭐좀 이런 얘기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맥주를 마시면서 듣는 것보다 좀 차를 한 잔. 그게 뭐그 티백 녹차라도
0: 그렇죠, 그렇죠,
1: 좋으니까
0: 그렇죠.
1: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좀 여유 있게 듣는다면.
0: 아니면 색깔이 비슷한 보리차에 얼음을 넣어서 쨍그랑쨍그랑 하면서
1: 여름철에 매미 소리 들으면서
0: 음미 보는
1: 나무
0: 것도.
1: 그늘에 앉아서 그렇게 듣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 와중에 앞서 말씀해주신 입타령하는 네로니네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뭔가 또 진입장벽을 좀 낮춰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1: 그래서 이
0: 들었습니다.
1: 12가사 이 수양상가가 보면 약간 그 가곡과 어떤 민속악 그 민요의 좀 중간쯤에 있으면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또 해봅니다.
0: 수양산가를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서도

0: 소리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1: 네. 그 산타령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이게 경기 산타령이 있고 서도 산타령이 있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오늘은 서도 산타령 중에서 네, 앞산타령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0: 산이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산타령이겠죠, 선생님?
1: 네.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뭐 관악산도 나오고 도봉산도 나오고 태백산도 나오고 삼각산 예, 여러 산이 나옵니다.
0: 예.
1: 네.
0: 아는 지명이 나왔을 때 참 반가운 것 같다. 그리고 네. 그걸 알아들었을 때 반가움이 있는 노래가 이렇게 앞산타령이지 네.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노래를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황용주 외 여러분의 소리로 서도 산타령 중에서 앞산타령 보내드립니다.

0: 황용주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서도 산타령 중에서 앞 산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이 산타령 하시는 명창들의 소리 들어보면 저 정도면 산보다 더 높은 목이지 않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1: 그 산을 타고넘는 예. 구름.
0: 예. 예.
1: 구름 같기도 하고 바람 같기도 하고.
0: 끝간데 모를 청 같은 네. 느낌도 들고 특히나 다들 이제 장구를 메고 앞에서 이제 장단 치시면서 네, 네, 소리를 네. 이끌어 가시는 네.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모갑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진들이 항상 그 앨범 표지 사진으로 네, 많이 장식이 돼 있어서 그때 네.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1: 그 여자 명창 선생님들하고 또 대등하게 네. 청을
0: 그러니까요 같이 해서
1: 부르시는데도 또 부담 없고 네. 그게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0: 이어지는 곡은 어떤 곡인가요?
1: 네, 그 제가 소리를 판소리를 네네네. 좋아한다는 사실을 저희 집에 알렸을 때 저희 친척 형님께서 카세트 테이프를 창극 테이프를 이제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네. 들었었는데 뭐 그 중에 여러 소리가 있었는데 기억 남는 소리 중에 하나가 그 방자가 춘향한테 가서 뭐 이런저런. 우리 도련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를 막 설명하고 그런 예, 대목이었는데 예, 예. 거기서 뭐 니그는 내력을 들어봐라도 있지만 그 경상도 산세는 하면서 산세를 예로 들어서 예. 넌 이런 남자랑 결혼해야 된다. 네, 그 대목을 들었던 기억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뭐 산에 대한 뭐 주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 이런저런 곡들도 소개를 해드리고 하고 있지만 예. 살짝 억지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옛날 선인들께서 조상들께서 아, 산을 또 이렇게 바라보시고 또 빗대어서 어떤 상황도 설명하시고 하는 그런 내용을 또 함께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0: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하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저는 정직해야겠군요.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 있고 네. 이거는 아마 이 소리 안에서도 네. 그 어떤 예술가들의 어떤 그런 면모를 네. 이야기하는 네.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1: 좀 여러 가지 그 네. 중의적인 뜻을 담아서 불렀을 것 같아요.
0: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이것도 인정하게 됩니다.
1: 네.
0: 경기도를 올라 한양을 보면 저는 이거 참 재밌게 들었었는데 네. 사람이 나면 네. 선할 때는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벼락지상.
1: 그렇죠.
0: 와, 네. 그 통영에서 서울 네. 올라오기 전날 네. 선배들이 아 서울 가서는 코를 꼭 잡고 다녀야 된다.
1: 코 베어간다.
0: 네, 코 베어간다. 코를 잡고 다녀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1: 그렇죠.
0: 나왔겠죠.
1: 워낙 네. 뭐 오가는 사람도 많고. 네.
0: 선생님께서는 산세로만 따지면 어느 쪽이신가요? 어느 쪽이 좀 좋으신가요?
1: 저는 네. 일단 제가 뭐 산을 이렇게 많이 다녀보거나 한 건 아닌데
0: 네.
1: 설악산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0: 상당히 악자가 붙으면 험한 산이지 않나요?
1: 그렇기도 한데 네. 그게 이제 막 험해서 거부감이 든다 뭐 이런 느낌보다 굉장히 이렇게 우뚝우뚝 솟아있는 예, 그런 예, 것들이 되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좀 특별함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돌산을 좀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이렇게 막 오. 숲이 울창하고 이런 것보다.

0: 뭐 우리 도봉산 그
1: 네.
0: 인수봉이죠. 그런 것도 그렇고 북한산도 그렇고 북악산도 그렇고 그이 바위들이 굉장히 인상 깊잖아요. 네,
1: 예.
0: 그런 곳에서 저는 좀 매력을 느끼는 것 같고.
1: 저는 산은 바라볼 때 아름답다는 주의라서 사실
0: 네.
1: 등산을 거의 해본 적이 없긴 한데,
0: 네.
1: 그럼 선생님도 이렇게 SNS나 프로필
0: 네.
1: 사진에 그 정상에 예를 들면 인수봉 이렇게
0: 네.
1: 적혀 있으면 거기 비석에 손 짚고 이렇게 찍은 사진
0: 아,
1: 있잖아요.
0: 그런 건 하진 않습니다. 산은 멀리서 봤을 때.
1: 아직
0: 네.
1: 젊은이시군요.
0: 근데 이제 산 하면 저는 이제 아주 특별한 게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1: 예.
0: 로키산 미국에
1: 오.
0: 로키산맥에 들어갔을 때의 어떤 그 웅장함,
1: 예.
0: 정말 거대함에
1: 오.
0: 기억하고 정말 살다 보니 국악을 해서 운 좋게도 세계 각지를 돌아다녀 봤는데
1: 예.
0: 안데스, 아르헨티나의 안데스
1: 오.
0: 산맥에 정말 그 거대함, 웅장함, 뭐랄까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
1: 예.
0: 쫙 펼쳐지면서 끝없이 펼쳐지는 그 산맥, 그 기운을 받던 그 기억이 정말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1: 지금 이미 약간 선생님 눈빛은 나 홀로 세계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하실 것 같은 그런 눈빛인데,
0: 네.
1: 춘향가 중에서 방자가 춘향 부르러 가는 대목, 산세가 나오는 대목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방자가 야, 이게 우리 도련님을 위한 게 아니라 다 너를 위해서 한
0: 네.
1: 얘기야. 이런
0: 네.
1: 약간 협박 아닌 협박이 들어가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잘 얼르는 것 같다가
1: 설득이었다가.
0: 네. 점점 협박으로 이 예, 방자가 아주 발칙하죠. 네.
1: 예. 김현수 명창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춘향가 중 방자가 춘향 부르러 가는 대목 보내드립니다.
2: 내 말이 무식하다. 형산백옥과 여수황금이 물광유주라. 임자가 각각이 나니라. 잔말 말고 불러와 이놈아. 예. 방.

춘천하늘 앞에 마두부들 들어살며 예춘야! 춘향이 깜짝 놀라 그네 아래 내려서며 아유 깜짝이야. 얘도 무슨 소리를 그렇게 지르느냐. 조금 하였으면 낙상할 뻔하였다. 헤헤, 신생이 어찌 되었든지 시집도 안 간 처녀가 낙태했다네. 내가 낙생이랬지 언제 낙태라고 하더냐. 그건 웃음의 말이로돼. 춘향아, 딱한 일이 있어 왔다. 무슨 딱한 일이란 말이냐. 사또자제 도련님이 광안루 구경 나오셨다가 너를 보고 불러오라 하시기에 할 일 없이 왔으니 어서 밥비 같이 가자. 인제 오신 도련님이 나를 어찌 알고 부르신단 말이냐. 네가 도련님 턱 밑에서 춘향이가 어떠니 춘향 모가 어떻다느니 종알종알 죄가 바쳤지. 허허, 요게 제 행신 그런지는 모르고 날 다려 까바쳤대. 내가 행신 그런 게 무엇이란 말이냐. 그리사 그러지. 내 그런 내력을 내가 이룰게 들어보아라. 내 그런 내력을 들어봐라. 내 그런 내력을 들어봐라. 기집어 행신로서 여봐라. 춘천은 거냐이면은 내 집 우원에다 그늘을 메고 은근히 뜬금한 골치 광안루 부자는디 또한지 옷을 논지하면 또 그만 구가지고 밤전은 부르러 안내 벌들은 주록방 두르고 내버들은 청포장 둘러 한 가지는 끼어지고 한 가지는 늘어져 광풍의 문전을 흔들 우진우진 종할 철제 의식아 같은 두알 맵시는 백운간에서의 홍상자락은 벌렁

가겠다. 아니 양반이 부르시는데 천연이 못 가겠다. 허여 도련님만 양반이고 나는 양반이 아니란 말이냐? 너도 효동 성참판의 따님이라 양반은 양반이지만은 너는 절룸발이 양반이라 쓸데없는 말이니 어서 바삐 같이 가자. 양반이든 아니든 나는 못 가. 그렇다니 더 말 않겠다마는 너 좋은 흥정 놓친다. 예, 춘향아. 사또자제 도련님은 얼굴이 관역이오, 풍채는 두목지오, 문장은 이태백, 필법은 왕희지라. 세대 중요 대가로서 집어른 연안이오, 외가는 청풍이오, 가세는 장안 갑부라. 남편을 얻으려면 이런 남편 얻지, 시골 남편을 얻으려고. 예. 남편도 서울 남편, 시골 남편이 다르단 말이냐? 그렇죠. 영호거리 삼길 때는 산수 정기를 타고 나는 법인디 산세로 두고 일러도 서울 산세, 시골 산세가 다르니라. 내 이럴 때 들어보아라.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하기로 사람이나 면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하기로 사람이라면 제조이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라면 인정이고 경기도로 올라가냥 더 보면 장벽

저렴이라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한 일을 듣는 대라 기석이라자 악방금 공을 이룰지 무엇은 내가 네 당신의 삼촌이오지 이조 판서가 동성조 부님이오 시직 남은 무사 당신 어르신네 만일 내가 가리가는 대이라 집조사 그 노모를 잡아라 남장 행물에 수륩대 망맹이 마주대 망태그리 감춤을 치면 굵은 맴부러지고 잡대고 질러져 걸맹이 채궁기 진가루 새떡 그저 쏴안 나세린이 무남 동녀대 마금에 그 소견이 어떻겠나 내가 이리 구원하기는 그 소요 비유조란 도위고 여성은 말인디 끈끈 내 고집

0: 가 돌아간다.
1: 김현수 명창의 소리로 춘향가 중 방자가 춘향 부르러 가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재우 선생님은 오늘 산세 내력을 읊는 대목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9398님께서 사진으로 그 장재우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바위산을 로프로 타고 있는 며칠 전 설악 풍경입니다. 네. 국악방송에서 산 얘기해 주시니 더없이 반갑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이게 또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 얘기 나오면 반가우신 거군요. 네. 파란 하늘에 우뚝 솟은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설악 봉우리들을 네.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보기만 해도 숨이 찹니다. 산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그 산 이야기의 끝곡이 의미심장합니다. 금강산 타령.
2: 네.
1: 참 직접 가서 보기가 힘든 산이지 않습니까?
2: 네. 아무나 못 보죠.
1: 선생님은 혹시?
2: 저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1: 이거 어떤 기회로 보시게 된 거예요, 선생님?
2: 그때 이제 여러 팀들이, 그러니까 금강산에서 관광이 아직 가능했을 예. 때 공연이 있었어요. 여러 팀 중에 출연하는 팀 중에 네. 한 팀으로 이제 가서 공연을 하고. 하루 시간 나서 금강산을 잠깐이지만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무려 기념 사진도 있습니다.
1: 그때는 네. 배를 타고 가신 건가요?
2: 저희는 육로로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민통선 지나서 예, 예, 예. 고성 쪽에서 이렇게 갔었는데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어느 한 지점을 딱 지나니까 아마 이제 그 감시를 목적으로 나무를 예. 심장 그냥 벌판으로 뒀었던 것 같기는 한데 거기에 그 뭔가 일을 하시던 군인도 계셨고 한데

0: 풍경이 갑자기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정말 다른 세상에. 그래서 그런 벌판을 지나서 금강산에 딱 들어가서 봤을 때 처음에는 뭐 의외로 설악산이랑 비슷하다. 이제 워낙 전설로만 듣던 금강산이었으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좀 여유 있게 봤으면 더 감상이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그 북한 땅이라는 것 그리고 금강산이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곳을 가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소리 준비하면서 묘향산, 뭐 개마고원, 백두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마땅한 노래를 찾을 수 없기도 하고 그래서 금강산 타령을 들고 왔는데 또 남도민요에도 금강산 타령이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이제 경기 소리로 금강산 타령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상당히 제목만으로도 상징적인 노래고 또이 곡을 만든 최정식 명창이 지은 만든 곡인데 몇안 되는 이 작곡자 노래를 만든 사람 이름이 밝혀진 곡이다라는 것도 상당히 상징적인 여러모로 상징의 상징이 더한 노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춘희 명창의 소리로 경기민요 금강산 타령 보내드리면서 벌써 선생님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하라. 이따 밥 줄게.

0: 고금성의 노래로 경기민요 태평가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 홈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고흥 이한식님께서 안녕하세요 민왕 씨, 연휴 보내고 월요일입니다. 바쁘군요. 할 일이 많아서. 그래도 언제 어디서나 노래가 좋다 방송 듣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성주풀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연휴를 보내고 조금만 더 길었으면, 하루만 더 있었으면 하는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이한식님처럼 바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힘을 좀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남 성주풀이 준비했는데요. 국립국악원 사물놀이의 연주 조감룡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1: 여봐라 복수야, 우리가 밤낮 풍악 맞출 것이 아니라 성주 지심풀이 함 내보세. 청계자하고 지백은 축하니 땅은 지시에 생긴 법이요, 인생은 묘하여 사람은 인시에 생겼고, 그 중에 성주 부친이 생기고 그 중에 성주 모친이 생겼던 것이었다. 성주 부친이 누구시면 천공항제가 분명하고, 성주 모친이 누구시면 옥질 부인이 분명하다. 설아의 일점 혈육 없어 무주남산 지치달라 칠성당 모아놓고 백일정성 기도하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옥항상제가 아롭시고 자식을 주라고 분부한다. 서울로 지치달라. 삼각산 일제 모호 아주 주르르 훑어져 금강산이 되었네. 금강산 줄기바다 아주 주르르 훑어져 계룡산이 되었네. 계룡산 줄기바다 아주 훑어져 지리산이 되었네. 지리산 줄기바다 아주 주르르 훑어져 한라산이 되었네. 한라산 줄기바다 아주 주르르 훑어져 서울 삼각산 되었네. 삼각산 줄기바다 아주 주르르 훑어져 이디의 당산이 되었네.

있어 통자제왕이 자정하고 오호장육보 간담질에 마련하시던 토술제왕 4대 육신 빼박

고흥 이한식님께 보내드리는 곡이었습니다. 영남 성주풀이 들었는데요. 국립국악원 삼루리 연주 조감룡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남도민요 동백타령인데요. 안숙선, 오정숙 두 분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안숙선, 오정숙 두 분의 소리로 남도민요 동백타령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왕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음악, 오늘은 추수와 관련된 토속 민요들을 준비했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볕단 새는 소리와 벼 떠는 소리 만나보겠습니다. 논에서 벼를 벤 뒤에는 품앗이 꾼들이 볕단을 논두렁으로 날라다 주는데요. 그러면 한 사람이 볕단을 받아서 가지런히 세우면서 수를 셉니다. 이때 볕단에 수를 헤아리는 소리가 바로 볕단 세는 소리입니다. 하나부터 스물까지 센 다음에 한 광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 광이 벼 스무 단이고요. 아주 잘 베는 사람은 500단 정도 벨 때도 있었는데요. 이 500단을 한 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논두렁에 세워둔 볕단이 잘 마르면 탈곡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벼 떠는 소리를 부릅니다. 보통 탈곡은 마당에서 했기 때문에 마당질이라고도 하고요. 강원도에서는 이것을 마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을 노래의 후렴은 에헤루 마댕이여로 되어 있고요. 이 노래를 마댕이 소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벼 타작을 할 때도 보리 타작을 할 때처럼 지휘자 격인 상도리깨가 소리를 매기면 나머지 사람들이 소리를 받는데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도화리 도화동에서는 이 마댕이 소리를 보리 타작

0: 저녁 때는 거의 하지 않고 주로 벼 타작에서 했다고 합니다. 먼저 최상수 어르신의 소리로 볕단 새는 소리 들어보겠고요. 이어서 최상수 어르신의 앞소리와 최용상, 전종우, 지세기, 이기호 어르신의 뒷소리로 벼 떠는 소리까지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1: 자, 배 세우고 인제 가세요. 한나 얘기로구나, 둘이로구나, 서에는 가서, 너에는 가서, 다섯에는 가서, 여섯이로구나, 일곱에는 가서, 여덟이로구나, 아홉에는 가서, 열이로구나, 열로 하나. 열루둘에는가 열루스에는가 열루느에는가서 열루다섯에는 열루여섯에는 열루일곱에는 열루여덟에는 열루아홉에는가 시무리르구나 한광이다야 배단 자꾸 좋은다. 한나이기르구나 둘이르구나 서이르구나 느이르구나

이어서 아홉에는 가서 열이로다. 열루 하나에는 열루 둘에는 열루 스에는 열루 느에는 열루

0: 19배는 가서 8배는 가 5배는 가 열이로다. 열루 하나에는 열루 둘에는 열루 스에는 열루 느에는 열루 다섯에 열루 여섯에 열루 19배 열루 8배 열루 9배는 시무리르구나. 또 한 과이로구나. 아, 도둑개들 다 맸나? 우리 한번 해보자. 한마디 해보세. 아하, 에헤이루마데이요.
1: 에헤이루마데이요.
0: 오늘은 야, 여기서 하고.
1: 에헤이루마데이요.
0: 내일은 어디가 하나.
1: 에헤이루마데이요.
0: 마데이 소리가 철영하면.
1: 에헤이루마데이요.
0: 백사석이 나온다.
1: 에헤이루마데이요.
0: 한번 치니 수만서이요.
1: 에헤이루마데이요.
0: 두번 치니 억수만서.

0: 마네요
1: 상돌이께가 휘죽거든
0: 에헤름 마네요
1: 곱돌이께는 후려쳐라
0: 에헤름 마네요
1: 저기저게 저 앞에는
0: 에헤름 마네요
1: 이시락배가 나가는구나
0: 에헤름 마네요
1: 마댕이 소리가 철영하이면
0: 에헤름 마네요
1: 내연 농사도 풍자이다
0: 에헤름 마네요
1: 이 집 문전에

0: 속속 넘어
1: 해를 마대요.
0: 입은 참에 넘어 속속
1: 해를 마대요.
0: 고만 저만 쉬어하세
1: 해를 마대요.
2: 강원도 양양의 볕 단 세우는 소리 그리고 볕 떠는 소리까지 이어서 들었는데요. 최상수 어르신 그리고 최상수 어르신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한갑등류 검은고 산조 중중몰이 대목부터 끝까지 보내드릴 텐데요. 김무길의 검은고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김무길의 검은고 연주로 한갑등류 검은고 산조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은 관산육마 준비했습니다. 이 제목에 가을추, 뭐 바람풍, 강 뭐 이런 게 안 들어가는데도 가을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곡 중에 한 곡이 바로 관산육마 아닐까 싶은데, 긴 연휴 끝내고 아마 연휴 동안 보냈던 시간을 지금쯤이면 다시 그리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어떤 그리움의 정서, 물론 연휴를 그리워하는 그 정서와는 거리가 좀 있겠습니다만, 그런 느낌과도 참 잘 맞는 곡이고 또 이분의 목소리가 더욱더 그런 느낌을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김광숙의 소리로 관산육마, 오늘 생방송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2016 대한민국 국악관현악 축제가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 MC여터에서 펼쳐집니다. 우리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국악관현악 축제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1개의 국악관현악단과 최정상급 지휘자들이 참여해 각 악단만의 개성과 음악적 색깔을 선보입니다. 먼저 10월 6일 개막 무대는 KBS 국악관현악단이 맡아 첼로를 비롯한 다양한 악기와 국악관현악의 조화를 선보이고요. 10월 7일엔 평택시립 국악관현악단이 일본과 몽골의 음악을 국악관현악과 연결합니다. 또 10월 10일엔 국내 최초의 민간 국악관현악단인 중앙국악관현악단이 박범운 작곡의 마당놀이 춘향전과 심청전을 관현악 협연으로 들려주고요. 10월 17일 축제의 마지막은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이 장식합니다. 비트박서 빅민과 함께 작곡가 이일우의 비트박스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신작을 초연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안산시립국악단, 전주시립국악단,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 성남시립국악단,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천안시 충남국악관현악단이 차례로 무대에 오르는데요.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2016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 전국의 국악관현악단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같은 국악관현악이라도 악단마다 어떤 음악적 색깔을 보여주는지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겠네요. 자세한 공연 일정과 프로그램은 세종문화회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음악의 깊은 멋을 느낄 수 있는 가야금 산조축제가 사흘 동안 펼쳐집니다. 10월 6일부터 8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리는 이지영, 최문진, 김혜숙의 가야금 산조 축제 3일 3색인데요. 이번 축제에선 3명의 연주자가 제자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각 유파의 산조 전바탕을 비롯해 창작곡과 풍류음악까지 다채롭게 들려줍니다. 먼저 10월 6일 화요일엔 이지영 서울대학교 교수와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 보존회가 무대에 오릅니다. 가야금과 대금이 어우러지는 산조를 시작으로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 전바탕을 선보이고요. 10월 7일 수요일엔 최문진 영남대학교 명예교수가 이끄는 효산악회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전통 연희곡인 봉장취에 이어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 전바탕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월 8일 목요일엔 김혜숙 전 국립국악원장과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연구회가 함께합니다. 최옥삼의 춤음악인 안땅과 살풀이 등을 먼저 들려주고요. 이어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전바탕으로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가야금 산조의 다양한 음악 세계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10월 6일부터 8일까지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리는 가야금 산조 축제 3일 3색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판소리, 그냥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한편의 연극처럼 만날 수 있는 무대가 찾아옵니다. 서울 도남은 국악당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새롭게 선보이는 기획공연 2016 소리제전 소리연회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서울 도남은 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는 특히 판소리가 가진 연극적인 매력에 주목했습니다. 소리꾼과 연출가 그리고 고수가 한 팀을 이뤄 판소리의 원형은 지키면서도 무대엔 오늘의 감각을 더합니다. 먼저 10월 9일엔 유태평양이 연출가 이철이, 고수 유휘찬과 함께 심청가를 들려줍니다. 10월 10일엔 소리꾼 김보림이 서정환 연출가 임기원 고수와 함께 적벽가를 선보입니다. 마지막 10월 11일엔 소리꾼 김수인이 임지민 연출가 강경훈 고수와 함께 춘향가를 들려주는데요. 춘향과 몽룡의 이야기를 판소리 특유의 해악과 감성을 살려 풀어냅니다. 네, 자세한 공연 내용과 예매 정보는 서울 남산 도남은 국악당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월요병보다 더 강도 높은 명절 증후군.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다고 하지만요. 명절을 잠깐 보고 헤어진 누군가가 계속 눈에 밟힌다면 그 또한 명절 증후군이라 할 수 있겠죠. 어린 손주나 조카, 친척, 동생 등 주로 명절에만 만나는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아마 그 아이가 잠깐 사이에 팔칵 뒤집어 놓고 떠난 현장 곳곳에서 이제는 벌써 그 귀여운 모습이 눈에 밟히는 그리움이 시작됐을 텐데요. 이제 막 말을 배우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아가들에게서 벌써부터 너무 극명한 유전자의 흔적이 발견될 때 놀랍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죠.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유전자의 흔적보다도 아이의 말과 행동에서 어른들의 생활 습관이 거울처럼 보일 때, 아이 앞에선 냉수도 함부로 못 마신다는 옛말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데, 그렇다면 세 살짜리 아이에게 우리 어른들이 보여준 모습이 그 아이의 80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내 딸이야. 아가가 웃느냐. 아이고 내 딸 배부르다. 이상 배가 뺑뺑하다. 이 덕이 네 덕이냐. 동네 부인의 덕이랑

동네 딸 금자동이냐 옥자동 주유철암산동 은하수진 연성은이가 되어서 환생 표진강 숙행이 이가 되어서 환생

두 번째 달의 연주 오단해의 노래로 아가 내 딸이야 들으면서 9월 28일 월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오셨나요? 아마 명절에 손주든 조카든 친척 동생이든 어린아이를 볼 일이 있으셨다면 지금쯤 벌써 그 귀여운 모습이 눈에 밟힐 때죠. 아이가 짓는 표정 하나,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사랑스럽지만요. 때로는 아이의 모방 본능이 정말 무섭다는 걸 깨닫고 아이 앞에선 언행에 더 신중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될 때도 있죠.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셨나요? 아이가 그런 것까지 보고 따라할 줄은 몰랐는데 아이의 모방에 깜짝 놀라 내 언행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됐던 적이요. 또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다 큰 성인도 그 가족들을 만나보면 생김새뿐만 아니라 언행도 서로 닮은 부분이 많아서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생각하게 되기도 하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그런 것까지 닮을 줄은 몰랐는데 라고 정해봤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의 덩덕흥에서 사연 쓰기 눌러서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시면 됩니다. 김영기님께서요. 올해 벼농사가 대풍년이고요. 명절 연휴 잘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와 맛있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으며 제작진 여러분들도 연휴 잘 보내고 오셨겠지요. 보내주셨네요. 아, 일단 풍년이 들어서 너무나 좋고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명절 연휴 네, 잘 보내셨으리라 네, 생각됩니다. 저도 잘 보냈고요. 자, 0750님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0118님께서 보미님 어서 오시와요.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청취자님들도 무탈하게 잘 다녀오셨는지요? 지는 연휴 내내 일했네요.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가을 여행 가보려고요. 한 주도 국악방송과 함께해요 해주셨는데요. 제 기억에 0118님 자녀분들께 미리 다녀오셔서 연휴 동안 뭘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이고 일을 하셨네요. 뭔가 일거리가 좀 많으셨었나 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음 주에 한 주 동안 또 가을 여행 가신다니까 이것도 제가 덩달아 설레네요. 3033님께서 보미 누님 저는 명절날에 아무데도 안 가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해주셨는데 아, 이렇게 또 명절날 집에만 있을 수 있는 날도 참 어떻게 보면은 푹 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네, 푹 잘 쉬셨죠? 김인설님께서요.

명절증후군 월요병 치료제는 6시 맛있는 라디오죠.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명절증후군 월요병 치료제 만나 출석합니다 해주셨네요. 그래요.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저희 함께 하면서 정말 명절증후군 다 날려버리시면 좋겠습니다. 1790님의 꽃편지입니다. 쌀이나무 꽃입니다. 쌀이나무를 잘라 줄기를 3-4시간 삶아서 벗겨진 껍질은 비살이라 하여 맷방석, 동구미 망태기를 만드는 데 쓰고 벗기고 남은 하얗고 매끈매끈한 속을 속대라 하여 채반, 다래끼, 속후리를 만들었고 그냥 잘라내 껍질을 벗기지 않은 통대로는 발, 삼태기, 쌀이문을 만들었답니다. 꽃보다는 촌락의 여러 물건의 재료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나무인데 이제는 그 천연 재료의 효용성이 거의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그래도 작은 쌀이꽃을 찾아 살펴보는 재미는 어느 꿈 못지않게 좋았답니다 해주셨네요. 아, 이렇게 작고 예쁜 꽃이 피는 이 쌀이나무가 이렇게 많은 역할을 했네요. 자, 승승장구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부미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추석이 지나고 더 가을이 짙어졌네요. 9월의 마지막 주 반가운 만나와 함께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우리 마지막 주 알림이 승승장구님. 그래요. 이렇게 승승장구님 덕분에 9월 마지막임을 또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최윤영의 노래로 함께해요. 큰 애기 반보쯤.

최윤영의 노래로 큰애기 밤보침 듣고 왔습니다. 명절 연휴는 지나갔어도 여러분께 설레는 기다림을 남겨드릴 공연 초대권 선물이 있습니다. 현재 국립정동극장에서 공연 중인 음악극 섬 1933부터 2019까지라는 작품인데요. 1933년 소록도의 한센인, 1966년부터 40여년간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위해 헌신한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그리고 2019년 서울의 발달장애 아동가족의 이야기를 교차하며 시대와 환경은 달라도 반복되는 편견과 차별의 현실을 비추는 작품입니다. 2019년 창작 초연대 2024년 국립정동극장 재연을 통해 제9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 극본상과 제11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최우수 뮤지컬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고요. 올해 9월 22일부터 11월 22일까지 다시 한번 국립정동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나게 됐는데요. 우리 만나가족 여러분 초대하는 날짜는 10월 10일 토요일 저녁 6시 공연입니다. 이 공연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반드시 공연이라는 말과 성함도 꼭 함께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받고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당첨되신 분께는 7만 7천 원 상당의 티켓을 두 장씩 드립니다. 맛있는 라디오 월요일은 떠먹여드리는 퀴즈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도 문제와 보기 안에 힌트 한가득 담아서 정답을 거의 떠먹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손가락만 까딱해서 정답 보낼 준비하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퀴즈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간난이님께서요. 부디 피디님, 작가님, 연출 제작진님들 추석 명절 송편 많이 드시고 잘 지내고 오셨나요? 저는 시댁, 친정, 성묘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느라 바빴네요. 오늘도 만나 들으면서 저녁 준비하고 있어요 해주셨는데요.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만나 함께 하시면서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네 그렇게 쉬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겠네요. 자, 2115님께서요. 오늘 이 유전자 닮은 꼴들 예,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손주 5살인데 어른부터 수저 들어야 식사하는 모습 아빠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하니 너무 기특했어요. 와, 5살 아이가 세상에. 그래요, 이런 게 바로 가정교육이죠.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는요. 보미님, 제작진 여러분들, 청취자님들요. 건강히 잘 보내셨죠? 궁금해요. 제 생각인데요. 피디님, 작가님, 만나 음식 많이 드시고 혹시 1kg 체중... 네, 여기까지 보내주셨어요. 체중이 늘었나 줄었나. 근데 맥락상 체중 늘었나요? 라는 질문 하신 거겠죠. 네, 저는 그게 미리 걱정이 돼서요. 어제 하루 종일 등산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네, 줄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자, 0989님께서요. 어른 공경하는 것 예비 며느리도 보고 따라하네요. 예뻐요, 마음도. 아유, 얼마나 예쁘실까요, 그쵸? 자, 2630님께서는요. 우리 26개월 딸아이요. 라이언 인형한테 베개도 베개 해주고 토닥토닥도 해주고 이불도

덮어주고 아이나 어른이나 사랑을 받으면 세상이 예뻐 보이나 봐요. 아유, 그럼요. 이 사랑받는 것도, 예, 사랑을 받아봐야 또잘줄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유, 너무 나 예쁩니다. 드들강님께서요, 만나 가족님들 한가위 명절 잘 보내셨지요? 아주 가까우신 친척분의 부고에 본의 아니게 많은 친척분들을 장례식장에서 뵙고 인사한 올해 추석의 아이러니, 한 번도 못 뵀던 친척분들 슬프고 반가운 올해의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부고들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래요. 명복을 빌어주는 것도 또 하나의 풍경일 것 같네요. 자, 그리고 2987님께서요, 곰배령 내린천으로 아침갈이 계곡까지 다녀온 추석 연휴, 오늘 출근길이 상쾌했어요. 해주셨어요. 아유, 이 산의 정기를 좀 받고 오셨나요? 자, 2738님께서는요, 며느리들이 겪는다는 명절 증후군 엄마들도 겪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 손님 치르는 게 쉽지가 않네요. 지친 몸을 만나 들으며 쉼을 가져봅니다. 해주셨는데요. 아이, 그럼요.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자녀분들이, 특히 이제 딸들이 더욱 그렇죠. 엄마, 음식 좀 하지 마. 일좀 하지 마. 그런 말들, 네, 많이 하시는데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요, 우리 자식들 맛있는 거 먹는 모습, 그 모습 예뻐서 또 이렇게 또 일을 하시나 봅니다. 9854님께서요, 봄디님,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아무 데도 안 가고 집에서 정리만 했는데 오늘 친구가 전을 가져다 주네요. 너무 행복한 저녁입니다. 만나 들으며 맛있게 먹으려고요. 출첵 갑니다 하시면서 세상에 이렇게 보내준 전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네요. 아유, 맛있게 드세요. 네, 만난 거 많이 드시는 날인데, 그쵸? 자, 8888님께서는요, 좋은 날씨에 맛있는 등산하셨네요. 정말 상쾌하더라고요. 맞아요. 잘 하고 왔습니다, 등산. 자, 그럼 음악 한곡 듣고 와서 오늘의 떠먹퀴 만나볼게요. 장성남의 시, 생각의 여름의 노래로 오솔길을 염려함.

세상 만사 온갖 주제를 퀴즈에 담아 누구라도 풀기 쉽게 내드립니다. 떠먹여 드리는 퀴즈. 오늘은 전통 현악기에 쓰이는 한 부품 이름을 맞춰주세요. 이것은 가야금, 거문고, 아쟁 등의 현악기에서 줄을 하나씩 떠받치는 받침목입니다. 악기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나무판과 줄 사이에 이것이 놓여서 줄을 하나씩 지탱하는데요. 가야금을 예로 들면 악기 몸판 위에 줄의 개수대로 쪼로록 놓여서 줄을 하나씩 떠받치고 있는 시옷자 모양의 작은 나무 기둥들이 있죠. 연주자가 이것의 위치를 살짝살짝 옮겨가며 조율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앞서 시옷자 모양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것은 기러기 발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기러기 발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름 다음 중 무엇일까요? 오늘도 떠먹여드리는 보기 나갑니다. 1번 가족, 2번 안족, 3번 깐족, 4번 폭주족, 5번 흉노족. 이 중에 기러기 발을 뜻하는 한자어가 무엇인지 골라주시면 되겠죠.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실 동안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정민아의 가야금 연주와 노래로 오아시스.

정민아의 노래와 가금 연주로 오아시스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월요일 코너 떠먹퀴 함께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가야금이나 아쟁 등의 전통 현악기에서 줄을 하나씩 떠받치는 기러기 발 모양의 받침목 이름을 맞춰주시는 문제 나갔죠. 1번 가족, 2번 안족, 3번 깐족, 4번 폭주족, 5번 흉노족 이렇게 보기를 드렸고요. 많은 분들께서 정답도 보내주시는데 오답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8078님, 1790님, 3033님 정답 주셨고요. 4802님께서도 정답 주셨습니다. 3033님께서 기러기를 뜻하는 한자 힌트 듣고 건졌습니다 해주셨는데 잘 보내주셨어요. 승승장군님께서 미니 가야금을 한번 만들어봐서 알게 되었네요 해주셨는데 아 그러면 정말 확실하게 아실 수 있죠. 자 2673님 그리고 2987님 1967님 모두 가족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요 가족이 중요하죠. 네. 자 그러나 오늘 정답 기러기 발을 뜻하는 한자인 거, 네, 기러기 발 모양을 하고 있는 그것 맞춰주시는 겁니다. 1339님, 어려운 듯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해주셨고요. 그리고 0989님께서 찍어봐요. 추석 이제 나 혼자 라디오 국악방송 잘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4370님께서 흉노족인가 봅니다. 알쏭달쏭합니다 해주셨는데 여러분 기러기 발입니다. 기러기 발. 네 윤혜성님 정답 주셨고요. 7527님께서 연휴 후유증을 만나러 극복 중입니다 하시면서 정답 주셨어요. 8517님도 정답 주셨고요. 김인설님께서 우리나라 가야금 검은 고소리 좋죠. 이것 받침목 잘해서 소리가 잘 나오죠 해주셨네요. 아유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8888님께서도 정답 주시면서 장사하시는데 손님이 와서 늦으셨다고 네 안 늦으셨어요. 잘 보내주셨고요. 자, 꽃분네님께서 폭주족이요. 도로 위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다니셔. 아우, 정말 제 마음이에요. 저희 집 앞에 대로가 있어서. 아우, 근데 정말 시끄럽기는 하더라고요. 네. 2379님께서 기러기 발모양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네요. 포디 모든 제작진님들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고 오셨지요? 해주셨어요. 아유 그럼요. 우리 여러분들도 잘 보내셨지요? 7055님 그리고 0750님 2987님 모두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보미에서 심청가 중 추월만정 대목에 나온 기러기를 퀴즈로 풀어보면서 이 기러기의 여러 상징적 의미들을 알아봤었는데요. 가야금이나 아쟁 같은 전통 현악기에 쓰이는 줄 받침이 기러기 발 모양이었다는 것. 그래서 이 부품을 칭하는 이름 자체가 기러기 발을 뜻하는 한자어라는 것도 또 하나의 재밌는 사실이죠. 바로 그 이름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1번 가족, 2번 안족, 3번

깐족, 4번 폭주족, 5번 흉노족 이 중에 정답 있고요. 여러분의 정답 또는 센스있는 오답 조금 더 받아볼게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보내주실 동안 음악 한 곡 더 듣고 올 텐데요. 박다울 작곡과 검은고 그리고 김한겸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동이 튼다.

0: 김영기님, 0093님, 6551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 가을도 왔는데 여보 깐족되지 말고 잘해보자고요. 해주셨네요. 이렇게 재밌는 네, 또 윤혜성님께서도 부모품을 떠나가지 못하는 캥거루족 오답으로 보내봅니다. 라고 네, 이렇게 또 오답 참신한 오답도 보내주셨네요. 자, 떠먹여드리는 퀴즈 드디어 정답 발표할 시간인데요. 오늘의 정답은 2번 안족이었죠. 가야금이나 아쟁은 모든 줄을 안족에 괴어두는 형태라 줄 수만큼 안족이 있고요. 검은고의 경우는 석줄은 괴라고 부르는 나무 판자들 위에 놓이고 나머지 석줄만 안족으로 받쳐놓는데요. 이 안족은 악기 몸통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안족의 위치에 따라 각 줄의 음높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주자들이 이 안족의 위치를 세밀하게 옮겨가면서 조율을 하고요. 연주 중에 조바꿈이 일어나는 곡의 경우 연주 도중에 안족의 위치를 슥 옮겨서 조율을 바꾸기도 합니다. 자, 오늘 퀴즈 참여해 주신 분과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2부에 발표할게요. 그럼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갈까요? 오늘은 경북 고령으로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경북 고령에 있는 우륵박물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 벤치에 앉아 가야금을 연주하는 듯한 우륵 동상이 보이시죠? 이 가야금의 12줄을 받치고 있는 12개의 안족을 보시면 진짜 기러기 발처럼 물갈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 기러기 발을 닮았다고 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오늘 설악산에서는 올해 들어 처음 단풍이 관측됐다고 하니 이제 곧 기러기 때가 날아올 날도 멀지 않았는데요. 설악산 단풍 관측은 지난해보다 4일 빠르고 평년과는 같은 시기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속에 일교차는 더욱 커지고 있으니 시간대에 따라 옷차림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7도, 대전, 대구, 부산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게스트였습니다.

박승희의 노래로 상모 국악사랑 꿀꿀이님의 신청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꿀꿀님께서요. 추석도 모두들 건강히 잘 보냈고요. 가을 풍년과 바다에서는 만선을 기원하면서 박승희의 상모 듣고 돌리고 파요 해주셨는데 음악 들으시면서 상모 돌리셨나요? 네. 1319님께서는 바쁘다 바뻐 해피 추석 하셨쥬? 올만에 일된 겨와 저녁 준비해요. 아내가 텃밭에 가지 따간 데 놓고 안 따가서 오늘은 가지밥에 가지 볶음이네요 해주셨는데요. 이 가지 얼마나 맛있을지. 네, 약도 안 친 거잖아요. 그쵸? 아유, 정말 유기농으로 맛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3033님께서 저는 엄마랑 머리 길이가 비슷합니다. 둘 다 안경도 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해주셨는데요. 그래요. 이 옆모습이나 혹은 뒷모습 보면 어쩌면 네, 구분이 잘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자에 앉아 계신다면요. 김인설님께서요. 그런 것까지 닮은 것은 다리 떨기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다리 떨기 하셨는데 저도 무의식적으로 다리 떨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런 습관들은 정말 닮은 것들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예로 제가 그 아버지의 걸음 관리를 아버지가 팔자 걸음으로 걸으시는데 그것도 닮더라고요. 저도 팔자 걸음을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걷고 있는 뒷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6477님께서 새싹사연 주셨는데요. 습관처럼 듣는 국악방송입니다. 주로 달리기 하며 듣습니다. 방금 5km 달렸어요. 와, 잘하셨네요. 네, 이렇게 건강 챙기시면 참 좋지요. 자, 그리고요. 승승장구님의 신청곡 한 곡 듣고 올게요. 신날세의 해금연주로 들썩

신나세의 해금 연주로 들썩 승승장구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시오트의 연주로 코다 1부 끝곡으로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름달은 그리움입니다. 타지에 나간 자식도, 고향에 남은 부모님도, 멀리 떠난 그리운이도, 밤하늘에 환하게 뜬 보름달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움을 달래주는 둥근 보름달. 왠지 우리의 아리랑 같기도 하죠. 함께하지 못해도 언제 어디서 만나도 애달프고 반가운 노래. 아리랑은 거리를 넘어 마음을 이어주는 노래입니다. 백두산 반달과 한라산 반달이 만나서 환한 보름달로 피어난 화합의 노래. 한돌이 부르는 아리랑꽃을 들으며 마음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일상을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한돌의 아리랑꽃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창조예술공간 더유래 연주한 노래로 샛별같은 눈을 감고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뒤의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뉴스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그런 것까지 닮을 줄은 몰랐는데를 주제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 나눠주세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덩덕궁 앱 사연 쓰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들강님께서 하루 중 가장 맑고 가장 밝은 멋의 시간, 사람 사는 내음과 풋풋한 사연들, 만나는 언제나 잔칫날이며 명절입니다 해주셨네요. 아, 그래요. 이 만나 들으시는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에게 행복감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음악 듣고 와서 세상 맛보기 해볼까요? 유태평양의 노래입니다. 하늘이시여.

봄 뒤의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 뉴스. 미중 우호의 상징으로 불리는 중국 자이언트 판다 두 마리가 현지 시간 27일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4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가진 환영식 연설에서 며칠 뒤 판다 두 마리가 애틀랜타 동물원의 새 보금자리로 와서 미국 국민을 만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중국 중앙TV 등에 따르면 자이언트 판다 핑핑과 푸상은 중국 시간 27일 오전 2시 55분 전 세계를 타고 중국 청두 상류공항에서 출발해 미 동부 시간으로 27일 오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핑핑은 수컷, 푸상은 암컷으로 각각 2020년 3월과 10월에 태어났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판다들은 애틀랜타 동물원에서 지내며 10년간 공동 연구에 활용될 예정인데요. 애틀랜타 동물원 관계자는 판다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며 판다들이 1개월여간 적응 기간을 거친 뒤 정식으로 관람객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자이언트 판다를 타국 국민과 우호 사절로 활용하는 판다 외교를 펼쳐왔죠. 특히 미중 양국은 1999년부터 판다 공동 연구를 이어와 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새끼 7마리를 번식시키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상 월드뉴스 김보미였습니다.

프로젝트 앙상블 련의 연주와 노래로 가을 하리오 듣고 왔습니다. 승승장구님께서요. 귀여운 판다가 세계 평화의 작은 보탬이 되면 좋겠어요. 저는 목소리도 비슷하고 점도 같은 위치에 있어요. 유전자의 힘이 대단해요 해주셨는데 어떤 분과 이렇게 닮으셨을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자, 8913님께서는요. 저희 할머니 눈에는 장남의 아들, 딸인 저희 남매밖에 없으셨는데 노상하시던 말씀이 우리 애들은 남의 집에 가서 후정거리는 일이 없다였어요. 그게 꿔다 놓은 보리자루 같다는 거거든요. 저희 하나밖에 없는 조카도 얌전한 편인데 지그 집에 가면 싱크대 열어서 국자까지 갖다 주더라고요. 낯선 곳에서는 어색해지는 것도 닮았나 봐요. 잘 듣고 있습니다 해주셨는데요. 그래요. 이런 성정도 담고요. 식성도 담고요. 정말 이 유전자 힘이 대단하죠. 참 이 성격까지 담는 것도 정말 신기합니다. 1716님께서는요. 아까 앞서 띄워드린 유태평양의 하늘이 쉬어 들으시면서 처음 이렇게도 힘있게 가슴 저리게도 노래를 잘도 하십니까 해주셨네요. 하트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정말 유태평양 소리꾼 아유. 정말 대단하게 멋진 그런 소리꾼이죠. 많이 많이 좋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0989님 드리고요.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1339님께 드릴게요. 이 장기지떡 같은 경우는요. 기계 문제와 명절 주문량 등의 사유로 대략적으로 당첨 후에 배송이 한 3, 4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혹시나 한 달 이상 받지 못하시면요. 꼭 다시 연락주세요. 자,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9월 28일 월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모던 국악밴드 코스모스의 연주로 출근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지영희 선생이 이룩한 국악예술학교에서 음악교육의 결실은 뛰어난 제자를 많이 배출했다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제자만 대충 꼽아도 피리를 배운 제자에는 최경만, 박범훈, 김광복 등을 꼽을 수 있고 해금을 배운 제자에는 김영재, 최태현, 김무경, 홍옥미 등을 꼽을 수 있고 장구를 배운 제자에는 장덕화, 장종민 등을

0: 기준을 꼽을 수 있지만 음악 활동을 하는 제자는 부지기수라 할 수 있다. 음악학자 이보형 선생이 남긴 지영이 명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영이 명인의 가르침 덕분에 해금 연주가이자 작곡가로도 큰 업적을 남긴 국가무형유산 검은고 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61년도 선생님 처음 뵙고 한복을 곱게 입고 앉으셔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대하는데 우리에 너무 어리니까 아주 뭐 어려운 옛날 할아버님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자상하시고 꼼꼼하시고 그때 한방에서 피리의 해금을 같이 가르치셔가지고 너무 어려서 뭔 소리지도 모르고 그냥 해금만 배웠죠. 옛날서부터 내려온 그 무속제라든지 미녀제라든지 경기제가 강하시죠. 이건 부정거리다, 발포들에다 무슨 뭐 십체다, 오체다 이렇게 다 시범 보여주시고 그때는 연령 차이가 너무 어려서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학생 국악관현악단이라고 우리 국악예술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잘 키워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졸업하면 어디로 갑니까 하고 질문을 많이 하니까 이제 월급을 주는 단체가 생길 거다 해가지고 그 당시 김현옥 시장 그분을 박건봉 선생님하고 박기 선생님 다 노력하셔가지고 그래 대금부는 김광희 선생님도 참여하셨고 남산으로 모시고 와서 국악 합주 학생 하는 걸 보고 이거를 좀 시립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시립관이라까지 생긴 걸로 알아요. 대풍요 그거를 전부 악보화한 거 그다음에 관현악의 초창기에 초석을 다져 놓으신 거 그 한성준 선생 밑에서 조교를 하셔가지고 한영우 선생님이나 강선영 선생님들이 가끔 오셔서 이렇게 문답도 하시고 하여튼 전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많이 자문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다 국악의 업적으로 볼 수 있고 저희들한테는 매일 대학 나와라 대학 나와라 우리는 시대가 그래서 못 배웠지만 너희들은 대학 꼭 나와서 애들을 많이 길러야 된다 막 그런 국악 운동가시죠. 그 선생님이 가장 내 기억에 남는 건 내일이면 하와이를 떠나시는데 오늘 집으로 와라. 왜요? 그랬더니 이걸 꼭 너한테 일러주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바닥을 치시면서 그 장구채 가지고 그냥 도닥도닥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런 15채 막 이런 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밤이었어. 우리 벽과 가까웠어요, 선생님이. 그런데 성금년 선생님이 여보 지금 몇 시인데 그러고 앉았냐고 내일 출발하실 분이 걔가 지금 그걸 다 받지도 못하고 그럴 테니 그만하시라고 막 이래서 그게 참 기억에 남아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9월의 국악인 지영희 명인의 제자 국가무형유산 검은고 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기록입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행복에도 비율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미국의 두 심리학과 교수가 사람들이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기록하게 했더니 행복감이 가장 높았던 경우가 긍정적인 감정 3번에 부정적인 감정 1번, 3대 1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순간만으로 행복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가끔은 걱정도 하고 속상해도 하고 뒤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 오늘은 행복의 숫자 3대 1의 마음을 기대어 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홍윤표가 쓴 시에 김영태가 곡을 붙인 행복, 바리톤 유형광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셜 로사다와 바버라 프레딕슨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경험을 한 번 겪을 때 최소 세 번 이상의 긍정적인 감정이나 경험을 느껴야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번영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각각 부력과 중력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부력만 너무 강하면 현실에서 붕 떠버릴 수도 있고 중력에만 지나치게 끌려가면 고통의 늪에서 헤어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죠. 걱정하던 일이 잘 풀렸을 때의 기쁨은 아무 걱정 없이 얻은 즐거움보다 훨씬 깊고 충만하게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이어서 두 곡 보내드립니다. 정지용 씨 이건우 작곡 소곡 소프라노 서예리가 부르고요. 오수경 씨 이종록 작곡 강진만의 단꿈 바리톤 박승혁이 부릅니다.

소프라노 서예리가 부른 소곡, 바리톤 박승혁이 부른 강진만의 단꿈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오두영 시인의 시 그대 있어에서 뽑았습니다. 사랑이여 그대 있음에 내 가슴은 불타는 하나의 불길이여라. 나는 작은 불꽃이여라. 하나의 촛불이여라.

소프라노 강혜정이 부른 오두영 씨, 김성희 작곡 그대 있어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함효영 씨, 홍남파 작곡 사공의 노래, 바리톤 윤치호가 부르고요. 구모균 씨, 구모균 작곡 기억의 향기, 소프라노 정소용이 부릅니다.

바리톤 윤치호가 부른 사공의 노래, 소프라노 정소영이 부른 기억의 향기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행복의 3대 1 법칙, 오늘 밤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좋은 일 세 가지를 찾아보고 마음속을 누

누르고 있는 무거운 일 하나쯤은 살짝 내려놓는 건 어떨까요? 기쁜 일세 가지가 걱정 하나를 완전히 지워주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한 쪽으로 기울게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남창가곡 우조 소용이 불안이입니다. 김호성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오늘은 노래 공연 한 편과 함께합니다. 지난 8월 27일 국립과학원 우면당에서 열린 홍현수 12가사 연구회의 네 번째 무대 정가앙상블 이풀이 함께한 더 클래식 앙상블 12가사 공연 실황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무대 위에서 가객 역할뿐만 아니라 연출과 기획도 맡았는데요. 무엇보다도 여러 가객들이 함께한 풍성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국립국악원 정악단 부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진희가 함께했고요. 또 국가무용유산 가사 이수자이자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는 김성경, 그리고 가곡과 종묘제례악을 공부하며 정가의 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이유림 가객도 함께했습니다. 여기에 젊은 가객들로 구성된 코러스도 함께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런 노래와 함께 여러 기악 연주자들, 특히 대금 강성우, 피리와 생황의 김소엽, 타악 정주리, 아쟁 진민진 등이 오늘날에 적합한 시비가사를 함께 만들어 가기도 했고요. 음악감독으로 최지혜가 중심을 잡았습니다. 여러 곡들이 무대 위에 올랐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들어보지 못하고요. 먼저 춘면곡과 양양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춘면을 늦게여 죽창을 반개허니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춘면곡은 봄잠에서 느지막히 깨어 창을 열었을 때 마주하는 풍경을 노래합니다. 꽃이 피어있고 나비가 머물고 버들가지가 봄빛 속에서 흔들립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이 곡을 김성광이 작곡하고 진민진이 새롭게 편곡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곡은 양양가입니다. 해가 저물 무렵 산과 강, 또 술과 노래가 어우러진 풍류의 세계를 그리고 있는 노래인데요. 앞서 춘면곡이 봄날의 전경을 천천히 바라봤다면 양양가에서는 사람과 풍경이 조금 더 활기 있게 움직입니다. 이번 무대를 위해서 박애녹이 작곡했고 최지혜가 재편곡과 건반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두 곡 감상하겠습니다. 춘면곡 양양가이고요. 춘면곡 노래에는 홍연수와 박진희, 양양가 노래에는 이유린과 코러스가 함께합니다.

지난 8월 27일 국립과학원 우면당에 오른 홍현수 12가사 연구회의의 네 번째 무대 앙상블 12가사 이 공연의 첫 곡이었습니다. 춘명곡 홍현수와 박진희의 노래로 들어봤고요. 두 번째 곡 양양가 이유린과 코러스가 함께한 무대로 만나봤습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미래가 촉망되는 9명의 젊은 가객들이 함께 하기도 했는데요. 이정현, 홍미나, 윤서빈, 이가현, 김예지, 안채빈, 맹휘서, 이시현, 김하영 등이 함께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악 연주자들과 또 가객들, 그리고 또 젊은 가객들이 함께한 이날의 공연 그 다음 곡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무대를 장식한 백구사, 어부사 이어서 감상할 예정입니다. 나지마라 너 잡을 내 아니로다 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백구사인데요. 물가의 흰 갈매기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너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니 놀라지 말라는 뜻인데요. 알고 보면은 세속을 잠시 벗어나 자연과 벗하고 싶은 마음이 이 노래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진민진이 작곡을 했고요. 또 공연에서는 아쟁을 맡았고 홍현수가 이 곡을 노래하고 최재의 건반각 김소엽의 생황도 함께합니다. 이어지는 어부사 역시 이러한 구성인데요. 배를 띄우고 닻을 들고 노를 젓습니다. 이러한 노랫말 속 풍경이 꽤 구체적인데요. 그래서 듣고 있다 보면은 음악 속에 작은 배 한 척이

들어있는 듯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특히 이 풍경 속의 배가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처럼 반복되는 대목들을 노래하는데요. 노를 젓는 움직임과 그 물결의 리듬까지 이 곡 어부사를 통해서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 곡은 최지혜가 작곡했고요. 대금필이 타악기가 함께합니다. 그러면 두 곡 이어서 감상하겠습니다. 백구사, 홍현수와 코러스가 함께하고요. 어부사는 박진희와 코러스가 함께합니다.

홍현수와 코러스가 함께한 노래로 백구사 들었고요. 박진희와 코러스가 함께한 무대에서 어부사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수양상가와 죽지사 이어서 감상할 예정입니다. 수양상가 위수, 이태백과 달빛, 누각과 바람. 노랫말 속에는 옛 문인들이 사랑했던 인물과 풍경이 차례로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노래의 끝은 의외로 소박한데요. 이렇게 좋은 날 우리 한 대 만났으니 놀지 않고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결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풍류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릴 때도 있지만 사실 결국 좋은 사람과 좋은 풍경 그리고 잠시 일을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에 가깝다라는 그런 음악 문화라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수양상가는 김성광이 작곡했고요. 최지혜가 재편곡했습니다. 이어서 죽지사까지 함께 들을 텐데요. 먼저 김성경과 코러스의 노래로 수양상가 듣고요. 정가 앙상블 이플의 노래와 코러스로 죽지사 이어서 감상하겠습니다.

김성경과 코러스의 노래로 수양상가, 그리고 정강성불, 이풀이 함께한 죽지사, 이렇게 두 곡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처사가, 길구나, 매화가, 이렇게 세 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 공명을 하직하고 울림처사 되오리라. 세상의 이름과 명예에서 벗어나 산과 숲으로 들어가 살겠다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처사가입니다. 이 곡은 최지혜가 작곡했고 정강상불 이풀이 노래합니다. 이어지는 길구나은 제목에 길이 들어있듯 어딘가를 향해 움직이는 기운이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가소 가소 자네 가소라는 말이 거듭되고 산성과 저무는 해 또 돌아오는 달 찬미와 노송의 자연적인 풍경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길고 낙은 최지혜가 작곡했고요. 정강상불 이풀이 함께합니다.

이날 공연의 마지막은 매화가가 장식했습니다. 매화야 옛 등거래 봄철이 돌아를 온다. 오래된 등거래 다시 봄이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노래인데요. 이 곡은 최지혜가 작곡을 맡았고요. 정강상불 이풀과 코러스가 함께합니다. 그러면 세 곡 이어서 감상하겠습니다. 정강상불 이풀이 노래하는 처사가 길구나 매화가입니다.

정가 앙상블 이풀이 세 곡 노래했는데요. 처사가, 길군악, 매화가 이렇게 이어서 감상했습니다. 오늘 FM과학당에서는 지난 8월 27일 국립과학원 우면당에 오른 홍현수 12가사 연구회 네 번째 무대 앙상블 12가사 공연 실황과 함께했습니다. 춘명곡에서 매화가까지 쭉 들어보면서 수백 년 전의 말과 오늘의 말은 다르지만 사람이 계절을 기다리고 좋은 풍경 앞에서 마음을 풀고 또 때로는 세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고 싶어하는 마음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12가사의 오래된 말과 선율이 또 어떤 오늘날의 소리로 다시 태어날지 기대해보면서 FM과학당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FM과학당 지금까지 진행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멀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저 사람의 빛. 정일관 시인의 시 먼 곳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멀어져서야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보이는 게 있죠. 멀리 있는 것을 바라봐야만 꿀 수 있는 꿈도 있는 겁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꽃별의 Fly Away 전해드리면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선 정일관 시인의 시 먼 곳에 한 대목을 읽어드렸는데요. 멀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빛에 대해 말하는 시였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때로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조금 멀리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네, 우리의 마음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그럼 이어서 가하게 Step Towards the Light 전해드리겠습니다.

가하게 스텝 투어즈 더 라이트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는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습니다.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추수의 시즌이기도 하죠. 네, 그런 시즌에 맞춰서 같은 음악을 다른 감성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두 곡의 풍년가 전해드릴게요. 먼저 남해성 안향현 오정숙의 소리로 풍년가를, 그리고 이어서 전병훈의 소리, 그리고 한웅원의 피아노와 베이스 연주로 풍년가 이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전통과 현대적 버전 두 가지 느낌의 풍년가 만나보셨습니다. 먼저 남해성 안양현 오정숙의 소리로 풍년가 만나보셨고요. 방금 감상하신 음악, 전병훈의 소리, 한웅원의 피아노와 베이스 연주가 함께한 풍년가였습니다. 이어서 여러 시인들을 만나보는 시간, 내 친소와 함께하시죠.

0: 내가 친한 시인, 내가 친해지고 싶은 시인,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이야기하고 싶은 시인, 내 친소. 오늘은 우리 문학사에서 아주 문제적인 시인으로 꼽히던 시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김영승 시인인데요. 1986년 등단한 시인은 기존의 시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피는 시인이었습니다. 1980년대의 시는 당대의 정치적 상황과 문학이 어떻게 결합하고 또 싸울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한 시기였는데요. 김영승 시인은 기존의 투쟁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싸움을 찾아냈습니다. 실업자로 지내는 자신의 모습, 돈이 없어서 겪는 곤란, 아내와 아이들과 살아가는 생활, 술과 욕설, 성과 배설 등 당시의 시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적나라한 소재들을 시로 썼던 거죠. 첫 시집 반성은 노골적인 표현 때문에 당시 문화공보부로부터 외설 경고를 받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제목인 반성이 보여주듯 이 모든 폭로 가운데 가장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폭로와 반성이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폭로를 통해 세상을 폭로하는 것이 바로 김영승의 시였죠. 바로 이 점이 이전의 시와는 조금 다른 접근법이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와서 시인의 작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돈타령 가운데 일부, 한승석의 노래, 정재일의 기타와 피아노, 그리고 김태영의 북이 함께합니다.
1: 이놈의 행실이 이러하여도 사람들이 이놈한테 얼빠지고 넋이 나가. 너도 나도 이놈을 못 만져서 안절부절 좌불안석 아주 환장에 난리가 났는디. 이놈이 잠시 궁둥이로 앉았던 방석에 서로 앉고 싶어 우르르르르르 몰려드니 그게 바로 봄방석이요. 요놈 가래침이 마른 하늘에서 벼락처럼 떨어질 양이면 나도 좀 맞자고 애걸복걸 안달라니 그게 바로 봄벼락이며 요놈이 주는 것은 독약이라도 그저 날름날름 받아쳐 먹으니 그 독이 바로 돈독이요. 요놈을 모셔두고 흰놈은 검게 빨고 검은놈은 희게 빠니 그게 바로 돈세탁이라. 돈방석, 돈벼락, 돈독, 돈세탁에 못 이겨. 무사람들 숨이 막히고 기가 막히고 정혈이 막혀 죽는구나.

한승석의 노래, 정재일의 기타와 피아노, 김태형의 북이 함께한 돈타령 가운데 일부 듣고 왔습니다. 내 친소 시간, 오늘은 김영승 시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1980년대 세상의 부조리를 자신에 대한 폭로와 반성을 통해 시로 보여준 시인이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시인의 시 한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나 같은 놈을 예비에 두어서 무얼 하겠다고. 어김없이 예비군 통지서는 또 날아오는가. 후줄그레한 개구리 옷을 입고 연탄불이나 갈고 있는 나 같은 놈을 나는 문득 자수하고 싶다. 뭔가를 자수하고 싶다.

반성 83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예비군 훈련 기피자 자수기간이라는 뉴스를 보면서 시인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자수를 하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느끼는 시인의 죄의식은 자신이 이 세상에 쓸모가 없는 존재일 뿐이고 자신 또한 이 세계의 부조리에 공모하고 있다는 생각과 관련이 깊습니다. 김영성 시인은 이처럼 계속 자신을 반성하면서 세상을 다시 돌아보는 시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시인은 우리가 해야 할 반성을 대신하고 우리가 하지 못한 폭로를 대신해주는 존재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시를 통해서 무엇을 반성할 수 있을지 또 무엇을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지 김영성 시인의 시를 통해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미나의 주먹밥이었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선 다양한 코너들을 마련하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시와 시인을 소개하는 내 친소, 책과 관련된 자리를 소개하는 그곳에 가면,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이 있고요. 낱말을 통해 일상을 마주하는 낱말의 풍경과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이야기의 밤, 시인이 낭독하는 작가와 작품 이야기, 책 읽어주는 밤도 전해드립니다. 또 고전 시와 글이 있는 옛글의 온기와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지금 이 곡을 통해 전통의 매력에 빠져보실 수도 있어요. 언제나 다정한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서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전경옥의 노래로 힘내라 맑은 물 전해드리겠습니다.

듣고 왔습니다. 먼저 전경옥의 노래로 힘내라 맑은 물, 그리고 이어서 아는경의 피리, 심은용의 검은 고, 공성화의 장구 연주로 너영나영 감상하셨습니다. 네, 이번엔 궁중음악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수제천 준비했는데요. 수제천은 하늘처럼 영원한 생명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음악입니다. 네, 그럼 들어보시죠.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수제천 1장 4장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수재천 1장, 4장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과 문화를 주제로 한 여러 자리를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서 펼쳐지는 MOW 국제 콜로퀴움 번역 이주하는 텍스트를 소개합니다. 한국 문학과 번역을 주제로 작가, 번역가, 독자가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문학 작품이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다른 세계 독자들에게 전해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강연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1부에선 한국문학의 거장 황석영 작가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김명인 관장이 함께한다고 해요. 제목은 세계문학으로서의 황석영 문학, 몰락해가는 세계를 향한 노 작가의 발신의 기록입니다. 황석영 문학이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작가의 탄생과 문학의 첫걸음, 시대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문학, 그리고 경계를 넘어 세계 독자에게 전해지는 한국 문학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볼 예정입니다. 2부엔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최미경 교수의 진행으로 두 언어 사이의 번역과 재창작의 과정이 펼쳐집니다. 영문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와 번역가이면서 작가인 안톤 허가 참여해서 세계로 건너가는 한국 문학과 번역가가 바라본 K문학의 오늘, 또 문장을 옮기면서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10월 8일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강당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과 참여 신청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야지. 귀하게 붙은 이 숨 고히 가지고 살아야지.

네, 브레이트의 희곡 억척어범과 그 자식들을 모티브로 한 창작 판소리 억척가 중 억척이 노래 이자람의 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오늘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서 펼쳐지는 번역 이주하는 텍스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한국문학 번역상도 수상하고 있는데요. 2023년엔 상을 받은 번역가들이 이런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어는 여백의 의미를 번역하는 게 너무 어렵다. 망설임이 끝이 없다. 우리 언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K문학의 감동을 세계로 이주시킨 번역가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인데요. 강은일회 여러분의 연주로 비상 만나보시겠습니다.

강은일회 여러분의 연주로 비상 만나보셨습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 한가위 추석 좋은 만남 시간 잘 보내셨을까요? 이 9월의 마지막 주이자 가을을 맞이하는 길목 건강하고 행복한 월요일 밤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의 끝곡 뮤르의 September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누군가는 고향에 다녀오느라 녹초가 됐을 거고요. 누군가는 집에서 뒹굴뒹굴 밀린 드라마를 정주행했을 수도 있겠죠. 명절 음식 먹고 먹고 또 먹고 맛있는 명절을 보낸 분들도,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연휴를 보내고 일상으로 잘 돌아오셨습니까? 주말 이틀 쉬고도 월요병을 얘기하는데 나흘 연휴를 보냈으니 완벽한 복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평소라면 익숙했던 일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버겁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나흘이나 쉬었으니 하루쯤 천천히 적응하죠 뭐.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9월 28일 월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악뮤의 소문의 낙원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자, 바쁘게 보낼 건 한가하게 보낼 건 나흘 연휴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이죠. 적응 안 돼서 평소보다 더 힘든 월요일이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좀 낫기를 바라면서 이 밤 편안하게 쉬어가시죠. 금은동님께서 명절 때도 계속 이 노래 들었네요 해주셨고요. 김인설님은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추석 차례는 안 지내서 혼자 보냈네요 해주셨어요. 그래요. 각자의 또 풍경이 있는 거죠. 어찌됐건 좋은 연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9903님 일이 오래 가기를 비운 적이 처음이라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니 할 일이 너무 많고 몸은 어눌하네요 하셨는데 예, 오늘까지 좀 헤매는 걸로 하고 오늘 밤 푹 쉬고 내일부터 제대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지와 유라가 함께합니다. 로미오 앤 줄리엣.

이번 주에 멋진 공연 선물 준비했습니다. 공연 제목이 2026 소리재전 소리연애. 서울 돈화문 국악당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 기획 공연입니다. 10월 9일부터 금요일부터 11일 일요일까지 서울 돈화문 국악당에서 만나실 수가 있어요. 판소리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무대 구성과 연출의 현대적 감각을 더한 무대라고 합니다. 소리꾼, 연출가, 고수 이렇게 세 분이 한 팀을 이루어 세 개의 무대를 선보이는데 유태평양, 김보림, 김수인 씨가 출연합니다. 우리 이음 가족은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6시.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6시에요. 김수인 씨 공연에 초대합니다. 예, 두쌍 모실게요. 보고 싶으신 분들 말머리 공연 달고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문자 번호 샵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받고 당첨자 명단은 금요일 선곡표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창바라기님, 아, 피카츄 뭐예요? 들어오자마자 빵 터졌어요. 깜놀. 미니원이님, 아들 거 뺏어오셨나? 너무 귀엽네요. 해주셨는데요. 예, 주말에 저희가 가족 여행 갔다가 여행지에서 우리 막내 꼬맹이가 사달라 그래서 사줬는데 쓴게참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빠 방송하러 가는데 잠깐 쓰고 가도 돼? 했더니 얘가 한 1.5초 정도 눈빛이 흔들리긴 했지만 예, 결국은 흔쾌히 빌려주었습니다. 뺏어온 건 아니고 빌려왔어요. 이따가 김순희 씨 오시면 벗을 거예요. 소리 하시는데 큰 방해가 될것 같아서.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간 그 남자 함께하죠. 오늘의 그 남자는 소리꾼 김수인.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죠? 김수인 씨에게 라이브 선물 받고 싶은 분들 말머리 내 노래 달고 사연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예, 방금 알려드린 예, 그 문자 번호. 같은 문자고요. 무료인 덩덕쿵 앱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2부에 K클래식 한 장도 당연히 있고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고 유튜브에서 국악FM 검색해서 찾아오시면 피카츄로 변신한 쭌디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모노의 넌 언제나 듣고요. 오늘의 그 남자 김수인 씨 만납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좋은 요리의 시작을 만드는 프리미엄 키친웨어 브랜드 에델 로첸에서 프라이팬과 웍팬 세트를,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 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색깔 월간 그 남자. 가죽 재킷 입고 가야금을 뜯는 세상 힙한 소리꾼 김수인 씨,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김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0: 어우, 그거 무슨 장면이었죠? 저도 보고 진짜 와, 너무 멋있던데요.
1: 2026년 이제 여우락 페스티벌에 이제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라는 팀하고 제가 같이 공연을 했었는데,
0: 옹해야.
1: 예, 네, 옹해야라는, 그러니까 옹해야뿐만이 아니고 그 모든 무대를 다 가죽 재킷을 입고 가야금도 타고 판소리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했었어요.
0: 진짜 멋있던데요. 가야금이란 악기가 그렇게 힙해 보일 수가 없어요.
1: 그러게요. 아마 가죽을 입고 가야금을 뜬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뭐 제가 시도해봤습니다.
0: 그러니까요. 진짜 네. 진짜 최고였어요.
1: 예. 아, 감사합니다.
0: 다음에 어디 그 클럽 같은데 들어갈 때도 가야금 딱 들고 들어가시면.
1: 안 그래도 이제 뭐 클럽 공연을 한번 하자 약간 그런 얘기가 나와서.
0: 나올 법해요.
1: 네.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번 해볼까도 싶죠.
0: 진짜 특별한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물론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위태로운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클럽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도 뭐 김수인 씨가 클럽에서 그렇게 공연한다면 진짜 꼭 가서 보고 싶더라고요.
1: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긴 합니다.
0: 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기대를 놓지 않고 있어 보겠습니다요.
1: 네.
0: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맛. 자, 명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1: 저는 명절 그냥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0: 그래도 모처럼 좀 쉬셨나요?
1: 이제 그 명절 전에, 그러니까 명절 바로 전주에 이제 그 귀토, 국립창극단의 네. 귀토라는 작품이 세종 공연을 이제 마지막으로 지방 투어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 기념해서 이제 머리 식힐 겸 또 어디도 갔다 오고 또 추석에는 또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도 보냈고
0: 네, 예,
1: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내다 왔습니다.
0: 즐겁고 알찬 시간을 보내셨네.
1: 네, 알차게 보내고 왔습니다.
0: 두 달 만에 오신 것 같아요, 월간인데.
1: 그러니까요. 네. 월간 이제 제가 두 월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0: 2월간, 두 개 월간에. 띄엄띄엄 오시면 안 돼요, 이제.
1: 알겠습니다. 예.
0: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자, 월간 그 남자 김수인 함께합니다. 오늘 참여 안내 부탁드려요.
1: 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기쁜 사연, 슬픈 사연, 화나는 사연, 축하받고 싶은 사연 뭐든 좋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말머리 내 노래 달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해온 곡에 맞는 사연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302 우물정 0302로 문자 보내시거나 무료인 덩덕쿵 앱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이 뽑힌 분에겐 이음밤에서 마련한 선물도 드립니다.
0: 네. 리오님께서 수희님과 이음밤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요.
1: 진짜 오랜만입니다. 예.
0: 신선한 멸우치님은 두 분 모자에 안경까지 커플이신가요?
1: 의도치 않게 그렇게 또 됐네요.
0: 그렇게 모자도 둘 다 거꾸로 쓰고 까만색 안경에 이제 커플이 되어서 한번 열심히 오늘 코너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1: 네.
0: 첫 번째 라이브는 미리 사연 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보셨는데
1: 네네.
0: 그러면 사연을 먼저 소개를 할까요?
1: 네. 여러 사연을 받았는데 네네. 이 사연이 뭔가 이제 추석 전이기도 그러니까 추석을 지나기도 했었고
0: 네.
1: 또 저랑 또 누나랑도 굉장히 친누나랑도 굉장히 돈독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연을 보면서 약간 우리 누나 생각도 나고 네, 그래서 이 사연을 꼽았습니다.
0: 어떤 사연일까요? 네,
1: 세라핌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요. 참 무심하다고 생각했던 동생이 말없이 용돈을 주더라고요. 힘들 때 맛있는 거라도 먹으면서 힘내라고요. 돈도 돈이지만 동생의 다정함이 참 고마웠어요.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잘 해결해 나가려 합니다. 두 분도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우와, 뭐 형이나 뭐 오빠 뭐 누나가 아니고
1: 네.
0: 동생한테
1: 그러니까요.
0: 용돈을
1: 저도 누나한테 용돈을 준 적은 없고 이제 좀 비싼 선물을 준 적은 있어도 용돈을 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선물이야 뭐 우리가 저는 심지어 어버이잖아요.
1: 네네네. 네,
0: 근데 아이들한테 선물 어버이날 선물 받기도 하는데 돈을 받은 적은 없거든요. 아직 애들.
1: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나보다 어린 사람이 돈을 준다는 게 사실 공적인 뭐 공연이나 뭐 예. 이런 게 아니고서는 사실 용돈을 주는 느낌은 저도 좀 새로워가지고
0: 누나한테 한번 줘보실까요?
1: 저도 안 주려고요.
0: 주지 마시다.

0: 나 더 잘 벌어서.
1: 그래. 어머, 그러면 훌륭하지. 네. 저는 이제 경제 활동을 안 하는 누나 세 명이 있으시거든요.
0: 주부. 예, 예.
1: 내가 누나들 선물 줘야말로 선물이고 뭐 이런 여행 스폰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 용돈을 드려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예, 영원히 없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동생은 사실 마냥 철없어 보이는 게 동생일 수도 있는데 동성한테 응원 받으면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0: 진짜 좋을 것
1: 얼마나
0: 같아요.
1: 얼마나 친하신 거예요, 우리 수인 씨는?
0: 저는 누나랑 뭐 예를 들어 전화 통화하면 거의 뭐 30-40분씩 할 때도 있고.
1: 누나랑 통화를?
0: 네, 뭐 자주 하진 않는데 누나랑의 사이가 굉장히 돈독해요. 저랑 누나랑 10살 차이 나는데.
1: 오, 꽤 많이 되게, 나네. 네, 네.
0: 그래서 누나랑 저랑은 뭐 이렇게 다투거나 정말 감정적으로 싸워본 적도 한 번도 없고.
1: 오호.
0: 그래서 저한테는 약간 엄마 같은 존재가 아닐까요?
1: 예, 예.
0: 그래서 늘 누나랑 정말 친하게 잘 지냅니다.
1: 그래요. 우리 누나가 아주 생각나게 만든 우리 세라핌님의 사연.
0: 네.
1: 이 사연 세라핌님에겐 어떤 노래를 불러주실까요?
0: 제가 준비해온 곡은 이제 가야금 병창 곡 중에 팔도 유람가라는 곡인데.
1: 아하.
0: 이제 풍류객들, 이제 풍류 호걸들이 모여서 정말 많은 명인 명창들과 함께 여기 이제 많은 산과 예. 강을 둘러보러 다니자.
1: 예.
0: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 그 풍류객들이 서로 벗이 되는 거고.
1: 예.
0: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서로 벗이 되어서 좀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여행지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 네.
0: 이런 곳들 한번 다녀보시면 어떨까 해서 또 저랑 누나랑도 한번 여행 가야 되는데 또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서 여행 못 가니까
1: 네.
0: 한번 다니자라고 했는데 그 참에 한번 이 곡을 팔도 유람가라는 곡을 가지고 왔어요.
1: 아, 너무 좋네요.
0: 원래는 이 곡이 검은고 병창으로 많이 불리는 곡인데 이제 가야금 병창의 명인이신 이제 오갑순 선생님께서 이거를 가야금 병창으로도 만드셨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번에 의철 씨가 나와서 검은고 병창으로 이 곡을 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질 수 없어서 저도 가야금 병창으로 팔도 유람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1: 그래요. 우리 청취자분들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
0: 네.
1: 그거.
0: 누가 더 잘하는지 투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샵 0301로 네.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0: 틀리면 안 되겠다.
1: 예. 우리 더구나 고수 강경우님이 또 함께 해주십니다.
0: 네.
1: 자, 우리 팔도 유람가 박수로 청합니다.

보고 왕심이 청룡이요 태산한테 알기 천봉금성이라 중남산

합방산세는 치령하여 말리 큰 곳만한 중이라 수락산 폭포수 장안에

0: 네, 감사합니다.
1: 아, 그 뭔가 우리 팔도 유람가, 우리 김수인님의 팔도 유람가 강경호님과의 이게 막 정신없이 막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보다 요건 네. 그냥 이렇게 흐르는 잔잔하게 흐르는 물을 배를 타고 네. 이렇게 떠다니면서 이 구경도 하고 저 구경도 하고 막 이런 좀 여유가 느껴지는 거
0: 네.
1: 같아요.
0: 근데 제가 중간에 한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 서희철 씨가 이긴 것 같아요.
1: 어머. 어디 어떻게
0: 가사를 틀린 게 아니고 네. 가야금 가락을 한번 제가 아 정말 아깝지만
1: 배를 타고 가는데 약간 그 물살이 이상한 물살이 한번
0: 네, 이상한 물살이 들어서 이제 네. 배를 들어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살짝 서쪽으로 틀었다가 다시 동쪽으로 가긴 했습니다.
1: 그래서 맨날 가던 길로 안 가고 다른 네, 길로 갈 수 있어.
0: 이렇게, 네, 한번 이렇게 한번
1: 더 좋았던 것 같아요.
0: 네네 네, 네, 맞습니다.
1: 문제는 거기가 어디였는지를 전 잘 모르겠습니다.
0: 네 제가 한번 다시 보기로 들어보시면
1: 아유 아니 네. 뭐 그럴 것까지는 없고 아니 다시 보기는 뭐 당연히 보시면 좋지만 아유 노웨이님께서 으아 소리에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 아이고. 쑥님 참 소리 좋아요.
0: 감사합니다.
1: 8799님 수인님 소리는 탁성 없이 맑아서 좋은.
0: 아, 감사합니다.
1: 한준이님은 손이 엄청 크시네요. 현 뜯기 더 좋은 건가요?
0: 아니요. 손이 너무 커서 사실 가야금을 할 때는 좀 손이 작아야 이 가야금 실수가 좀 적거든요.
1: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여자분들이 더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건가?
0: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이게 사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악기를 제작을 한 악기인데 네. 그 원래 악기의 줄 배열 간격을 간격보다 살짝씩 더 늘려놨어요.
1: 아하.
0: 제가 손이 크다 보니까 예. 이게 예를 들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될 때도 있고
1: 다른 줄이 걸리기도
0: 네,
1: 하고
0: 다른 줄이 걸리기도 하고 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예. 사실 손이 엄청 크면 가야금하기가 좀 불편하긴 합니다.
1: 아, 그렇구나. 기타도 손이 크면 기본적으로 유리하다고는 하는데 똑같은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0: 아, 그래서
1: 그런 분들은 이렇게 지판이 좀 줄 사이에 간격이 예, 넓은 맞아요, 기타를 맞아요. 치기도 하십니다. 아, 똑같구나.
0: 똑같습니다.
1: 예예. 예, 그렇다고 합니다. 한준이님.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죠. 4322님의 신청곡입니다. 이솔로몬의 달밤.

0: 이솔로몬의 노래 예, 달밤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 세라핌님께는 이음밤에서 선물 드릴게요. 성함 그리고 선물 받을 주소를 문자로 좀 보내주십시오. 샵 0302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월간 그 남자 김수인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김수인 씨의 라이브 선물 받고 싶은 분들께서 사연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1: 오, 그러니까요.
0: 좀 볼까요? 네. 한 번씩 맨 위에부터.
1: 네, 제가 내 노래 사연이라고 온 사연들을 한번 쫙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뭉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명절에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늘 출근하는데 허리가 너무 끼는 거예요.
0: 어머.
1: 얼마나 드신 걸까요? 숨쉬기 힘들었어요. 오늘 거의 호흡곤란 온 절 위에 노래 불러주셨어요. 아... 얼마나 많이 드신 걸까요?
0: 아이고, 좀 적당히 드시지.
1: 그러니까 근데... 저도 네. 네, 명절이라서 이제 집에 가니까 이제 음식들이 막 전도 있고 맛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한번 이제 아, 내가 여기서 진짜 고삐를 놓고 먹으면 내가 그 후의 일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막 다시 살을 빼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참자. 그래서 조금 참았던 그랬는데.
0: 근데 사실 이렇게 급격하게 불어난 체중은 또 한두 끼만
1: 빠져요.
0: 예, 한두
1: 네.
0: 끼만 예, 참으면 네. 또 빠져요. 저도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저울에 오랜만에 며칠 만에 올라가 네. 봤더니 한 1.5kg 정도 늘었더라고요. 4일 만에. 뭐 내일 아침 점심 두 끼만 굶으면 네.

0: 또 그걸
1: 수분이라서
0: 숙내.
1: 금방 어. 빠집니다.
0: 숙내. 물만 먹었나 내가? 자, 2089님.
1: 네. 명절 지내고 오랜만에 우리 가족 영화관에 가서 팝콘 먹고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신나는 노래 부탁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한동안 많은 분들이 극장을 좀 외면했었는데 영화관을.
1: 네네 그렇죠.
0: 극장이라 그러면은 또 옛날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요즘. 뭐라고 하세요, 순 씨?
1: 영화관.
0: 영화관이라고 해요. 옛날 네. 우리 옛날 사람들 다 극장이라 그랬거든.
1: 아, 극장.
0: 극장 구경 간다 그랬거든.
1: 그렇군요. 저희는 영화관 구경 갑니다.
0: 그래요. 영화관에 요즘 훌륭한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하니까
1: 그러니까요.
0: 관객들이 다시 영화관을 많이 찾는다고 다들 뭐 네네. 반갑다고 하시던데. 최근에 영화 뭐 보셨어요?
1: 저는 사실 진짜 영화관을 잘 안 가요.
0: 안 가요?
1: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작년에 네? 이제 그 일본에서 천만 관객을 찍었던 국보라는 영화를
0: 일본 영화요?
1: 예, 국보라는 영화를 보고 왔어요. 그게 이제 가부키 예. 가부키 가문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건데 정말 아름다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0: 아,
1: 그래서
0: 그렇구나.
1: 예, 일본 말로는 고쿠오라고 하던데 국보라는 영화를 저는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좀 오래됐어요.
0: 아니 올해 뭐 천만 영화도 있고 뭐 명작들이 많이 개봉을 네네. 했는데 하나도 못 보신 거예요?
1: 저는 사실 영화를 잘 못 봐요.
0: 왜요?
1: 공연은 잘 보는데 영화는 집에서 그냥 TV로 보는 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0: 알았어요.
1: 까다롭죠.
0: 언젠가 우리 그 김수인 씨가 극장 가서
1: 영화관
0: 영화관 가서 보는 그 영화 진짜 대박 나는 영화인 거다.
1: 어, 맞아요.
0: 그렇죠? 자, 다음 사연은요.
1: 네. 6623님이 보내 주셨습니다. 두 달 전 엄마께서 천국으로 가시고 내 생에 처음으로 엄마가 없는 추석을 보냈습니다. 반백년을 넘게 함께 울고 웃고 토닥여준 우리 엄마 천국에서 행복하시길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아, 오늘 명절이다 보니까 또 가족과 관련된 사연이 많이
1: 그렇죠.
0: 올라옵니다.
1: 정말 추석이야말로 가족들과 함께 지낼 텐데 빈자리가 크셨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엄마 편안하고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실 겁니다.
1: 네, 예. 맞습니다.
0: 다음은 가을가을님이시네요.
1: 추석 명절 음식 준비하고 부모님 용돈이라 조카들 용돈 주느라 통장은 텅장이 되고 내 마음도 텅텅 비어 허전합니다. 노래로 위로해 주세요. 동병상련입니다.
0: 많이 나가셨어요?
1: 제가 이번에 조카들 옷 사준다고 와, 돈이 꽤 많이 나가가지고
0: 최고다. 네. 삼촌 최고다 진짜. 그러니 누나한테는 용돈을 못 주지.
1: 네, 이제 네. 누나한테는 용돈 못 주고 조카들한테 줘야죠.
0: 그래요. 박대방님.
1: 아내한테 여보 나 가을 타나 봐 속이 허하네 했더니 배부른 소리 하네. 가을 타지 말고 커피나 한 잔 타와. 에오 노래로 위로해 주세요.
0: 아이고 부부 라임 돋네. 네.
1: 그러게요.
0: 예전에 무슨 광고에서 김우빈 씨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막 멋있게 이러고 있으니까 어떤 여자분이 가을 타나 봐요 그랬더니 커피 탑니다 뭐 이랬더니 멋있게
1: 어? 기억이 나려고 해요.
0: 날릴 듯 말 듯 하죠.
1: 맞습니다.
0: 너무 그 커피 탑니다 하는 그 뭐랄까 입 모양 이런 게 너무 멋있어서 저도 한동안 커피 탑니다 이러면서 많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자 다음은요.
1: 네, 세모네모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회사 화장실에 텀블러를 놓고 왔는데 오늘 가보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K 양심에 감탄했답니다. 저도 진짜 감탄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외국인 유튜버들이 한국 와가지고 그런 실험을 하더라고요. 커피숍 같은 데다가 노트북이랑 자기 지갑이랑 심지어 여권도 그냥 놓고 어딜 가요.
1: 근데 안 훔쳐가잖아요.
0: 그러니까 한 시간 있다가 오면 그대로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1: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겪은 게 있는데 제가 원래 지갑에 늘 넣고 다니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제가 늘 자주 가는 카페 쿠폰이라든가 또 이렇게 뭐 친한 그 사진도 있어요. 그 우리 김준수 선배와 준수 형과 이제 영국에서 찍었던 뭐 사진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0: 소중한 것들
1: 다니는데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0: 지갑 자체가
1: 아니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근데 오늘 저희 극장에서 출근해서 보니까 저희 총무님이 이거 수인쌤 거죠 하면서 저를 주시는 거예요.
0: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1: 그게 엘리베이터 옆에 떨어져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그 경비실 쪽에 정말 이거를 가지런히 모아가지고

0: 거기다 올려놓으셨대요.
1: 그거를 누가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남의 거니까 그냥 치워버릴 수도 있는데 네, 이건 네, 누군가가 누군가의 물건이니 네, 네.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겠다.
0: 안 되겠다라고 네, 해서.
1: 근데 이제 가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한국 와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한국에 한국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2: 아
1: 이제.
2: 그렇죠, 맞아요.
1: 이게 치안이 되게 어찌 보면 느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0: 그럴 때 경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1: 맞아요. 그러니까 그 각자 자기 건 잘 챙기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래도 외국에 비하면 그나마 물건들이 없어지는 빈도가 확실히 적긴 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또 스스로가 계속 잘 지켜가야 될 문화고요.
0: 네, 맞습니다.
1: 자, 다음 분 볼까요?
0: 은행나무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연휴에 내내 알바해서 힘든데 애들이 오늘따라 반찬 투정해서 짜증을 내버렸어요. 후회되고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한숨만 나오네요. 위로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연휴 때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0: 맞아요. 이거는 제가... 어머니이신 것 같은데 어머니 편에 제가 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드시죠. 이게 반찬 투정하면 안 되죠.
1: 그러니까 지금 에. 잔뜩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 이러고
0: 안 때린 게 다행입니다.
1: 안 맞은 게 다행입니다.
0: 안 맞은 게 다행입니다. 예, 예. 정말.
1: 저도 연휴 동안 아이들하고 꽤 싸웠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돌아서면 아, 내가 지금 왜 이러는 거지? 나 미쳤나 막 이러. 그래서 막 미안하다고 그러고. 예, 그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우리 서로 건들지 맙시다, 조금.
0: 맞습니다.
1: 자, 한 번만 더 볼까요?
0: 네, 315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사람과의 연애는 잠시 쉬고 있지만 소리와의 연애는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김수희님의 소리로 제 가을을 설레게 해주세요. 우와, 이거 진짜 약간 제가 네. 안 그래도 여기서 홍보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10월 11일 날
1: 그러니까
0: 예, 판소리와 사랑에 빠진 연극이라고 해서 소리 연애라는 공연을 도남은 국악당에서 오후 6시에 10월 11일 오후 6시 도남은 국악당에 여기 함께 있는 강경훈 씨와 같이 하거든요.
1: 아, 그래요. 예.
0: 네. 많이 보러 와 주십시오.
1: 우리 그 세 분이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0: 예, 연출에 이제 임지민 연출님 그리고 예. 소리꾼의 저 그리고 고수의 강경훈 씨까지 예. 이 셋이서 소리 연애라는 네네. 작품을 올립니다.
1: 그래요. 너무 기대가 되는데 거기 거기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상황을 봐야 하니
0: 네.
1: 에, 자 일단 오늘 두 번째 노래의 주인공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께 들려드리면 좋을까요?
0: 두구두구두구 마지막 이 3152님께 제 노래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뭔가 답정너 같은 느낌이야. 그냥 에. 괜히 두구두구두구는 그냥 아주 요식행위.
0: 그냥 의식행위. 이제 뭔가 에, 까나는 있어야 되니까.
1: 그러니까 예. 자 두구두구두구 자
0: 3152 님께 제가 노래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금수희 님의 소리로 예, 소리와의 연애를 시작해 보고픈 3152 님께 가을을 설레게 해 드린다고 합니다. 어떤 곡입니까?
0: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희망찬 노래거든요.
1: 네.
0: 제비가 그러니까 흥보의 제비가 은혜를 갚으려고 그 박씨를 불고 흥보 집으로 오는 그 여정을 그린 대목입니다.
1: 강남에서?
0: 네, 맞습니다. 예, 예. 제가 옛날에 판소리로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네. 또 이건 다른 버전인 가야금 병창으로 들려드리려고 준비해왔습니다.
1: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제비 노정기.
0: 그때여 흥보 제비가 흥보씨 은혜를 갚을 양으로 본표 박씨를 입에 물고 만리 조선을 나온 흔디 꼭 이렇게 둘러서 나오던 것이었다. 흑군 벙 자고 백군 무릎 쓰고 거중어 둥둥 높이 떠 두루 사면을 살펴보니 서쪽 지척에 우동에 장망하다 중륭봉을 올라가니 주작인 험

장로를 올라가니 황황일고 불부반 백운천재 공유유라 금능을 지내어 추사촌 들어가 홍수창가 돌이게라 당매화를 두옥 차우연의 펄렁 떨어지고 이수를 지내어 종남산을 넘

부산 밤우 할마국의 강동다리를 시간에 건너 평양은 현광정 부벼항로를 구경하고 대동강 장님을 지.

0: 감사합니다.
1: 와 진짜 너무 잘하세요. 어, 두 분이 호흡도 너무 어마어마한 것 같고
2: 그 호흡을 10월 11일 도남은 구학당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맨날 옆에서 이렇게 직접 듣잖아요. 이게 진짜 호강하고 있어요 혼자서.
2: 감사합니다.
1: 어, 김명란님께서 이음이들에게도 박씨 하나씩 물어다 주어라 제비야.
2: 그러니까요. 하셨어요. 저한테도 물어다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배님께도 물어다.
1: 그러니까요. 어찌됐건 두 분이 오늘 저희들 마음속에 박씨 하나씩 심어주셨어요. 저희가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민트 그레이님께서 리듬감 짱이당.
2: 아우 이게 좀 장단이 좀 어려운.
1: 중간에 막 변화무쌍하네요.
2: 예, 맞습니다.
1: 예, 예. 근데 어, 진짜 호흡이 너무 좋으셨고요. 나무님께서 와 경지에 이르른 어, 소리라고.
2: 아유, 너무 과찬이십니다.
1: 어,
2: 아직
1: 그래요?
2: 경지에 가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1: 얼만큼 가야 돼요?
2: 앞으로 한 몇십 년은 더 몇십 해야 되지
1: 년
2: 않을까요?
1: 더 가야 되는가? 얼마나 더 잘하려고 세상에. 0760님 오랜만에 듣는 수희님 소리는 역시 시원시원합니다. 공연 대박 나시길요.
2: 네,
1: 해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우리가 그 제비 노정기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더니 소리 시작하시기 전에
2: 네.
1: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제비 몰러 나간다를 그렇게 외치시는데 호호하고는 조금
2: 제비 몰러 나간다는
1: 네.
2: 이제 놀부가
1: 네.
2: 흥보한테 이제 그 제비 때문에 부자대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1: 네.
2: 본인 집으로는 제비가 안 날라오니까 진짜 그 잠자리채 같은 거 들고 제비를 이제 후리러 나가는 정말
1: 네.
2: 이렇게 제비를 몰러 나가는 대목이거든요.
1: 예.
2: 그래서 좀 다릅니다.
1: 그러니까 네. 그건 놀부가 하는 얘기고 요건
2: 네.
1: 제비의
2: 네.
1: 제비가 화자인 거죠.
2: 네. 제비가 이제 각각 명승지를 돌아오면서 하는 노래여가지고 성격이 다릅니다.
1: 그러니까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명승지가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2: 진짜 많이
1: 거기를
2: 나오죠.
1: 다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 막 많이 안 드세요? 저는
2: 그래서 그 여기 뭐 평양도 나오고 뭐
1: 네.
2: 평양의 부병루 뭐 대

0: 대동강
1: 네.
0: 뭐 이런 데를 다 둘러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못 가는 땅, 우리 또 거기도 우리 땅인데 좀 한번 가보고 싶다. 새가
1: 그러니까,
0: 되면은 그냥 진짜 아무런 생각 없이 갈수 있잖아요.
1: 예. 제비가 돼가지고 갔다 올
0: 제비가
1: 수도
0: 돼가지고
1: 있고.
0: 한번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1: 아이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3152님, 사람과의 연애는 잠시 쉬고 있지만, 소리와의 연애는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어떻게 시작이 되셨나요?
0: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3152님의 가을을 아주 설레게 해주신 김수인, 가야금 병창, 그리고 고수의 강경훈이었습니다. 자, 월간 그 남자 김수인 씨, 역시 예, 코너지기 예, 주인이 오니까 또확 분위기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라이브, 뭐야, 우리 코너 그 참여 안내 좀 해주실래요?
0: 네, 알겠습니다. 나만을 위한 노래 선물을 받고 싶으신 분들 미리미리 사연을 보내주세요. 월요일에 네 남자가 정성껏 마련한 노래 선물을 드립니다. 유튜브 인별그램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그래요. 공연 준비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돼요?
0: 사실 지금은 이제 뭐 동선을 짜고 이제 스케치하는 단계에
1: 아,
0: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스케치하는 단계에서 이제 점차 이제 색깔을 입혀야 되는 작업들이 남아 있는데 굉장히 재밌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1: 네. 6186님께서 우리 수인님 가야금 연주하며 소리하시는 모습에 사로잡혀 빨려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좀 느끼셨어요? 누군가가 빨려 들어오는 거?
0: 그러니까요. 이게 또 제가 또 홍보를 할 수, 홍보인데
1: 예.
0: 제가 10월 17일에는 그
1: 네.
0: 수원 정조 테마 공연장에서
1: 네.
0: 김수인 현을 타다라는
1: 어머.
0: 가야금 병창 독주회를 합니다.
1: 그 타요, 실제로 현을?
0: 그럼요. 아주 현을 실제로 타기 때문에
1: 예.
0: 빨려 들어가시고 싶으시면 수원으로 와주시길
1: 무식한
0: 바라겠습니다.
1: 소리지만 저는 거기 올라타시나 혹시 걱정이 그건 아니죠?
0: 올라타진 않고요. 손이 올라탑니다.
1: 일이 멋진 건 반칙입니다 해주셨고요. 행복 터치님도 수희님 오늘 덕분에 행복했어요.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했는데
0: 감사합니다.
1: 그래요.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다음 달에 또뵐수 있는 거죠?
0: 네, 그럼요, 그럼요.
1: 그래요. 강경호님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0: 고생하셨습니다.
1: 가세요.
0: 감사합니다. 안녕.
1: 1부 끝곡으로 아이유의 노래 듣습니다. 밤편지.

0: 흉북명산
1: 동편제 판소리의 본향 전라남도 구리에서 10월 10일과 11일 제30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종목별로 각각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그리고 명창부와 명고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상이,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참가 접수는 10월 8일 오후 5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61-782-68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편제 소리를 완성했다 평가되는 근대 최고의 명창 송만갑, 그의 예술혼을 이을 이 시대 소리꾼과 고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시작되었습니다. 이문세 씨의 깊은 밤을 날아서 같이 들었네요. 자, 3572님 밤 공기를 느끼고 싶어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이 음밤 듣고 있어요. 울산의 하늘엔 보름달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네요. 술래는 구름이랍니다 하셨어요. 가만 있어봐. 술래가 찾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보름달이 자꾸 숨으니까 구름이 술래가 맞는 거네. 예, 숨을 듯 말 듯 숨으로 들어가는 건지 숨었다가 예, 밖으로 슬그머니 나오는 건지 예, 확실히 알 수 없는 예, 보름달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밤공기 예, 만끽할 수 있는 예, 동네 마실 한 바퀴 다녀오기 참 좋은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요. 디피니님께서는요, 얼마 전 중2병 상전 아들 보살피느라 힘들다고 사연 보냈던 디피니예요. 그때 응원받고 힘내서 아들이랑 친해져 보겠다고 술래잡기를 감행했답니다. 아들 이겨먹겠다고 나의 생각 안 하고 신나게 뛰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병원 갔더니 글쎄 디스크가 찢어졌다네요. 덜덜덜. 환자 신세가 된 저에게 위로의 한마디 부탁드려요. 아이고 우리 디피니님 한 번은 응원 보내달랬다가 바로 또 위로 보내달랬다가 뭐 이렇게 보내달라는 게 많아. 어떻게 웃을 일이 아닌데 자꾸 웃음이 나오네. 디스크가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술래잡기를 하신 거예요. 아이고 뭐 그 윗사연의 숨바꼭질은 되게 낭만 있었는데 아랫사연에 뭐야 이게 술래잡기는 되게 안타깝네요. 어떻게 그래갖고 잘 이기긴 이기셨어요. 예. 부상투혼 하신 건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 제가 저뿐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지금보다 한 2, 30년 전에는 훨씬 더 날랬잖아요.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자리 넓이뛰기라고 하나 멀리뛰기라고 이제 이름도 모르겠네. 제자리 넓이뛰기야 멀리뛰기야 멀리뛰기인가요? 체력장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 제 기억에 대입, 그러니까 고3 때 하는 대입 체력장에 멀리뛰기 그 만점이 2m63, 263cm였는데 전 한 290씩 뛰고 그랬었거든요. 아주 여유 있게. 근데 이제 아이들이 커가지고 이렇게 멀리뛰기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무리 걔들이 뭐 한 150이나 뛰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 두 배 가까이 뛰어야 되는 게 제 머릿속엔 있는데 한번 이렇게 뛰었는데 어? 이거밖에 안 나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몸 좀 풀고 각 잡고 뛰려다가 생각났어요. 몇 해 전에 제 친구가 자기 아들하고 멀리뛰기 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다고. 이것도 웃을 일이 아닌데. 아, 그 생각이 났으니 망정이지. 저도 거의 끊어지기 직전까지 갔던 거죠. 자, 디피니님 포함해서 우리 모두 몸 사려야 합니다. 여러분 주말에 몸 잘 사리셨어요? 우리 못 만난 며칠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주말 인증샷. 오늘은 명절 연휴 인증샷이 되겠네요. 예, 지난 연휴에 찍은 사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연휴 같이 얘기 나눠봅니다. 사진 보내주시면 모두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릴 거고요. 스텝들 투표로 그 중에 한 분을 뽑아서 유튜브 사진도 이렇게 업로드 보여드리고 우리 같이 보면서 선물도 두 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인증샷 샵 0302로만 받습니다.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한동준 씨의 노래 듣고 옵니다. 사랑의 마음 가득히.

한동준 씨의 사랑의 마음 가득히 신승훈 씨의 어느 멋진 날 들었습니다. 한동준 씨는 그 우리가 잘 아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사랑해서야 그 노래를 부른 한동준 씨가 맞습니다. 듣는 분들에 따라서 목소리가 좀 다르다라고 느껴지셨나 봐요. 같은 동준이냐 다른 동준이냐 막 한동준입니다. 같은 동준. 예. 다 한동준이었습니다. 아, 1010님께서 주말 사진 보내주셨어요. 깁스하고 음식하고 차례 지내고 손님 대접하고 바쁘게 지내고 있었네요 하셨어요. 아이고, 예, 사진 좀 봅시다. 어떻게 하다가 깁스까지 하고. 일단 저는 무지하게 맛있게 잘 부치셨고, 다음 사진 튀김도 기똥차게 튀기셨고, 그 다음 이 차례상, 예, 아주 진짜 요즘 보기 힘든 아주 뭔가 뭐라 그러는 거니? 그, 어두육미가 자꾸 떠오르려 그래. 홍동백서, 뭐 이런 거. 어두육미가 왜 나와? 아무 죄송해요. 아, 왜 이렇게 점점 갈수록 무식해져가지? 아무튼 그런데, 아, 깁스를 하신 사진은 안 올려주셨는데, 아이고, 너무 애쓰셨어요. 진짜 힘드셨겠다. 예. 2630님께서는 세준님 저는 양가에 김밥이랑 옛날 사라다 만들어서 갔어요. 이것도 만들어라 좀 힘들었어요 하셨는데, 아, 예, 김밥에 오이 엄청 많이 넣으시나 봐요. 진짜 먹음직스럽다. 그 샐러드 옛날에 그 마요네즈하고 막 그 막 가진 야채 차세 채소들 막 버무리는 거 옛날에 우리 사라다라고 불렀었죠. 지금은 사라다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방송 용어가 아니라 그래서 저도 이제 사라다라는 말은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샐러드란 말을 저쪽 그 바다 건너 사람들은 발음이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들 많이 불렀었던 모양인데 맛있죠. 예. 세주님도 김밥 좋아하세요 해주셨는데 저 김밥 엄청 좋아해요. 죽을 때까지 한 가지 음식만 먹고 살아야 한다면 예. 뭐 좀 끔찍한 가정이긴 합니다만 그래야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김밥을 택할 것 같습니다. 7397님 명절에 통장이 텅장이 돼서 주말에 배달일 뜨고 왔어요. 치킨, 냉면, 짜장면 세트, 커피까지 총 4건에 배달하고 8,800원 벌었네요 해주셨는데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게 뭐야 땡땡 커넥트 해가지고 배달 건수 4건 운행거리 2.3km 배달료 8,800원 아 이런 게 있군요. 예, 너무 귀하디 귀한 8,800원이네요.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쓰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노래는요. 아 오늘 또 먼슬리가 한 곡 나왔어요. 이번 먼슬리는 쭌디가 부른 게 아니고 예, 절친인 백이성 씨가 불러줬습니다. 4835님께서 청해 주셨는데 프로듀서 쭌 오늘 백이성님의 시원시원한 싱글곡 나왔던데 엄청 좋더라고요. 듣고 싶어요 해주셨습니다. 제목이 나의 지옥에게라고 예, 다소 좀 충격적인 예, 그런 곡인데 예, 제가 아는 분이 원래 이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가사를 쓰거나 곡을 쓰거나 이런 분은 아닌데 자신이 최근 몇 년 동안 겪었던 너무 힘들었던 그 일 그걸 마무리하면서 그 지옥의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글로 잘 담아내셨더라고요. 원래 글은 진짜 잘 쓰시는 분이거든요. 야 이거 그냥 두기 너무 아깝다 싶어가지고 백이성 씨하고 저하고 같이 의기투합해서 노래로 만들어서 완전히 예, 락 넘버인데 제가 부르기에는 너무 힘에 부치고 예. 백이성 씨가 오랜만에 좀 자기 목소리 좀 긁어서 불러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예. 제가 옆에서 아주 응원 많이 하면서 같이 시원하게 녹음을 해본 곡입니다. 힘들어하는 예. 모든 분들에게 예. 언젠가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날 테니 그때까지 묵묵히 계속 걸어갑시다 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노래예요. 자 백이성 목소리 예, 코러스는 제가 했고요. 준디의 먼슬리 10월 곡입니다. 아닌가? 지금 10월 맞죠? 9월이구나. 예, 9월 곡입니다. 나의 지옥에게.

조용필님의 그래도 돼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의 주말 풍경 함께 나누고 있죠. 3473님의 사연 소개합니다. 추석 연휴에 소꿉친구 생일이어서 생일 선물 대신 사랑을 구워드렸어요. 그 사랑은 바로 소군요. 갈비살, 안창살, 눈꽃살, 저건 뭐야? 녹간살? 녹간살이란 데도 있네. 제가 처음 보는 부위인데. 아유, 진짜 사랑이죠.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을 구워드렸네요. 예, 소꿉친구분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4458님께서는 추석엔 흐린 날씨 탓에 보름달을 보지 못했는데 어제 마주한 달은 기다린 만큼 더 환하고 눈부셨어요. 밝은 달을 바라보며 가족 모두의 건강도 빌어보고 제 주위의 소중한 인연도 오래도록 이어지게 해달라고 빌었답니다. 해주셨어요. 와, 와, 사진 진짜 잘 찍으셨다. 색깔이 노래요? 달이? 약간 뭔가 저 밑에 반풍경만 아니면 해인가? 싶을 정도로. 근데 자세히 보면 토끼도 저기 보이는 것도 같고, 가족 모두의 건강과 주위 소중한 인연과의 오래 이어짐 뭐 이런 것, 이거 이상 더 뭐가 있나 싶기도 하네요. 진짜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6186님께서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는 우리 전통 공연 보고 지친 마음 위로받고 왔어요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무대 위 배우분들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한복이 어찌나 고운지 세상에. 예, 저는 저 공연 보지도 못했는데 꼭 공연 보고 온 사람처럼 반갑고 예쁘고 예, 감격스럽네요. 그래요, 추석 연휴에 전통 공연 보기 참 예, 좋다, 그쵸? 자, 노래는요 2811님이 청해주신 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 바다에 별빛이 내린다.

안녕 바다에 별빛이 내린다 청해 주신 분 2811님. 준디, 저는 충남 논산 강경에 다녀왔습니다. 강경 역사관에 들어갔는데 해설사 선생님께서 해설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여기 말고 또 가볼 곳이 어디냐고 여쭤보니 강경 성당에 가보라고 관람 포인트도 딱딱 짚어주셔서 속성 과외를 받았지요. 짧은 시간 동안 알차게 다녀왔답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신 노래 같이 들었습니다. 저기가 강경 성당이군요. 또 강경 역사관이고 덕분에 저는 전혀 못 가본 곳에 가본 것처럼 본 것 같은 그런 눈호강을 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오늘 최고의 베스트 포토 제작진 핏 오늘의 베스트 포토는 0476님이신데요. 지난 명절 연휴 때 부모님과 같이 가평으로 글램핑을 다녀왔어요. 부모님과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가평 여행을 계획해봤습니다. 사진은 엄마가 찍어준 아빠랑 저의 뒷모습이에요. 남이섬도 같이 갔는데 남이섬에 있는 인공폭포를 바라보며 명상에 잠겨있는 뒷모습이에요. 부모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뒷모습을 찍은 사진도 같이 보내볼게요 해주셨는데요. 아하, 자 0476님께서 보내주신 아버님과 함께 남이섬 인공폭포 바라보는 그 뒷모습 지금 올라왔나요? 예예, 너무 아름답죠? 예, 폭포도 아름답지만 예, 그 앞에 앉아 계신 그 부녀의 뒷모습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아버님께서 딱 뒷모습만 봐도 그냥 너무 멋쟁이시다. 예, 멋쟁이 신사시네요. 아, 그래요. 좋은 사진 보내주신 0476님 오늘의 베스트 포토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자, 나머지 당첨자 네 분도 선곡표와 답장으로 알려드리도록 하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주말 풍경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K클래식 한 장 함께 넘기러 가겠습니다.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1995년 김덕수패 사물놀이는 아주 실험적인 음반을 발표합니다. 안숙선 명창, 또 독일 재즈 그룹 레드선, 이 밖에도 각 분야에서 최고로 꼽히는 이들이 참여해서 선보인 앨범이었는데요. 우리 농악, 또 무속음악, 판소리 이런 요소들에다가 재즈, 록, 리듬앤블루스, 랩 같은 다양한 기법을 더했습니다. 이 색다른 시도의 결과물은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난해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나 편하고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이 음반 제목은 난장, 뉴 호라이즌. 우리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는 의미가 있었을 텐데요. 여기에 실린 곡 가운데 대중적으로 아주 큰 반응을 얻었던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수군가의 한 대목과 사물놀이를 결합시켜서 새로우면서도 재미있고 완성도 높은 곡을 만들어냈죠. 토끼 이야기라는 곡, 김덕숲의 사물놀이와 안숙선, 레드선이 함께 들려줍니다.

판소리 수군가의 한 대목이 완전히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색소폰 연주자 올프강 푸슈니글 비롯한 올프강 푸슈니글 포함한 4인조 재즈 그룹 레드선. 예, 아, 우리나라에서 레드선 하면 그 초능력자분인가? 그분이 사람 재우는 데 맨날 쓰셨잖아요. 어? 요맘쯤 되면 쭌디가 항상 돌입하는 그 가수면 레드선. 이분들이 아무튼 김덕수 사물놀이와 함께 했고요. 미국 출신의 보컬리스트 린다 샤록의 내레이션이 더해졌습니다. 발표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예, 지금 들어도 신선하네요. 아까 그 설명 중에 리듬앤 블루스라는 장르 표현이 있었죠.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그냥 R&B라고 하지. 예, 그것도 새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자, 우리 창작 국악의 대표적인 결과물 중 하나로 평가되는 곡이었습니다. 김덕수의 사물놀이의 토끼 이야기. 오늘 K클래식 한 장이었어요. 김준수 씨의 신곡이 발표가 되었군요. 앨범 설명을 좀 보자 하면 출도라는 이름으로 첫 걸음을 내딛는 소리꾼 김준수는 이번 앨범을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소리로 세상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자 한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깊게 감흥하는 세상을 꿈꾸는 그의 진심이 섬세하게 녹아들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얼마 전에 월간 그 남자 마지막 방송을 함께 해주면서 신곡 소식을 미리 전해주셨었죠? 약속대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립니다. 김준수의 풍년가.

김춘수 씨의 신곡 풍년가에 이어서 탈해의 태평가까지 듣고 왔습니다. 4835님께서 푸른 바다를 보면 저는 투명에 가까운 블루님이 생각나는데요. 바다처럼 넓고 투명한 마음으로 주변을 밝게 해주는 블루님이 오늘 생일이에요. 준디가 다정하게 축하해 주시면 큰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제 대사까지 딱 콕 집어주셨습니다. 세연아 생일 많이 축하해. 예,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채팅창에 나타나서 내내 칭얼대다가 또 바람과 함께 휙 사라지신 우리 투명에 가까운 블루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세이비죠. 5분 남았네요 아직. 자, 오늘도 이렇게 연휴 끝이어가지고 쫀디가 입이 좀 덜 풀려가지고 평소보다도 더 좀 많이 더듬었던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웅산 씨의 미량아리랑 들려드리면서 물러갔다가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9월의 저물역, 이제 명절 연휴도 마쳤고요.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아마도 여러분만의 특별한 계획들 한 아름 있으셨을 겁니다. 가족들과의 만남, 충분한 휴식, 여행, 밀린 일 하기 등 계획도 다양하셨겠죠. 모두들 계획한 바대로 잘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1년 중에 몇 번 찾아오는 명절 연휴도 마치 24절기 중 춘분이나 추분, 동지나 하지처럼 우리 생활의 하나의 분기점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번 추석 명절 연휴도 여러분에게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산책길 첫 곡으로 해령 서일화 지곡 들려드립니다. 국립국악원 정학단의 연주입니다.

해령 서일화 지곡 감상하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긴 명절 연휴를 뒤로 하고 찾아온 우리 마음 이야기로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저는 명절 연휴를 마치고 나면 대체적으로 후회를 하는 편입니다. 명절 때가 되면 밀린 일 하기가 가장 좋을 때거든요. 평일에 밀린 일을 연휴 기간에 좀 몰아서 하는 편입니다만 늘 연휴 시작 전에 계획했던 만큼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연휴를 마치고 나면 늘 뒤를 돌아보고 약간의 후회를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번 명절 연휴 뜻하신 바대로 잘 보내셨는지요? 모두들 상황이 달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혹여 뜻한 바대로 잘 하지 못하셨다 해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연휴가 또 찾아오잖아요. 몇 달 지나면 설 연휴가 있으니까요. 오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시면서 후회보다는 앞을 더 바라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연휴 동안 바쁘게만 지내셨던 분들이 감상하시면 좋을 듯한데요. 이 음악 들으시면서 새로운 월요일을 출발하는 마음 다져보시기 바랍니다. 스무박 한 장단의 여유 있는 속도를 즐길 수 있는 음악, 줄풍류 영산회상의 첫 곡 상령산 준비했습니다. 곽태규의 피리, 조유회의 양금, 송인길의 가야금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현악영산회상의 첫 곡, 상령산 들으셨는데요. 곽태규의 새피리, 조유회의 양금, 송인길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곡으로 여밀락 중에 4장 준비했습니다. 여밀락은 전체가 7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한 장단 20박의 느린 속도의 음악이고요. 오늘 준비한 4장부터 한 장단 10박으로 장단이 바뀌어서 속도가 다소 빨라집니다. 이 4장부터를 우리가 급할 급자를 써서 급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만 요즘 생각하는 급한 속도와는 좀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래도 앞에 3장에 비할 때 건듯건듯 연주하기 때문에 급박이라 표현하는 것이 적당하다 싶습니다. 오늘 여밀락 4장의 원가락 12장단, 여음 20장단 듣겠습니다. 임진옥의 대금 연주.

여밀락 4장의 원가락 12장단과 여음 20장단 모두 들어보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대금정악 보유자 임진옥의 대금 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남창가곡 우조얼락 벽사창이입니다. 얼락의 어는 엇으로도 표기를 하는데요. 지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르는 낚시조라 해서 얼락이라 하는데요. 첫 시작 부분부터 높은 음으로 소리를 질러 부르기 때문에 호방한 느낌이 일품입니다. 이 곡의 노랫말을 보면은 뭐랄까요? 약간은 허당 같은, 그래서 더욱 인간적인 주인공의 모습이 보입니다. 벽사창이 어른거리길래 이미 오셨나 보다 하고 펄떡 뛰어나갔는데 이미 아니라 봉황이 와서 깃 다듬는 그림자였다는 거죠. 마침 밤이었으니 망정이지 낮이었다면 남 웃길 뻔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즘 표현을 쓴다면 주인공의 모습이 좀 뻘쭘해 있는 그런 모습이 상상되는데요. 음악 듣기 전에 장별로 나누어서 노랫말 읽어볼게요. 초장, 벽사창이 어른 어른커늘. 2장, 입만 여겨 펄떡 뛰어나가 보니. 3장, 임은 아니오고 명월이 만정한데 벽오동 젖은 잎에 봉황이 와서 긴 목을 후여다가 깃 다듬는 그림자로다. 4장, 마초와. 5장, 밤일새 만정 행여 나지런들 남 우일 뻔 하야라. 남창가곡 우조 얼락 벽사창이 듣겠습니다. 김경배의 노래입니다.

벽사창이 어른어른 커늘 입만 여겨 펄떡 뛰어나가 보니 임은 아니오고 명월이 만정한데 벽오동 젖은 잎에 봉황이 와서 긴 목을 후여다가 깃 다듬는 그림자로다. 마초와 밤일세 망정 행여 나지런들 남 우일번 하여라. 남창가곡 우조 얼락 벽사창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경배의 노래로 함께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고려시대로부터 전해지는 당악정제 하나, 오양선 정제 반주음악 골랐습니다. 오양선은 고려시대로부터 전해지는 5종의 당악정제 중에 하나인데요. 오양선, 헌선도, 수연장, 포고락, 연화대의 다섯 종이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쭉 이어져서 조선시대가 되면 이런 춤의 영향으로 조선시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조선의 당악정제도 제작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오늘 들으실 오양선 정제는 하늘에서 다섯 신선이 다섯 마리의 양을 타고 내려와서 군왕을 송도하는 그런 내용의 궁중정제입니다. 예전에 초나라 재상으로 있던 조고라는 사람과 관련된 고사가 이 춤에 얽혀 있는데요. 다섯 신선이 오색 양을 타고 내려와서 한 줄기에 여섯 개의 이삭이 있는 육수거를 가져왔고 그 육수거를 효성이 지극한 백성에게 주었다 하는 고사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춤에 담겨 있습니다. 당악정제 하나 오양선 반주음악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0: 장학정제의 하나 오양선 반주음악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장학정제를 출 때는 여러 의무를 든 무용수들이 함께 나와서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하는데요. 주간자, 용선, 봉선, 미선, 작선, 인인장, 정절 이런 의무리 함께 장식이 돼서 무대를 채우기 때문에 당악정제는 이와 같은 의무리 없는 향악정제에 비해서 무대 구성이 화려한 편입니다. 오늘 오양선 반주음악은 1980년대에 국립국악원이 이 정제를 복원하는 무대에서 연주한 자료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준비했습니다. 흥보가 중에서 화초장 타령입니다. 화초장은 예전에 잘 사는 집이라면 하나씩 갖추고 있던 장인데요. 살림하는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 했던 그런 장입니다. 부자가 된 흥보, 온갖 세간살이까지 다 갖추게 되는데요. 이 화초장도 빠질 리가 없겠죠. 어느 날 놀부가 흥보네 집에 왔는데 안방에 화초장이 놓여 있었던 거죠. 욕심 많은 놀부가 그걸 그냥 지나칠 리가 없겠죠. 결국 자신이 짊어지고 가겠다 하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흥보가 중에서 화초장 타령을 강도근의 소리 이성근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딸딸거리고 탁 차고 들어가니 놀부가 왁 그냥 휘가 나서 발길로 술상을 팍 차면 내 이놈 흥보야! 내 이 죽일 놈 같으니 꽤마나 자신치라고 내가 오면은 너희 마누라 따라서 이렇게 나한테 포악을 하고 시겠지 이놈아? 내 이놈 몽둥이처럼 허리를 탁신 내가 부지런을 너 이놈 저게 좀 썩버려 썩버려 내가 좋은 대로 내 예쁜 대로 내가 너네 새로 얻어줄 테니 썩버려 알아 알아 알아 그게 뭐 한 번도 비교지 그건 그래 두고 야 흥보야 내가 너 여고 온 소가 아냐 아이고 형님 제가 어떻게 안단 말이오 야 이놈아 너 밤니실 모르냐 아 밤니실이 뭐입니까 아 이놈아 도둑질 말이다 아이고 형님 지가 무슨 도둑질 했단 말이오 야 이놈아 네가 도둑질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오명 출사가 벌칙같이 들어서서 우리 집을 너를 잡으려고 찾아왔더라 너하고 나하고 형지가 아니니 내가 너 잡아간 꼴보고 어떠냐 그 사람들 따지 모양이라고 돈 수백 냥 들었다 그러니 그 돈 네가 물어줘야 하고 또 그놈들이 너를 잡으러 올 것이여 네가 도둑질해서 부자 되었다고 그러니까 두 말할 것도 없어 너그 처자 교수고고 너그 자식들 싹 데리고 저 이주 도망을 건데 황국 상해를 들어가서 3년만 있다 오너라 내가 네 살림다 손을 대면 내가 네 아들냄이다 이 자석아 흥보 깜짝 놀라면 아이고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야 이놈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놈아 부자가 되었어 이놈아 형 좀 들어보시지요 하루는 대사가 하나와 싶다 대사가 뭐냐 아 중이 말이오 어 저리 있는 중말이구나 그래서 대사가 내려와서 아 날 보고 집터 하나를 잡아주기서 그다가 집을 짓고 사니까 제비한생이 들어왔지요 그래 제비가 들어와서 그 오쳤단 말이야 아 집을 짓고 새끼 한생을 까는디 날개꼬부러는디 한 마리는 떨어져서 다리가 작심 부러져 부르고 한 나는 떨어져 죽어버립다 그 다리 부러진 놈을 하도 불쌍해서 제가

장사실 없고 명태껍질 없고 다리를 창창 뜬해서 제비에 올리노니 그 제비가 죽지 않고 무사히 살아서 그 이듬에 나오면서 박씨를 하나를 물고 왔죠. 그래서 아 그놈을 심었더니 박이 그대로 시대가 열었죠. 그 참 희한한 일이구나. 백이 시대가 열었어. 그렇지. 박씨는 순구머지가 박 열절이 툴열지. 그래 박 시대가 열어서 어쨌단 말이야. 배가 하도 고파서 밥속이나 끓여먹을까 하고 박 한테이를 탔더니 뭐 나오냐. 아 물론 박속 나올 테지. 아 그게 아니라 귀에 두 짝이 쑥 붉어집디다. 뭐 귀에 두 짝이 쑥 붉어져. 그래서 그 열고 보니 이게 쌀도 꽉 찼고 또 한 귀를 열고 보니 막금부와 돈과 꽉 차십니다. 아이고 박통 속에서 나온 귀에 두 짝 속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 그래서 아이 이놈을 그냥 떨고 붙고나면 도로 하나 같대. 떨고 붙고나면 도로 하나 같대. 이리 갖다 붙고 보고 도로 하나 같은 거고 저리 갖다 붙고 보고 도로 하나 같은 거고 부근하고 대관하고 부근하고 대관하고 애착게 부서놨던지. 아이 그렇게 이렇게 부자가 되었어요. 망고 부자가 되었죠. 그래 또 한 대를 또 닦고 나니까 유형과 비단이 나왔는데 비단 무엉땅 나와서 비단으로 옷을 칭칭 감고 또 한 대를 타니까 그 속에서 대목들이 나와서 이렇게 집을 지어서 부자가 되었지. 제가 무슨 도둑질할 리가 있겠소. 야 흥보야 너 제비다리 하나 문제서 부자가 될 때 한테 개부지를 심은 천하 장자 되었구나. 알아 나 거리 가서 제비다리 문질려 하다. 아이고 형님 아 지금 어느 다리가 제비가 온단 말이오. 응 구세월이나 돼야 제비가 오지. 알아 그러면 내가 축내 끝없이 네가 축내야지. 그런데 흥보야 저 운목에 저 벌그는 거 저건 무엇이지? 그 화초장올시다. 화자 초자 장자 그 이름 한번 줬구나. 그 속에 뭐 들었느냐? 은근부와 괴두짝이 그 속에 들었습니다. 하, 참, 그 참 희한한 일이로구나. 야, 흥보야. 내가 너를 조그마할 적에 얼마나 너를 예쁘게 키웠냐?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두 형제가 단둘밖에 더 있느냐? 내가 죽을 때가 있으면 네가 가서 대로 죽고 네가 죽을 때가 있으면 그건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간에 서로 우애를 끊어서 식었느냐. 그럼 날 돌아. 아이고 형님 꼭 가져가시려면 내일 하에게 재벌하리다. 뭐셨죠 이 도적놈 보소요. 이런 천하의 도적놈이 있는가. 나 건네가 뭐 그 속에 있는 은근부와 싹 빼부르고 빈껏덩만 보내려고 이런 도적놈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날다리의 도적놈이라고 한단 말이야. 야 이놈아 나 본연이 대빵 못이여? 서툭 대빵이여 이놈아. 꼭 가져가시라 이놈 대빵어지요. 이놈의 헌원님이라 화추장 노래를 부르면서 건네가는디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하나로 걸려뛴다. 아차 잊었다. 아이고 예가시 무엇이라.

김선 머리가 굴라 조장화 아지드 장화초 아지드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방.

흥본의 집에 가서 짊어지고 온 화초장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놀부. 마침내 집에 도착해서 부인에게 그 이름을 확인하네요. 놀부네가 잘 사는 편인데 집에 화초장까지는 갖추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죠. 다양한 물건이 있는데 흥본의 집에요. 화초장부터 고르는 걸 보니까 놀부가 부인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기도 합니다.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화초장 타령 들으셨는데요. 강도근의 소리 이성근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남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편 소리를 제대로 전승해온 강도근 명창의 소리 오랜만에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곡으로 산조 삼중주 골랐습니다. 아쟁과 가야금, 해금 이렇게 세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김일구의 아쟁, 정경옥의 가야금, 김성아의 해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찰현악기 두 대 그리고 발현악기 가야금이 함께 어우러지는 연주, 음색의 조화 괜찮네요. 산조 삼중주 들으셨는데요. 김일구의 아쟁, 정경옥의 가야금, 김성아의 해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경기민요 한 곡 감상하시겠는데요. 군밤타령입니다. 이춘희의 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경기민요 군밤 다령 감상하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보유자 이춘희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긴 명절 연휴를 마치고 찾아온 월요일이라서 오늘은 아무래도 일상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듯 하죠. 이미 적응 다 하신 분도 계실까요? 이제 한 3일이면 이 9월도 마무리가 되겠네요. 시간이 이렇게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훌쩍 지나가는데요. 그래도 아직 9월이 3일이나 남았다 생각하시면서 이 남은 나머지 9월 알뜰하게 정리하면서 마무리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쾌청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 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 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 사항을 지켜주세요.

0: 이동 중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갑니다. 벌초나 성묘 또는 나들이를 갈 때는 긴 옷과 장갑을 착용해 벌레 물림과 벌쏘임을 예방하고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황원찬입니다. 지난 2025년 3월 미얀마에서는 3,8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놀라운 건 바로 이 지진이 1,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태국의 수도 방콕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거기에서 신축 중이던 30층짜리 건물이 그대로 주저앉았다는 건데요. 이렇게 한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먼 곳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미얀마 자국은 물론 다른 나라의 인명과 재산까지 앗아간 정말 큰 재난이 됐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예측하기 어려운 지진에 관해서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관련된 궁금증들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김분순 마포소방서 예방과 예방팀장, 또 홍태경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어서 오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얀마 지진이 태국까지 영향을 끼친 걸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 걱정이 됩니다. 먼저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죠. 우리나라에 지진으로 영향을 줄 만한 주변 국가들 어떤 나라들이 있겠습니까?
1: 네, 기본적으로 이제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큰 지진이라 하더라도 거리가 떨어지게 되면 영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리가 가까운 국가에서 발생한 지진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이나 중국 동해안 쪽에서 발생한 지진들이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진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국가로 보입니다.
0: 예. 우리나라가 비교적 지진 안전지대에 속하는 줄 알았는데 이젠 아닌 것 같다. 이런 말들 요즘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1: 네. 우리나라 1978년부터 지진 관측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2016년도 경주 지진이 규모 5.8로 가장 크고요.
0: 예.
1: 그 다음에 이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하면서 규모 5점대 지진들도 이제 제법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0: 네네.
1: 지금까지 총 10차례 발생을 했는데 특히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큰 지진이 한반도 지진 발생 빈도를 바꾸고 큰 지진을 유발하는 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서
0: 예.
1: 주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역시 우리한테도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0: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발생 위험이 한층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진 발생을 예측해서 미리 좀 피할 수 있게 알려주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1: 여러 가지 이제 지진 예측 기법이 있긴 합니다. 뭐 지진 운이라든가 지진 광, 그다음에 동물들의 변화, 뭐 라돈 가스 이런 것들이 지진을 선제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탐지적인 기능이 있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0: 예.
1: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일 때 지진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런 일이 있고도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0: 네.
1: 지진이 발생했는데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현상들이지만 그것들을 지진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기 어려워서 지진 예지 기능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0: 예.
1: 따라서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알기는 현재까지는 매우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진이 발생을 하기 전에 어느 곳에서 발생 가능한지를 미리 이제 파악하는 정도이거나 지진 발생한 이후에 즉각적으로 정보를 발령을 해서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0: 예,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이 이제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생활하다가 갑자기 지진 경보가 울렸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0: 겁니까?
1: 예, 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서 지진 조기 경보를 발령하는데 5초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주 지진만 하더라도 지진 조기 경보를 발령하는데 한 20여 초 이상이 소요가 됐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와서는 매우 시간이 많이 단축돼서 10초 내로 이제 들어선 상태가 되겠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지진 조기 경보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5초 내에 발령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요.
0: 예.
1: 그렇게 되면은 지진이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가까운 관측소에서 관측한 자료를 후방에 전달했을 때 최소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한 4초 정도 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0: 네.
1: 그 시간이 확보가 되게 되면은 인명피해를 구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저희가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0: 예. 이번엔 김분순 우리 예방팀장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우리 평상시에 재난 상황이 닥칠 때마다 골든타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골든타임이 초단위의 시간이 되는 건가요, 그럼?
2: 네, 맞습니다. 10초에서 20초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즉, 본진이 오기 전에 내가 대피할 시간, 대피하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정말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진 경보 받았을 때 그러니까 골든타임 안에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 요령들 같은 거는 평소에 좀 숙지를 해둘 필요가 있겠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짚어주시죠.
2: 대피하기 전에 본인들이 있는 곳에서 어디 밑으로 숨으면 될까? 이렇게 안전하게 자기가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미리 파악해 놓는 게 좋고요.
0: 예.
2: 그리고 유리창이나 깨지기 쉬운 기구가 있는 쪽에서는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0: 예.
2: 그리고 평소 때 일본처럼 떨어지면 위험하겠다 그런 물건들은 좀 고정해 놓는다든지 그리고 내가 주변에 어떤 것이 지진이 일어나면 위험할까 그런 위험 요소를 미리 알아두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0: 예. 뭐 이웃나라 일본 얘기도 잠깐 해주셨지만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에 속하지만은 않는다 이런 인식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일본을 위시한 이제 세계 각국에서도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도 평소에 좀 내가 만약에 지진 경보 받았을 때 어떤 것들을 조심해 둘 수 있을까 안전을 위해서 이런 거 좀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진 딱 그 인지를 하게 됐을 때 경보를 받았을 때라든지 내가 지진을 느꼈을 때 바로 행동해야 될 기본적인 요령들 알려주신다면요?
2: 네,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분에서 2분 정도입니다. 밖으로 급하게 나가려고 하지 말고 튼튼한 탁자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에 다리를 잡고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2: 그리고 가능하다면 출구를 미리 확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나가려고 했을 때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0: 예.
2: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0: 네네.
2: 밖으로 나가야 한다면 그때는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0: 예. 이런 것들은 아주 뭐 기본적인 사항이라 우리가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고 평소에 많이 생각해 두실 법한 내용들이지만 막상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그런 경험도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또 눈에 보이는 땅인 육지가 흔들리는 지진도 있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잘 볼 수 없는 바닷속의 땅이 흔들리는 지진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 생기는 게 바로 지진해일일 텐데 이번에 또 홍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죠. 지진해일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겁니까?
1: 예, 기본적으로 지진해일이 발생하려면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이라고 모두 지진해일을 발생시키는 건 아니고요. 해역에서 얕은 깊이에서 발생을 해야 되고 단층면이 이제 해저면까지 도달을 하면서 이 해저면이 바닷물을 순간적으로 들어올리거나 아니면 밑으로 잡아당기는 운동을 하여야지만 지진해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0: 예.
1: 그래서 큰 지진이어야 되고 얕은 깊이에서 발생한 해역 지진이 지진해일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0: 네. 우리 이제 지진해일 하면은 동일본 대지진 때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지진해일이 몰고 올 피해들은 어떤 거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1: 지진해일이 당장은 큰 파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파도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0: 네.
1: 기본적으로는 동일본 대지진 때 한 40m 정도 되는 파고가 만들어졌고요.
0: 예.
1: 그게 이제 해안선에 덮치게 되면서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지게 되는데 사실 40m 정도 되는 파고는 그 지역에 있는 웬만한 방파제 같은 것들도 다 넘어설 수 있는 엄청난 크기였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인명피해가 2만 명 넘는

0: 피해가 당시에 발생을 했었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지진 해일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인가, 또 몇 년에 한 번씩 어느 정도의 지진 해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1: 그렇군요. 동일본 대지진 때 파고가 40m 정도까지 올라갔었군요. 네. 뭐 물리적인 충격량도 어마어마했겠는데요.
0: 그렇죠. 네.
1: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들도 동해 쪽에 주로 해안가에 있는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안전할까요?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
0: 우리나라 이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관 시설 중에서는 1급에 해당하는 내진 성능을 갖추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 예.
0: 동일본 대지진 전까지 하더라도 원자력 내진 성능의 한계를 중력 가속도의 20% 해당되는 흔들림까지 견디도록 설정이 돼 있었는데, 동일본 대지진 때 겪었던 사례들을 보면서 30%까지 상향하게 됩니다.
1: 예.
0: 그래서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 등을 전부 다 보강하는 작업들을 했는데요.
1: 네.
0: 그래서 앞으로 지어지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도 마찬가지로 신규 규정에 따라서 짓게 되는데, 그래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원자력 발전소를 할 수 있습니다.
1: 예. 지금 말씀하신 규정대로 내진 설계 규정을 좀 보강을 한다면 동일본 대지진 때 그런 만약에 그런 충격이 와도 버틸 수 있는 정도.
0: 실제 이제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 열도에서 겪었던 그 지진동의 크기는요.
1: 네.
0: 우리는 중력 가속도의 30%잖아요.
1: 예.
0: 일본은 사실 100% 넘는 지진동이 발생을 했습니다.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진동을 견디게끔 내진 성능이 구현돼 있었기 때문에
1: 네.
0: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는 사실 지진동에 의해서 붕괴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겪을 수 있는 지진동의 한계를 계산해서 내진 성능을 구현을 하기 때문에
1: 네.
0: 30%의 중력 가속도도 충분한 정도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죠.
1: 네네. 김무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진 해일이 생겼을 때 또 우리가 평소에 알아둬야 될 행동 요령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네, 내가 있는 지역이 지진 해일에 위험이 있는 지역인지 미리 확인하는 게 좋고요. 해안가에 있을 때 지진을 느꼈다면 지진 해일이 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해안에서 벗어나 높은 곳으로 대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2: 긴급 대피 장소나 높은 곳이 없다면 주변에 튼튼한 건물의 3층 이상으로 대피하는 게 좋고요. 지진 해일이 오기 전에는 해안의 바닷물이 갑자기 빠져나가거나 기차와 같은 큰 소리를 내면서 다가오기도 하니까 이런 경우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겠습니다.
1: 예, 예.
2: 지진 해일은 한 번에 큰 파도로 끝나지 않고 수시간 동안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으니까
1: 네.
2: 지진 해일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낮은 곳으로 내려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우리가 참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요즘 많이 맞닥뜨리고 있으니까요. 지진 해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지에서 일어난 지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에 좀 대비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각자. 홍태균 교수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주변국 중에서 원자력 발전소 있는 나라가 꽤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좀 주의 대상일지, 우리가 특히 주시해야 될 나라들은 어디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0: 예, 뭐 당연히 큰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일본이 첫 번째 국가가 될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동쪽 해안을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하고 면하고 있는 동해 쪽에 있는 해역을 따라서 또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의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피해를 보게 된다면
1: 예.
0: 동해를 타고 이제 방사능 물질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1: 그렇겠죠.
0: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오히려 중국 동쪽 해안가에 따라서 요즘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1: 네.
0: 이 원자력 발전소가 만에 하나 피해를 보게 될 때 방사능 물질이 바다뿐만 아니라 공기 중으로도 유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1: 예.
0: 이 원자력 발전소가 만약에 폭발을 하게 된다면 편서풍을 따라서 서에서 동으로 유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동쪽의 면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이 위치이기 때문에
1: 네.
0: 우리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 걱정스러운 곳이 바로 중국 동쪽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뭐 미세먼지나 황사 걱정과는 비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자력 발전소 지을 때나 관리할 때 내진 설계하는 것처럼 각종 건물 또 각종 사회 기반 시설들에도 내진 설계가 필수일 텐데 우리나라는 현재 내진 설계가 어느 정도 적용이 돼 있고 또 이런 정도의 내진 설계로 실제 지진 피해를 줄일 수 있는가 이것도 궁금합니다.
0: 네. 2000년대 들어서는 대부분의 내진 성능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완비가 됐고요. 특히 고층 건물이나

0: 사회 기관 시설 같은 경우에는 내진 성능을 오래전부터 구축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민간 건축물이 하더라도 2층 건물 이상에 대해서는 또 내진 성능을 부분적으로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공공시설물이라고 할수 있는 학교 건물에 대해서는 이 내진 성능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래전에 지어진 학교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내진 성능을 채 구축하지 못한 곳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곳들은 지자체 차원에서 보강하도록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좀 충분한 곳은 보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곳은 아직도 방치된 곳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좀더 보강을 빨리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1: 건물 위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신축 건물보다는 오히려 오래된 건물들,
0: 그렇습니다.
1: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을 빨리 발굴해서 보강하는 게 필요하겠군요. 내진 설계가 아무리 잘 되어 있더라도 일단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흔들릴 수밖에 없을 텐데 김문순 팀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진 경보 울렸을 때각 장소별 행동 요령들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집 안팎에서. 많은 분들이 하루 중에 가장 오래 생활하시는 가정 안팎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짚어주시죠.
2: 일단 침착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밖에서는 특히 낙하물에 몸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게 중요하고, 건물이나 담장 가까이에 가지 않도록 하고, 특히나 전신주 같은 데 기대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능하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해 주시고, 넓은 학교 운동장 같은 데를 대피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좋고요. 혹시나 동네에 대피 장소가 안내가 되어 있다면 그곳으로 질서 있게 가주시는 게 좋겠고, 무엇보다도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건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1: 저희가 지금 있는 상암동 이것도 그렇고, 요즘 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에는 고층 건물들이 즐비한 상황이니까요. 고층 건물 안에 내가 있다, 혹은 뭐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데 지진이 감지됐다. 그럼 어떻게 행동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2: 조금 더 많이 무서울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건물도 흔들림을 더 많이 느끼거든요. 그럴수록 좀더 침착하게 생각하시고, 창문과 외벽에서 낙하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수대로 그쪽에선 좀 떨어지시고, 지진 조금 가라앉았다 생각했을 때 여진이 오기 전에 침착하게 계단을 이용해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서 먼저 열린 층으로 내려주시는 게
1: 빨리 내려서 대피하는 게
2: 좋겠고요.
1: 좋겠고요.
2: 그리고 만약에 그럴 수 없다, 내가 완전히 갇힌 것 같다, 그러면 인터폰이나 휴대전화로 구조 요청하고 차분히 기다리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장소별 지진 행동 요령 지금 짚어주고 계십니다. 학교나 마트 같은 곳은 낮 시간대 이제 인파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곳인데, 다중이용 시설 이용하고 있을 때 지진 경보 울리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까?
2: 학교 같은 데에는 책상이 있으니까 책상 아래로 들어가서 몸을 웅크리고 책상 다리를 붙잡고 가방 같은 걸로 머리를 보호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흔들림이 멈추면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서 운동장으로 대피하고, 복도에서는 창문과 떨어져서 이동하도록 하면은 안전할 것 같고요. 백화점도 진열장에 물건이 많기 때문에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줘야겠고, 계단으로 움직이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 뭐 발밑이 흔들려서 사람이 당황하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단 떨어지는 물건들, 이런 물건들을 좀 피해서 넓은 장소에 나가는 게 중요하군요. 외출할 일이 있어서 교통편을 내가 지금 이용하는 중이다. 그럼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게
2: 될
1: 좋겠습니까?
2: 수인 대로 교통편에서 내리시는 게 좋겠고요. 지하철 타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는 역이 있다면 바로 내리셔서 안내 방송에 따라서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오시는 게더 안전합니다. 내가 차를 운전 중이라면 한쪽에 세워놓고 걸어서 움직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특히나 어린이나 장애인을 동반하고 있다면 아이들이 놀라지 않게 잘 설명을 해서, 걸음을 걸을 수 없는 장애인분 같은 경우에는 업고 움직이시는 게 좋고요. 충분히 설명을 하시면서 침착하게 움직일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1: 전철 얘기도 해주셨지만, 특히 지하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지상으로 어서 올라오셔서 널찍한 곳으로 대피하시는 게 좋군요. 지진이 참 얘기를 나

0: 나누면 나눌수록 무서운 현상이구나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걸까요? 지진과 관련해서 떠도는 이야기들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화산 폭발로 인한 지진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홍태경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죠. 화산 폭발이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게 사실입니까?
1: 네, 사실입니다. 화산이 폭발하기 위해서는 이 마그마 방에서 용암이라고 하는 마그마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요. 그 상승하는 과정에서 땅에 다른 힘을 주게 되고 그 힘에 작용하면서 지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산 폭발이 임박하게 되거나 화산 폭발 중에는 큰 지진들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데 거꾸로 주변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면 또 화산을 폭발시키기도 합니다.
0: 네.
1: 이 지진파가 전달되게 될 때 마그마 방을 통과하게 되면서 마그마 방 내에 압력을 증가시키거든요. 이 마그마 방 내에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화산 폭발로 연결이 되는데 마치 이 마그마 방 내에 압력이 증가하는 현상이 우리가 이 우유를 이렇게 흔들게 되면은 우유통이 팽창해서 빵빵해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네네. 텐데 지진파가 이 마그마 방을 자극하는 게 바로 그런 현상과 유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화산 폭발을 가속화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화산과 지진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을 지으면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죠.
0: 그렇군요. 이런 얘기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를 곳이 백두산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에게 이제 제일 가까운 지리적으로 우리에게 평소 위협이 될 만한 화산 하면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1: 예, 당연히 우리한테는 백두산이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두산은 1903년도에 분화를 했었고요. 1923년도에도 아주 미약하지만 분화한 경험이 있는 활화산이거든요. 지금 거의 한 100년 동안 분화하지 않고 있게 되는데 2006년 정도 무렵에는 분화에 임박한 징후들이 여러 개가 관측이 된 적이 있습니다.
0: 예.
1: 여러 이제 화산성 지진, 아까 말씀드린 화산 분화가 임박하게 되면 지진을 동반하게 되는데
0: 네.
1: 그런 잔지진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 멘틀에서 기원한, 멘틀은 이제 지구 내부의 한 부분인데요. 거기서 유발한 가스 같은 것들이 지표에서 관측이 되면서 정말 분화가 임박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2006년을 지나치면서 다시 화산이 안정화되는 듯한 이제 형태를 띠게 되고요. 지금에 이르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지금은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산 폭발에 이르기까지 이 위험한 순간과 안정화된 단계를 반복적으로 겹치면서 결국 폭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백두산이 곧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늘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0: 예.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상황이 아직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만약에 화산 폭발과 지진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그럴 땐 또 어떤 행동 요령이 필요할지 김문순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 네, 행동 요령은 원인하고 상관없이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화산재에 대한 행동 요령이 있습니다.
0: 예.
2: 화산재가 낙하 전, 중 그리고 낙하 후로 나누어서 행동 요령이 있는데
0: 네.
2: 일단 문틈이나 환기구를 물 묻힌 수건 같은 걸로 대놓고 창문을 테이프로 붙이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0: 네.
2: 그리고 배수로가 화산재로 막히지 않도록 미리 낙수바지 같은 것을 대놔서 화산재로 인해서 막히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만성기관지 염증을 가진 분들이나 아니면은 폐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실내에 머물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0: 네네.
2: 그리고 급수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시설 같은 곳에 낙하재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0: 예. 지진에 관련된 얘기들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아주 근본적인 궁금증도 드는데 교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진이 없는 지구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홍 교수님?
1: 아주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지구일 수 있는데요. 그게 어쩌면은 우리가 바라지 않는 지구일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0: 그래요?
1: 지구가 지진을 일으키는 원인은 결국 지구가 살아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0: 네.
1: 지구 내부에 있는 뜨거운 열은 이 핵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지구 아주 깊은 곳에
0: 예.
1: 있는 곳인데요. 거기서 뜨거운 열기둥이 올라오게 되면은 지구 내부를 순환하게 되고 그 결과로 지표로 움직이게 되면서 지진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힘든 일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지구 내부에서 이 핵 운동을 하게 되면 지구의 자기장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남극과 북극을 만드는 자기장을 만드는데
0: 예.
1: 이게 지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태양풍이 오는 것을 그 자기장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인류가 살아갈 수 있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일을 만들어줍니다.
0: 예.
1: 그래서

0: 결과적으로 그런 자기장 움직임이 없게 된다면 인간이 죽게 되는데 그럼 지진도 없게 되는 거죠.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지진이 꼭 있어야 되는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우문현답을 해주긴 하셨는데 인간으로서 인류로서 바랄 수 있는 거는 지진이 일어나긴 해야 돼. 안전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만 좀 유지되면 좋겠다. 예.
0: 그렇습니다.
1: 이런 바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군요. 요즘 반드시 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이른바 지진 발생 위험 지역들 이런 것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한반도에서는 여러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동해안 연안에서도 굉장히 밀집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해역을 따라서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서해 남해 일대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제주도 일원에서는 이 동쪽 끝과 서쪽 끝에 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속리산 일원이라고 할수 있는 내륙 일원에서 발생을 하고요. 또 역사적으로는 조선왕조실록 같은 데서 수도권 일원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고
1: 예.
0: 또 평양 인근에서 1952년도에 또큰 지진이 발생한 적이
1: 네네.
0: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자면은 우리나라 어느 곳도 안전하다고 할수 있는 지역이 따로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진이 어디에서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 예.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언제, 어디서, 또 어떤 식으로 지진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김문순 팀장님께 다시 한번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평소에 생활하실 때각 가정에서는
2: 네.
1: 지진으로 인한 재난 대비 어떤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까요?
2: 아까 골든타임 때 해야 할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숙지해놓고요. 그리고 평소 때 우리 집은 낙하물이 될수 있는 물건이 없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겠고요. 실제로 우리가 가정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면 가스나 전기나 그런 것들을 다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1: 예.
2: 우리가 비상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손전등, 여유분의 배터리 같은 것, 그리고 우리가 항상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휴대폰을 항상 충전을 해야 하잖아요.
1: 예.
2: 근데 전기가 안 들어온다는 것을 가상해서
1: 네.
2: 배터리도 같이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2: 그리고 길지는 않기 때문에 뭐물 같은 거 여유 있게 준비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1: 예. 오늘 재난 예방 캠페인 지진편 두 분의 전문가 분들 모시고 지진 관련된 궁금증들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께 지진과 관련해서 각자 부탁하고 싶으신 말씀, 예, 평소에 이런 것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무리 말씀, 예, 한분한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무순 팀장님.
2: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전 대비와 올바른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계속 훈련을 한다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1: 예.
2: 때 그동안의 훈련을 열심히 하였던 초등학교가 안전하게 대피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볼수 있었습니다.
1: 예.
2: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1: 네네. 홍태경 교수님은
0: 네.
1: 어떤 말씀?
0: 김 팀장님이 이제 국민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정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적절한 곳에 적절한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면 어느 곳에 지진을 발생할 만한 단층이 있는지 그 단층에서는 어느 정도 큰 지진이 발생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러려면은 지금 현재 지하에 숨은 상태로 있는 수많은 단층을 빨리 찾아내는 일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연구들을 지난 10여 년간 이제 해오고 있는데요. 아직 채 마무리 못한 구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들이 빨리 마무리되면 전국적으로 보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진에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나라가 참 안전하다고 그간 생각해 왔었는데 한반도 지진 특성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걸 분명히 인식하고 평소에 지진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행동 요령들 각자의 자리에서 미리미리 숙지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문순 마포소방서 예방과 예방팀장 또 홍태경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두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0: 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향수기생을 내보내야 불러오난디 행수기생이 떠들며 나가겠다. 행수기생이 나간다. 행수기생이 나오고 난디 손뼉을 땅땅 두드리며 정결부인 아기씨 소절부인 마누라야 너만 원 정절이 어디가 없으며 너만 원 소절은 나 누이다 조그만 원 널로 하여 육방의 손도 저도 모이기 다주걸 안다 들어가잖아 우느라 춘향이 기가 막혀 아이고 여보 행수 형님 전례 달광 우삼혐이 있나 사람을 부르면

두루가자면 두루가거리 내가 두루가면 형중론가 춘향이가 나오면서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어떤 사람 팔자조와 대광보고 숙록태후 삼태계육경 안에도요 만중도걸 뚫으시고 또 걷던 사람은 팔자조

준다. 춘향 대령하였소. 사또가 영창문을 열고 지그시 내다보더니 오, 크고 옹굴지게 생겼다. 동원 협방으로 올라오래라. 춘향이 올라가 아미를 숙이고 서 있으니 사또 욕심이 대발하여 걔 안 거라.

듣던 말과 과연 같구나. 치모 나간이란 말을 과히 존가 하였더니 패월 수화하는 태도 보든 중 처음이요 짝이 없는 일세기로구나. 내 소문이 하장허여 경향이 낭자키로 내 미량석은 마다하고 간신히 서들러 남은 부사를 허였더니 오히려 늦은 바라 선착편은 되었으나 녹엽성음 참한지가 하지간이 되었으니 불행 중 다행일다. 그래, 구간자재가 네 머리를 얹혔다니? 그 양반 가신 후 독수공방 했을 리가 있나? 응당 애부가 있을 테니 관속이냐 건달이냐 어려이 생각 말고 바른대로 말하여라. 응? 춘향이 공순이 여짜오되 소녀 비록 창녀의 자식이오나 귀안에 창명 안고 여염 생장하옵더니 쿠관댁 도련님이 연수한 풍정으로 소녀집을 찾아와겨 서상가약 한청하니 노모가 허락하고 백년가약 받들기로 단단 맹세하였사온데 관속건달 애부 말씀 소녀에게는 당치 않소. 그거 얼굴 보고 말 들으니 안팎이 일세기로구나. 오간 종고 다신 눈은 구양공어 글짝이라 인물 좋은 여인들이 절행이 없다건만 저 얼굴 꽃 같은데 마음마저 일세기로다. 내 마음 기특하나 이도령 어리나해 귀가 떼게 장가들고 대과급지하게 되면 천리타향 잠시 장난이지. 내 생각할 리가 있느냐. 너 또한 고서를 읽었다니 사기로 이르리라. 옛날의 예양이는 최초부 수절이라 너도 나를 위하여 수절하거든 예양과 일반이 아니겠느냐? 오늘부터 몸단장 곱게 하고 수청들게 하여라. 여보사

그 지키다가 이 몸이 죽사오면 황등묘를 찾아가서 이병호

소년 하나는 무슨 죽에는 당치 않소. 이렇듯 말을 허니 기특 다 칭찬하고 고만 내어 보냈으면 관촌무사 좋을 것을 사또 속으로 괘씸하여 을러뵈면 될 줄 알고 절자로 한번 을르는디. 호 이런 시절 보소. 기생의 자식이 수절이라니 뉘안이 요절할꼬? 대부인께서 들으면 아주 기절을 하겠구나. 네 만년이 차칭 정절이라 분부 거절키는 간부사정 간절하야 별칭절을 다하니 네 죄가 절절 가통이라. 형장 아래 기절을 하면 내 청춘이 속절없지? 기생에게 충효가 무엇이며 정절이다 무엇이냐? 춘향도 그 말에는 분이 받쳐 불고 사생 대답한다. 여보 사또님이 듣

0: 질봉 한문 들었으니 기생에게 중에 없소 연려가 없소. 대부인 수지 어리나 소녀 춘향 수지 어리나 수절은 일반인데 수절에도 상아가 있어. 사또도 군이 불행하여 도저히 강성하면 척하음 무릎 꿇어 두임군을 섬기려 마음거림하고 장유자식이라고 그리마오.
1: 사또님이 이 말을 들어놓으니 오장이 펄컥 뒤집혀 놓은 것이 미처 통인을 못 부르고 사령아 인전 잡아내리라. 골방어 술정 통인 우르르르 나오더니 급자 춘향 잡아내리라 합신다. 헤이 사령 춘향 잡아내리라 합신다. 사령 우르르르 달려들어 춘향의 머리채를 휘청청 아머지고 질러오면 냇더라리 동댕이치 냇더리며 춘향 잡아내렸어. 형님 부르라. 숙이라 형님오. 춘향 다짐 사연 분부모하라. 형님가 바라보니 춘향을 통틀에다 동그랗게 올려 매놓았구나. 살뜩 놓이시니 장가의 소부로 동가식 서가 수건 96푼이요 장남부 이낭천은 본부 정성이연을 거미을 물경지설로 능멸관장지엄령하야 가해주상인즉 각별허명이시라는 다짐이시니라. 형리가 춘향에게 붓을 들려주니 춘향이 붓을 들고 사지를 펄렁 떠르더니 한일자 마음심자 일심으로 들으러 긋고 붓대로 흘러주노니 형님 옷대 받아 신옥을 그린 후에 집재앙사령 거동을 보아라. 형제앙 하나랑을 아느다 동틀 밑에다 샤르르르르르르 펼쳐놓고 형장을 앉아서 흐른다. 이놈 곤란 이리 놓고 저놈 곤란 저리 놓더니만은 그 중어 등심 좋고 손재비 좋은 놈 곤란 쥐더니만은 고두하려 각별히 매우쳐라. 사또 보시노 대는 엄녀의 지금 하고 춘향극을 보면서 송발로 말을 한다. 여봐라 춘향아 말 듣거라. 어쩔 수가 바이 없다. 한두 난반 견디어라. 셋째 낮부터 눈 아시를 두마 꿈쩍꿈쩍 마라. 배부러질라 배우지라 해. 딱 집권 벼르르르르르르르르 불어

대가도 거르지오. 춘향이는 충신이 맞지? 온몸에 소름이 쫙! 깨쳐서 아픈 메루룩지로 참느라고 고개만 빙빙 투르면서

웬일 없이 이 형추가 웬일이오? 일개 형제한 치옵시니 일자로 아르리다. 일편단심 모근마근 일세일가오 편하리까. 가망없고 무관해요. 둘째 나설 붙여놓니 일자로 아루리다. 이부불경인의 신사 이도중반 생각니 이제 박살을 내치셔도 가망없고 안되죠. 셋째 나설다 때려놓니 삼치 형문 치옵신다. 삼생가약 퓨나리까 넷째 나설 붙여놓니

문제야. 썩어. 피가 든들 고리 온드로 생긴 인생. 우상을 생각하며.

없소. 여섯째를 붙여놓으니 육국달랜 소진장도 소녀를 못 달래지오. 일곱째를 따 붙여놓으니 질척급 들어온 칼도 어서 목을 피워주오. 흉장으로 칠 거리에서 칠 때마다 동가리오. 여덟째 날 붙여놓으니 팔도 감사

아홉째 나설 따 지은잎 구복간장 흐르나 구년치수 거트구리라 열채 낯설 붙여놓니 십생무상 하울망지공 십보지르들 변하리까 가망없고 무관해요

우리 야 고놈 속으가 들거구나 숨을 쉬고 짐작을까 30도 맹장군이 태국 같은 두 다리여 검은 피만 주르르르르르르르르르 어째 어떤 형제도 눈물 흘리고 이방 후영도 눈물 흘리고 중계구의 정령 급창도 발톱톱 서류를 잘적

너 볼 수가 없네. 이제라도 나가서 문전걸 쓰고 털지라도

0: 지리 도인도냐 나 돌아간다 내가 돌아간다 떨을 거그리고 나는 간다
1: 그때야 남은 읍중 여러 기생들이 춘향이가 중장하였단 말을 듣고 서로 끼리끼리 부르면서 드러난 뒤
0: 여러 기생이 들어온다 여러 기생이 들어온다 서로 부르며 드러난 뒤 이에 농사나 오야 이에 개구라 못하려느냐 죽었단다 누가 죽어야 준향이가 매를 받고 그 죽게 돼

꺼리로를 당도이여 갓길 강렬 찾으어 부르난디 아이고 동생 아이고 조카 보선제 같이 죽은거지 흥부대근지나 또 어떤 기생이 들었을 병 주세를 쫓아 부른다고 아이고 서울

주공 또 어떤 기생에 들어서며 주먹을 주면서 두진다. 얼씨구나 절씨구야 얼씨구 절씨구 지화제 아준디 얼씨구나 절씨구야 여러 기생들이 책망 온다. 아이고 윤윤 미쳤구나. 첫날 효미가 있더라도 사람이 죽게 된디 네가 춤이 웬 춤이냐. 몰던데 몰랐네. 자네들이래 속 몰랐어. 진주기생 돈개씨 표양기생 개월량 우리 남은 교방청구 현판까비 생겼네. 알쓰우절쓰우 기화대 아준대 헐쓰구나 흐준대 얼씨구나 얼씨구야 준양 모친이 들어온다 이 손

나를 비비세워 뭐 저렇구나. 이거 이게 웬일이냐. 이방상준 골장상준 내 딸이 무삼이요. 작년 칠심 돌군년이 지뢰의 원족 하나 없이 다만 동료 춘향 하나 열쇠형 한막대로 행셀 공부를 일삼더니 이재경의 웬일이오. 지난군 수지월 한계에 크게 무섬주가 되어 목숨을 죽이시오. 나도 맞아 죽여주오. 가삼을 쾅쾅 버려도 찍고 여왕여죄 실성발광 지둥굴레 둥굴보 제비젤 털커 여봐라 향단아 남문밖에 빨리 나가 삭사람불 사오느라 서울

사람이요. 서울로 변제하여 서방님이 복들면 무용시양 내 설치 못하시고 속으로 편익을 할 것이니 부대 편익 마옵소서. 차를 뜨

어때요, 누나? 팔자. 북으로 가사이다. 향단이는 춘향급 고춘향 모친 뒤를 따라 어그러면 나려갈지 공문 앞을 낭두하니 사정이 커통 바라 춘향을 오기다 놓고 옥수를 철컥 재원 논의

아니야. 대종조론 장커니와 절습당전 눌구러미런 느기다흐지론 어두라는 말이냐. 아구걸 여구걸띠 여구걸 아구가니 내 울음을 누가 울어. 아이고 이런 어쩌는 헐구나. 통탄양성그로구로구나. 그때여 준양모치는 동네 여러 부인들께 붙들려 집으로 돌아갈지 준양은 옥방에 홀로 왔요. 저희 모친 울음소리 차차차차 멀어지니 옥방의 터진 듯이 홀로 왔요. 옥방 형상을 살펴보

堂堂无的我亲。

가지 가지 꽃이 피고 참제

너라는 말이냐 꼬리그런 부기들이야 유상 세진 늘어진들 고시 춘광 그런 소리를 아름답고 슬프도다

울구나 이 피리고 사그리치니 고추고 탐풍시절인가 찬바람 홀로 피난적고 가는 등산고절 그 아닌가 먹은 마음이 가득 흐어야 푹푹 온게 가느려라 백설은 펄펄 휘날릴지 설중어 푸른 소란 차가운 구절에 늘 지키어 있고

상추는 지금 이게 부르고 어렵고 좀 보고.

파밀면 도여원 성어관 서로 풀다 흐서 화다 풀헌니

나 이렇듯 춘향은 옥중에서 고생을 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낼 적에 이몽룡 씨 서울 올라가 놀지 않고 공부하야 과거를 보나는디. 서책을 품에 품고 장중 들어가 그 탑을 바라보니 홍일산 홍양산 풍미선이 완연하고 평조 반소 봉명기 도청관 읍일용금관 승사각신인 들어서 선상의 훈련 대장 후상의용 대장 유진호 근무대장 총용사별군직 좌우포장 도감중군 일대장의 대장금군 700명 들어서 걱조창생만 민선미 일시의 사례 헐제 허전풍류 낙공처 앵무새 춤추난 도대제 하그택 출하야 거지를 내리시니 도성제가 보셔내야 도장구의 버듯 군당 준세 고금동이라 둥두려 세월은 시제를 펼쳐놓고 대제 생각하여 용연석의 담학을 가라 호황무무심필 일필휴지화야 일천우다가 선장원이 상시관이 그를 모시고 제아자비조미오 규관유라 상지상의 등을 따라 휘장 장원하연 어전의 속백하니 허주삼전 추시는 술철은 망극중얼시고 또 보기 칭찬하고 만인이 풀어니 세상의 좋은 것이 과거와 끝도 있나 어리워 사와요 분배난 금포로다 금해와 동을 앞세우고 장한 대도상 푸르나그제기 신원이요 딸은 아니실래라 부모님 저를 영화 배우고 배실이 차차 올당할 때 승문으로 문관오고

칭찬 덩덩 명사로 불만이 자제하거든요. 하루 난 의사 부르고 난 복직하여 두룩하니 가만히 봉사 주시고 난 예수 허구 물을 떠나와 열고 보니 허였으되 보남이 작추실롱되야 빈정이 황급타 기로 너를 대출하야 보내니 수령 지불집 백성의 질고사를 세세히 탐지하여오라. 수임 마패 들었거난 집도 기차 부가세고 수혜를 속이고 서리역졸 졸에 마패 흐리신 지가신 후 거진 먼저 발송시켜 또 일랑 번져 떠나 전라도 유산읍에가 기다려라. 남대문 박성 내다라 칠패팔패정 패배다리 동작허주강 화천들 중화허고 수건들어 숙수오고 전한 삼거리제 내정 도리태 징겨영발 온투고기를 더문로 발봉경이를 당도하니 통소소리 들리고 날 통소소리 잠깐도 없고 화론모란 광경 공주금강 월강 장기때 높은 행일 효기 보내비 지내노 영천들 중하고 노성 압술 막 지내저 복귀사가리 지내노 은제는 얼른 지나 황어정이를 당놓으니 전라도 조입이라 양자 영박하려고 타고 여산읍을 들어 가니 서리역줄 문안 그날 각주로 본 말을 제중방역줄 의비등 문안 일제 발행하여 익산고산 진산금산 우주중담진 안장 순봉물에 동봉 나간 나나지 연문화대 부모부려 허는 놈 형제윤기 모른나 놈 각골관자 꼭제공사 강변풍은 늑진주 세시윤문화야 그 모를 14일 남은 북문안으로 대룡하라. 예. 중방역줄의등 문할일지 발행하여 중언어밀 임피오고 진제만교고봉등 순창다면 광나주로 세세준문하여 그날 것이로 대룡하라. 그때요 오사또난 폐파관을 차린

졸라매공 절대 없는 흔바리 버려줄 종축배의 온도가 그르다라 쓰공 자락 없는 흔매도봉 열도도 많이 흔들어 중당으로 잡아매고 질목 집신 간발하고 주령을 그르면서 독담 부르리네야 숙곡에

수여 그 숙소하고 성안성에 연문우구 임실을 지겨 그려당

도구들! 아, 오늘 좋은 날 받아서 조기 잡으러 가는데 그냥 갈 수가 있겠는가? 한번 놀다 가세! 에이!

0: 어이야술비야
1: 어이야술비야
0: 어이야술비야
1: 어이야술비야
0: 어이야술비야
1: 어이야술비야
0: 어이야술비야 술비야 술비야 앵피리도 헐려 나 주소

0: 아야 자솔비야 아야 자솔비야 솔비야 솔비야 아 쌍물 간다
1: 아야 솔비야
0: 니들 아뱅겨라
1: 아야 솔비야
0: 솔비 솔비
1: 솔비
0: 솔비야 솔비야
1: 솔비야
0: 솔비야
1: 아야 솔비야
0: 아 이제 금을 다 실었으니 이제 칠산 바다로 소기잡이 가게 자 노를 쳤세 어기야
1: 어기야
0: 어기야 아치야
1: 어기야
0: 가자

따르놓게 배가 잘 간다. 아, 이렇게 해서 칠산 바다에 도착하여 그물을 놓고 고사를 지내고 조기 그물을 올렸더니 거기가 조기가 칠산 바다에서 아주 있는 조기는 싹 다 들어서 들물어도 천냥 썰물어도 천냥 아람팡 너물에 사오 천냥 실어서 하 우리 배가여 도장원하였구나. 도장원하여! 이제 그리운 고향으로 돈 많이 벌었으니 이제 고향에 돌아가는데 어째 그냥 가겠냐? 자, 재밌게 놀다들 가세. 그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MHz, 부산 1원 FM 98.5MHz, 대구 1원 FM 107.5MHz, 대전 세종 1원 FM 90.5MHz, 광주 1원 FM 99.3MHz, 전주 1원 FM 95.3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MHz, 청주 1원 FM 107.5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MHz, 제주 1원 FM 91.3MHz, 서귀포 1원 FM 106.9MHz, 목포 진도 1원 FM 94.7MHz, 남원 1원 FM 95.9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MHz, 제천 단양 1원 FM 90.1MHz, 충북 영동 1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무려 20회가 넘는 시간을 마음 한쪽에 자전거를 품고 산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어린 시절 잠시 자전거를 배운 적이 있지만 혼자 도로로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아 그 뒤로 자전거를 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넘어지면 다칠까봐 겁은 점점 많아졌어도 자전거를 타고 싶은 마음은 이상하게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인을 위한 자전거 교육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곧바로 신청했습니다. 다시 배운 자전거는 예전에 알던 것과 달랐습니다.

달리는 것보다 먼저 배운 건 제대로 출발하고 안전하게 멈추는 일이었습니다. 또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중심을 잘 잡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렇게 20회 만에 다시 자전거에 오른 그 여성은 앞으로 제주도를 자전거 한 바퀴 도는 것을 버킷리스트에 올렸다고 합니다. 이제 바람도 한결 시원해졌는데요. 자전거를 타기에도 또 미뤄뒀던 무언가를 다시 꺼내 도전해보기에도 참 좋은 계절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페달을 밟아보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입니다. 가야금의 선영숙, 장구의 윤호세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였습니다. 가야금의 선영숙, 장구의 윤호세였습니다. 오늘은 9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앞서 소개한 자전거 교육장에는 뒤늦게 자전거를 배우러 온 성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자전거를 배우려는 이유가 참 소박하고 구체적이었는데요. 누군가는 제주도를 한 바퀴 돌고 싶어서, 누군가는 아이와 나란히 달려보고 싶어서, 또 누군가는 동네 호수공원까지 제 힘으로 가보고 싶어서 다시 자전거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어른이 되어 뭔가를 새로 시작할 때는 거창한 목표보다 딱 저만큼만 해도 좋겠다라는 소소한 목표가 출발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비록 젊을 때처럼 겁 없이 덤비지는 못해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천천히 익혀도 된다는 것, 또 모르면 배우면 된다는 것, 그리고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그 즐거움까지 늦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침 밖으로 나서면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계절이 왔는데요. 배워보고 싶었던 것, 가보고 싶었던 곳, 언젠가는 한번 하면서 미뤄뒀던 일들까지 이번 가을에는 슬쩍 꺼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 안내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가락을 깊이 있게 만나는 도들뼈 우리 음악과 건강 더하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전합니다. 풍경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기록을 통해 옛 사람들의 삶과 일상을 들여다보는 조선 견문록 함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성 국극 바보 운달과 평강공주 중 바보 운달과 평강공주의 만남 대목 듣겠습니다. 소리의 김성애

0: 김금미입니다.
1: 여기가 온달님 집인가? 근데 이게 무슨 냄새지? 어라, 이게 호래비 냄새인가 보구나.

보니까 물 밑에 해방아

0: 그나저나 온달님 오시기 전에 밥이라도 지어놔야 할 텐데 밥을 지을 줄 알아야지. 그래, 부엌에 들어가서 지지고 볶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1: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아니, 어머니가 어딜 가셨나? 언제든지 내가 부르는 소리만 들으면 달려 나오셨는데.
2: 그러나 저러나 나 오늘 채소 참말로 좋다.
1: 아, 나무 한 짐 해가지고 오다 다 팔아넘기고 왔으니 참말로 채소가 좋은 거지. 어머니!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냄새지? 고기 굽는 냄새가 나네. 아이고, 아니 웬 이쁜 아가씨가 부엌에 들어가 있지? 내가 혹시 잘못 본 게 아닌가? 저것이 도대체 사람이요?

0: 온달님, 어서 일어나세요. 이 몸은 오늘부터 이 나라의 공주가 아닌 온달님의 아내이옵니다. 어서 일어나서 저를 아내라고 불러보세요.
1: 뭐라고 불러요?
0: 그냥 편한 대로 불러보세요.
1: 그럼 공주 부인.
0: 아이참, 아내 보고 공주 부인이란 분이 어디 있어요?
1: 그럼 내 마누라.
0: 아이, 그건 좀 이상하네요.
1: 그럼 뭐라고 부르지?
0: 저 그냥 여보 해보세요.
1: 아이고, 어떻게 공주님께.
0: 그냥요, 그냥 여보, 그냥 여보 해보세요.
2: 이렇게 불러볼까, 저렇게 불러볼까. 공주님 내 마누라, 내 부인 그냥 여보.
0: 그냥 여보 좀 좋아요, 그냥 여보 불러봐요.
2: 그냥 여보, 그냥 여보, 여보 여보 그냥 여보.
0: 아니 그냥 여보.
2: 그러기에 그냥 여보.
0: 아니 그냥 여보.
2: 그러기에 그냥 여보.
0: 몰라요, 정 이러시면 대궐로 그냥 돌아가 버릴 거예요.
1: 여보 내 다시는 안 그럴게. 여보.
0: 예, 바로 그거예요. 온달님은 지금부터 글공부와 무예를 열심히 익히셔서 이 나라의 큰 기둥이 되어주셔야 해요. 아셨죠?
1: 글공부는 좀... 하지만 글을 배우려면 선생님이 있어야죠.
0: 제가 있잖아요.
1: 공주님이요?
2: 공주님이 선생 되고
0: 바보 온달이 제자가 되면.
2: 아이고 정말 우습겠네. 정말 이제 재밌겠네.

여성국극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중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의 만남 대목이었습니다. 소리의 김성애, 김금미였습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개국 초창기부터 우리 음악의 역사를 기록하고 다양한 감상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새음원 시리즈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보물 같은 곡들을 하나하나 꺼내 듣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음반은 지난 2001년 국악방송 개국을 기념해 제작했던 서억장의 음반 가운데 두 번째 음반, 한낮 꿈밭에서입니다. 이 앨범에는 따뜻하고 편안하게 차 한 잔 나누듯 잠시 옛 추억에 젖어볼 수 있는 곡들이 실려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들려드릴 곡은 남도 민요 뱃노래입니다. 뱃노래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일꾼들이 노동의

고단함을 잊고 힘을 모으기 위해 노를 저으며 함께 부르던 소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힘찬 장단과 시원한 가락이 참 인상적인데요. 여기에 남도 민요 특유의 구성진 느낌을 더해서 들을수록 어깨가 절로 들썩이게 합니다. 오늘 들으실 뱃노래는 그야말로 우리 국악계의 스타들이 모여 소리를 꽉 채워주고 있습니다. 국가 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인 신영희 명창을 필두로 전국 목포 명창대회 대통령상에 빛나는 김미숙 명창, 그리고 신영희 선생의 제자이자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에서 소리를 잇고 있는 이주은 명창을 비롯해 김학영, 성명희, 한현석 소리꾼이 함께합니다. 여기에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반주진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악계의 드림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청만 명인의 장구, 원장현 명인의 대금, 한세현 명인의 피리, 박종선 명인의 아쟁까지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거센 물살을 헤치고 힘차게 나아가는 배처럼 시원한 기운을 불어넣어줄 소리입니다. 신영희 외 5인의 노래, 김청만, 원장현, 한세현, 박종선의 반주로 듣겠습니다. 남도민요 뱃노래입니다.

0: 명창들의 묵직한 공력과 명인들의 반주가 빈틈없이 어우러진 남도민요 뱃노래 함께 들으셨습니다. 국악방송 개국 초창기 우리의 소리를 기록하기 위해 명인 명창들이 한데 뜻을 모았던 귀한 곡이었습니다. 도들뼈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해남 우수영 들노래 첫째 마당 길고내기, 둘째 마당 김매기 소리입니다. 소리의 박흥심, 이인자 최순화입니다.
1: 아하하하하하하야 에헤헤헤헤헤헤헤야 아허허허 헐사기와 가자.

해남 우수영 들놀의 첫째 마당 길고내기, 둘째 마당 김매기 소리였습니다. 소리의 박흥심, 이인자, 최순화였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 어김없이 눈이 간질간질하고 붉게 충혈되는 분들이 많으시죠. 피곤해서 그런가 보네. 아니면 나이 들어서 눈이 침침한 건가 보네 하고 손으로 쓱 비비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알레르기 결막염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가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잡초, 꽃가루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 포자가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데요. 이때 우리 눈의 흰자위와 눈꺼풀 안쪽이 여기에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평소 비염이 있거나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요, 눈물이 줄줄 흐르고 눈꺼풀이 붓는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렵다고 눈을 비비는 습관입니다. 가렵다고 손으로 벅벅 문지르면요, 예민해진 각막에 상처가 나거나 세균이 들어가서 덧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이 가려울 때 어떻게 달래줘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시원한 냉찜질입니다. 깨끗한 수건을 차갑게 적셔서 눈 위에 가만히 얹어두시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가려움과 부기가 금세 가라앉습니다. 두 번째는 인공 눈물 넣기입니다. 방부제가 없는 인공 눈물을 눈에 한두 방울 툭 떨어뜨려 주시면 눈 속에 남아있던 꽃가루나 먼지를 자연스럽게 씻어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외출하실 때는 보호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해서 바람과 꽃가루를 직접 막아주시고 집에 돌아오면 곧바로 흐르는 물에 손부터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만약 그럼에도 가려움이 며칠씩 이어지고 눈부심이나 이물감이 생긴다면 참지 마시고 안과에 들러서 적절한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경기 입창 앞산 타령 들려드리죠. 소리의 박상옥입니다.

경기 입창 앞산 타령이었습니다. 소리의 박상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부 마무리 곡입니다. 남해안 별신굿 수부시나위 준비했습니다. 무가와 연주의 정영만 외 여러분입니다.

남해안별 신곡 수부신화위 1부 마무리 곡이었습니다. 무가와 연주의 정형만회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화요일 코너 조선견문록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 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 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 사항을 지켜주세요. 또 이동 중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갑니다. 벌초나 성묘 또는 나들이를 갈 때는 긴 옷과 장갑을 착용해 벌레 물림과 벌쏘임을 예방하고,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솔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은 얼림굿입니다. 연주에 현악 앙상블 초콜릿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풍경 소리입니다. 오늘은 선선한 가을 바람을 따라 전북 익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가 차곡차곡 쌓일 때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죠. 익산시에서 이런 현대인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쉼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국내 유일의 이색 교도소 세트장에서 펼쳐지는 1박 2일 체류형 힐링 캠프 2026 익산 스트레스 엑시트 캠프입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0월 3일부터 18일까지 주말을 중심으로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첫날에는 답답한 마음을 날려줄 미션 탈출과 레포츠 프로그램, 그리고 밤을 수놓는 공연과 캠핑이 이어지고, 이튿날에는 상쾌한 요가와 함께 익산의 별미를 맛보는 시간으로 알차게 마무리됩니다. 10세 이상을 포함한 3인 이상 가족이나 동호회, 단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인당 15,000원이라는 부담 없는 참가비로 텐트와 식사, 체험 프로그램을 모두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2026 익산 스트레스 엑시트 캠프 신청 문의는 익산 문화관광재단으로 주시면 되고요. 교도소라는 낯설고 이색적인 공간에서 무거운 걱정은 시원하게 털어내고 가벼운 웃음을 채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소한 일탈 들려드리죠. 연주의 수풀림입니다.

슈플림의 연주로 들으신 소소한 일탈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벽 앞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줄기를 뻗어 결국 그 벽을 넘어가는 담쟁이, 도종환 시인의 시에 담긴 모습인데요. 이번에 들으실 김현민 작곡의 담쟁이는 2005년 신춘음악회 위촉곡입니다. 시 속 담쟁이의 끈기와 생명력을 떠올려 보시면서 들어보시죠. 전라북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담쟁이입니다.

들으신 곡은 담쟁이였습니다. 연주에 전라북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한계를 넘다 히말라야인데요. 해금 연주의 조주희입니다.

새로운 조선을 만나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살아있는 조선시대. 조선시대 역사 속 생활상을 만나는 조선 겸록. 화요일의 이야기꾼 김성필입니다. 오늘 조선 겸문록에서는 우리가 흔히 장돌뱅이나 장사꾼 정도로 알고 있었던, 하지만 알고 보면 조선 팔도를 뒤흔들었던 막강한 집단, 바로 보부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보부상 하면 흔히들 보찜 하나 달랑 둘러매고 이 장터 저 장터 떠돌던 외로운 행상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들은 오늘날로 치면 전국적인 유통망을 꽉 잡고 있던 거대한 경제 조직이자 군대보다 더 엄격한 규율로 뭉친 조직이었습니다. 보부상은 크게 둘로 나뉘었는데요. 비단이나 모시, 종이, 인삼처럼 값비싸고 가벼운 물건을 보자기에 싸서 메고 다닌 보상, 그리고 소금이나 무쇠, 솥, 질그릇처럼 무겁고 억센 생활 필수품을 지게에 얹고 짊어지고 다니는 부상이 있었습니다. 둘을 합친 말이 바로 보부상입니다. 이 둘은 서로의 영역을 절대 침범하지 않을 정도로 상도위가 아주 뚜렷했습니다. 산속에 맹수와 도적이 우글우글거리던 시절, 홀몸으로 험한 산길을 넘다 보면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를 일이죠.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전국 읍내마다 임방이라는 자치기구를 뒀습니다. 또 도방이라는 공동숙소도 운영했습니다. 그 안에서 지켜야 할 법도는 나라의 법보다도 더 엄격했다고 합니다. 보부상이 꼭 지켜야 할 상규 중에는 환난상구와 병구사장이라는 규약이 있는데요. 이것은 길을 가다 병든 동료를 보면 일면식이 없더라도 지극정성으로 구안하고, 혹여 객사한 동료를 발견하거든 반드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어야 한다라는 규칙입니다. 그리고 만약 동료의 물건을 훔치거나 상도를 어기고 신의를 저버리면 자체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토록 단단하고 의리 넘쳤던 보부상단의 자부심, 음악 한 곡 듣고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으실 곡은 장사치 노래입니다. 노래의 최윤영, 해금의 한갑수입니다.

장사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의 최윤영, 해금의 한갑수였습니다. 화요일의 역사보따리 조선견문록, 오늘은 조선 팔도를 누볐던 보부상 이야기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비바람치는 주막평상에 걸터앉아 남모르게 땀을 훔치던 그 시절 보부상, 만약 그에게도 요즘처럼 혼자만의 생각을 적는 SNS가 있었다면 과연 어떤 독백을 남겼을까요? 오늘도 무거운 보찜끈이 어깨를 파고든다. 동쪽 장터에서 서쪽 장터로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 피가 배어나도 내 등 뒤에 실린 것은 단순한 옹기나 모시가 아니다. 저 산 넘어 나를 믿고 기다리는 이웃들의 하루요. 객지에서 쓰러져도 나를 거두어 묻어줄 우리 인방 동무들의 신이다. 장돌뱅이라 손가락질을 하든 괄시를 하든 상관없다.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걸어온 삼백리길. 나는 조선의 길 위에서 가장 당당한 장사꾼이다. 보부상들의 이러한 기계와 충직함 그리고 조직력은요, 역사의 고비마다 빛을 발했습니다. 임진왜란 때는요, 행주산성으로 목숨 걸고 식량을 날랐고요. 또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의 포위망을 뚫고 남한산성 안으로 양곡을 조달했던 이들이 바로 이 보부상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장마당의 장꾼이었지만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보급을 책임지는 든든한 역할을 했던 셈입니다. 떠돌이 상인이라 천대받았을지언정 그들의 가슴속엔 나라를 지킨다는 긍지와 동료와의 약조를 목숨처럼 여기는 상도가 시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겁니다. 문득 오늘날 우리의 시장과 골목 또 빌딩 숲의 상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또 손가락 클릭 한 번이면 지구 반대편 물건도 며칠 만에 오가는 편리한 세상이잖아요. 하지만 이 풍요 속에서 우리는 과연 그 시절 보부상들이 목숨처럼 지켰던 신뢰와 상생의 도리를 얼마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자문해보게 됩니다. 자, 조선 견문록 다음 주 화요일에도 이야기 보따리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장터 노래입니다. 노래의 고성옥 외 여러분입니다.

고성옥 외 여러분의 노래였습니다. 장터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무리 곡입니다. 얼크렁 설크렁 준비했습니다. 연주의 강경화 외 여러분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 현대 세상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화합의 장을 기원하는 뜻을 담은 곡이었습니다. 얼크러지고 설크러져 신명나는 춤판을 벌리는 장면을 허튼 타령가락을 중심으로 장단 변화를 주어가며 엮은 곡 얼크렁 설크렁 강경아우의 여러분의 연주로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문을 열면서 뭔가를 시작하기에 딱 좋은 계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탁구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도 운동이도 뭐든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은 가고 이제 풍성한 가을이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어의 드리는 쌀 이한철입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선전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 여자 소프트테니스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딴 김한설 선수는 아침마다 별자리와 띠별 운세를 확인하는 루틴이 있다고 합니다. 리듬체조 서은채 선수는 시합 전에는 미역국을 절대 먹지 않고요, 유도 김민종 선수는 도복 안쪽에 한자로 왕자를 적고 경기에 나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수들마다 경기 전에 꼭 챙기는 자기만의 행동이 있는데요. 누군가는 징크스라고 하고 누군가는 루틴이라고 부르겠지요. 중요한 건 그것이 긴장을 덜어주고 마음을 다잡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오랫동안 준비해온 시간과 간절함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2016년 9월 29일 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9월 29일 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체지의 거꾸로 프로젝트의 연주로 I Wish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다들 경기 흥미롭게 보고 계신가요? 이 메달 소식이 자주 들려서 일단 반가운데요. 우리나라가 금메달 21개,

은메달 26개, 동메달 44개 이렇게 땄습니다. 어떤 경기가 특히 재밌으셨는지, 저는 여자농구 결승전 재밌었던 것 같고요. 평소에 야구는 거의 안 보는 편인데 야구 결승전도 재미나게 봤습니다.

부담감 이거 정말 컸을 것 같다라고 공감하다 보면 아, 모두가 대단하다. 메달의 색깔이나 메달을 땄고 안 땄고를 떠나서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경기 앞둔 선수들 자신만의 루틴이 있다라는 얘기를 앞서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중요한 일 앞두고 하는 나만의 루틴 뭐든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얘기 이 아침 나눠볼까요? 중요한 약속이나 발표 앞두고 먹지 않는 음식이 있다거나 또 반대로 꼭 챙기는 음식이 있다거나 반드시 듣는 노래 꼭 입는 옷 나도 모르게 반복하는 행동 뭐든 사연으로 함께 나눠주십시오. 사연 없이 듣고 싶은 노래만 보내주셔도 대환영입니다. 자, 신청곡과 사연 보내실 곳 알려드리겠습니다. 장호해드린 햇살 문자 보내실 곳은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주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자, 소리꾼 김준수 씨가 신곡을 발표했네요. 나는 간다. 함께 들어보죠.

버리고 버린 자리에 나를 다시 심는다. 남들이 부르는 인생의 이름은 내겐 한 번도

바뀌고 약속은 자주 바람을 담지만 나는 나의 침묵을 지키며

김준수의 나는 간다에 이어서 국악 퓨전 그룹 그라나다의 노래와 연주로 쇼킹 듣고 왔습니다. 자, 청호해드린 햇살 오늘 아침에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는 나만의 루틴 이거 꼭 한다 어떤 거 있는지 사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3584님 중요한 날에는 꼭 새 양말 신습니다. 새 양말 신었을 때의 산뜻한 기분 좋죠? 라고 하셨는데요. 아, 이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새 양말은 솔직히 한 이틀 신어도 3일 신어도 막 냄새도 안 나고 그 새 양말의 그 형체를 딱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런 산뜻한 기분으로 무언가 중요한 일 하시면 술술 잘 풀릴 듯합니다. 2675님 저는 아들 시험 보는 날은 미역국 안 끓이고요. 청소기도 안 돌립니다. 괜히 아들 집중력까지 빨아들이는 것 같아서요. 그냥 저만의 주문 같은 거죠. 미역국 끓이면 미역처럼 이렇게 미끄러질까 봐, 청소기 돌리면 청소기가 집중력 빨아들일까 봐. 오, 근데 이거 일리가 있네요. 무엇보다 시끄러우면 또 공부 집중도 잘 안 되니까 청소기 안 돌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시험 보는 날 얘기 1056님도 보내주셨는데요. 옛날에 시험 보는 날 머리 감으면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부한 거 다 쓸려 나간다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중요한 날이면 새 옷을 안 입습니다. 익숙한 옷이 편하기도 하고요 라고 하셨는데요. 앞서서 새 양말 신는다고는 또 다른 결의 사연입니다. 익숙한 옷이 더 편하다. 괜히 새옷 입고 새 신발 신으면, 특히 새 신발은 내 발에 그 신발이 이렇게 형체를 좀 맞춰줘야 편한데 오히려 불편해서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다라는 의미일 것 같아요. 자, 이런 사연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는 나만의 루틴 어떤 거 있으신지 문자 샵0302 스마트폰 앱 덩덕궁 카카오톡으로 사연 주시면 됩니다. 자, 최백호의 노래 폭삭 소가수다 OST 수록곡인데요. 희망의 나라로 함께 들어보죠.

쉐베코의 희망의 나라로에 이어서 SES의 노래 달리기 듣고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았네요. 한 5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달리기가 워낙 또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그런 노래로 많이 들려지다 보니까 연상작용 있었나 봅니다. 자, 장호의 드린 햇살. 오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는 나만의 루틴 문자로 받고 있는데요. 파리사이님, 저는 중요한 일 할 때요 꼭 N포털 사이트에서 오늘의 띠별 운세를 봅니다. 좋은 운세 있으면 좋은 기운 받는 것 같거든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검색해 보니까 있네요. 오늘 운세 있고 또 띠별 운세 볼 수 있고 별자리 운세 볼 수 있고 포춘쿠키까지 있어서요. 이것저것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딱 나올 때 그때 아 이게 오늘 나의 운세구나 라고 마음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4386님 가족들 중요한 일 있는 날에는 잔소리를 최대한 줄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꾸

꾹 참아요. 저만의 배려 방식이랄까요? 대신 하고 싶은 말 다음날에 몰아서 하긴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니까요. 담아두시면 안 되죠. 4871님, 큰 계약 있는 날은 지갑에 10,000원짜리 여러 장 넣어갑니다. 이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요, 지갑이 좀 두툼해야 왠지 배짱이 생깁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5만원짜리 두 장보다 10,000원짜리 10장이 더 낫다, 그게 지갑을 더 두툼하게 만드니까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자, 계속해서 1호의 노래와 연주로 사랑꽃 듣습니다.

1호의 노래와 연주로 사랑 곳 듣고 왔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는 나만의 루틴 2746님 떡집 하는데요. 큰 주문 들어오는 날은 문 열기 전에 가게 입구랑 계산대 주변 등등등 평소보다 더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돈 들어오는 길이 지저분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니까요. 아 저도 뭐 떡집을 하진 않지만 떡 사러 갈 때나 뭐 사러 갈 때 가게 음식 뭐 먹으러 갈 때 깨끗한 집이 확실히 들어가서 뭐 자리에 앉을 때도 좋고 먹을 때도 좋고 다음에 또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자 계속해서 소리꽃 가객단의 노래 듣습니다. 지하철 청춘.

소리꽃 가객단의 노래였습니다. 지하철 청춘 듣고 왔어요. 자, 지금 이 시각 지하철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7시 37분 41초 지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요.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오늘은 문제 내기 전에 악기 소리부터 하나 들려드릴 거예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0: 맑고 쨍쨍한 소리가 됐다 멋지쥬. 오늘은 바로 이 악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1: 아하.
0: 무슨 악기인지 한철이 삼촌은 아시겠쥬?
1: 아유, 이 정도는 나도 알쥬. 양금 소리 같은데? 맞쥬?
0: 한철이 삼촌, 이제 진짜 좀 하시네요. 바로 문제 드려요. 양금은 다른 국악 현악기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데 바로 줄이에요. 과연 양금의 줄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보기 드려요. 1번 금속, 2번 명주실, 3번 낚싯줄, 4번 빨랫줄. 아, 진짜 PD님, 말도 안 되는 줄이 줄줄이 낑겨 있잖아요. 암튼 힌트 좀 드리면 양금은 구라철사금이라고도 불렀대요. 이제 아시겠쥬?
1: 네, 오늘은 청호가 맑고 청아한 소리가 매력적인 악기죠. 양금에 대한 퀴즈를 갖고 왔습니다. 이 양금은 줄을 튕겨 연주하는 가야금이나 거문고와는 달리 채로 줄을 두드려 소리를 내는데요. 특히 줄의 재료도 다릅니다. 과연 양금의 줄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청호가 결정적인 힌트를 줬죠. 양금의 또 다른 이름, 구라철사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금속, 2번 명주실, 3번 낚싯줄, 4번 빨랫줄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어송라이터 정우의 노래 듣습니다. 철의 삶.

싱어송라이터 정우의 컨트리풍의 노래 철의 삶 듣고 왔습니다. 자, 정우의 퀴즈 맞추고 계시는 순간이고요. 오늘의 퀴즈는 양금 악기에 대한 퀴즈입니다. 양금의 줄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가 문제였고요. 창호의 결정적인 힌트 양금을 구라철사금이라고도 부른다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보기 4개 드렸는데요. 1번 금속, 2번 명주실, 3번 낚싯줄, 4번 빨랫줄이었습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0702님 국악기 중 유일하게 쇠줄로 되어 있습니다. 정답 1번 금속 하셨고요. 4897님 1번 금속으로 정답 보내주시면서 처음 연주하려면 손도 많이 아팠을 것 같으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나마 이 쇠줄을 채로 두드리는 거니까요, 손이 직접 그 쇠줄에 닿지는 않아서 손이 아플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행이지 뭡니까. 1510님 정답 1번 소리가 참 맑고 좋습니다 라고 하셨고, 2009님도 금속으로 만든 것 같아요, 정답 1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6551님 정답 2번입니다. 2번이 뭐죠? 2번이 명주실인데요. 아하, 명주실로 만든 우리 국악기 현악기들도 많죠. 2919님 정답 3번 낚싯줄인데요. 지금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0: 떠들고 있어서 정확히 못 들었어요. 찍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찍은 정답이 맞아야 될 텐데 그죠? 네. 장어로부터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1번 금속이었어요. 근데
0: 딩동댕.
1: 한철이 삼촌, 양금을 옛날에는 구라철사금이라고 불렀다던데,
0: 아하.
1: 구라가 어디를 말하는지 아세요?
0: 아마 유럽 아닐까? 옛날에는 유럽을 구라파 이렇게 불렀다고 하던데. 그러면 구라철사금은 구라파에서 온 철사줄을 쓰는 악기 요렇게 되는 건데 맞을까?
1: 한철이 삼촌,
0: 응?
1: 이제 진짜 좀 하시네요. 더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김유석 삼촌한테 들으시고요.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좀 빨리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9714님 범장기지 떡드리고요. 7843님께는 어쩌다 못난이 김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9714 범장기지 떡, 7843 어쩌다 못난이 김치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도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그루브 앤드의 연주로 플레이 듣습니다. 이 곡이 1부 끝곡입니다. 이곡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노래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잠시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벼운 바람에도 눈물이 맺힐 때, 그럴 때 노래가 좋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수한 토속민요, 흥과 한이 가득한 통속민요, 세상 얘기 담고 있는 판소리에 맑고 깊은 정가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 다양한 노래와 연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저는 노래가 좋다의 황민왕입니다.

보름달은 그리움입니다. 타지에 나간 자식도, 고향에 남은 부모님도, 멀리 떠난 그리운이도, 밤하늘에 환하게 뜬 보름달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움을 달래주는 둥근 보름달. 왠지 우리의 아리랑 같기도 하죠. 함께하지 못해도 언제 어디서 만나도 애달프고 반가운 노래. 아리랑은 거리를 넘어 마음을 이어주는 노래입니다. 백두산 반달과 한라산 반달이 만나서 환한 보름달로 피어난 화합의 노래. 한돌이 부르는 아리랑꽃을 들으며 마음으로 하나 되는 행복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한돌의 아리랑 꽃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이한철의 창호의 드리네 쌀 2부 첫 곡은 이춘희 명창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창부타령 태평가였습니다. 자, 창호의 드리네 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분 59초 지나고 있습니다.

너튜브 이렇게 저렇게 여러 음악들 찾아듣고 있는데요. 알록달록한 옷을 맞춰 입은 8명의 여성 아카펠라 그룹을 발견했습니다. 옷이 일단 되게 예쁘더라고요. 목소리에 어울림 또한 아주 특별했는데요. 찾아보니까 스포칸키라는 팀이었고요. 러시아의 8인조 여성 아카펠라 그룹이었습니다. 이 팀은 세계 여러 지역의 민속음악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음악 작업 해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들으면 좀 진보적인 아방가르드한 그런 형식을 취하는 음악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음악은 쇼바네라는 곡인데요. 노르웨이 민요입니다. 도둑들이라는 뜻이고요. 북장단에 맞춰서 부른 노르웨이 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타악기 소리 덕분에 뭔가 의식음악? 우리로 치면 굿음악? 이런 느낌이 좀 나고요. 그런 에너지 속에서 성스러운 하모니를 여성 보컬리스트들이 들려줍니다. 자, 함께 들어보시죠. 스포칸키의 쇼바네.

0: 러시아 출신의 아카펠라 그룹 스포칸키의 쇼반에 듣고 왔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막힌 국악의 귀를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이죠. 김유석 박사님 만나보죠. 국악만 들으면 귀가 꽉 막히는 분들, 그 막힌 귀를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악이 기가 막혀
1: 뚫어
0: 뚫어. 자, 오늘도 귀뚫람 김유석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악기 공부를 꽤 오래 했습니다. 가야금 고문고로 시작해서 지난주 태평소까지 둘러봤어요. 네,
1: 꽤 많이 했죠.
0: 그러니까
1: 제가 세어보니까 8개, 오늘까지 아마 9개가 되더라고요. 우와,
0: 가야금, 고문고, 또 뭐였더라요?
1: 아쟁도 했었고요.
0: 아쟁.
1: 네, 우리 그리고 해금도 했었고, 해금. 장구피리, 네, 그다음에 대금, 태평소.
0: 맞네요. 네,
1: 많이 했습니다.
0: 우와, 현악. 뭐 타악기, 부는 악기까지 쭉 살펴봤는데 지난주에 예고를 짧게 해주셨어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양금입니다. 네. 사실 양금 저는 국악방송 진행하기 전에는 몰랐던 악기예요.
1: 아, 네. 그렇죠. 사실 뭐 이게 독주를 하거나 그런 악기는 아니어서 뭐 이렇게 양금한다 이렇게 대놓고 독주 이런 거는 별로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0: 그죠. 예, 예. 그만큼 우리 애청자분들한테도 낯선 악기일 듯 싶은데요.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1: 네. 그 악기가 일단 뭐 이력이 좀 독특해요.
0: 그래요.
1: 네,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해든 소개해드린 악기와는 살짝 이렇게 결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0: 예. 자, 우선 이름부터 궁금합니다. 양금이 금속줄을 써서 쇠금자를 쓰는 것 같았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1: 네, 우리 악기 그 보면은 다 금자가 붙어 있잖아요.
0: 예.
1: 그래서 뭐 글쎄요, 뭐 가야금 검은고는 뭐 물론이고요. 그때 검은고 말씀드릴 때 제가 이렇게 길게 생긴 악기를 우리 말로는 고라고 하는데
0: 예.
1: 한자로 그걸 금이라고 썼고
0: 오.
1: 옥편 사전을 찾아보면 검은고금 이렇게 나온다라고 예. 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어요.
0: 맞아요, 기억나요.
1: 근데 이제 뭐 뭐라고 할까요? 뭐 풍금 이런 거 들어보셨죠?
0: 오, 풍금. 네.
1: 네, 수금, 하프 이런 예. 식으로 어떤 연주하는 현악기류. 이런 거를 금이라고도 해요.
0: 아.
1: 예. 네. 그래서 꼭 뭐 긴 나무대기처럼 이렇게 생긴 그 악기가 아니어도 금자가 네. 붙기는 합니다.
0: 아, 그

0: 그러면 현악기 금자가 붙은 거예요?
1: 맞습니다. 그 우리 검은고 금자라고 하는 그 금자예요.
0: 예.
1: 그리고 이게 양금이니까 말 그대로 서양에서 온 악기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단 맞습니다.
0: 네. 서양에서 온 현악기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말 그대로 서양에서 온 거네요?
1: 그 서양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0: 예.
1: 그러니까 우리보다 서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아하.
1: 그래서 뭐 저쪽 어디예요? 그 뭐 중국 중원 지역을 지나서 더 서쪽으로
0: 예.
1: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어딘가
0: 오.
1: 이쪽부터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0: 페르시아면 이란이네요, 그죠?
1: 어, 그렇죠.
0: 예, 예.
1: 그리고 그게 이제 뭐 더 서쪽 뭐 유럽으로 이렇게 퍼지고 이 서쪽으로 하면 더 서쪽으로 하면 그렇고요. 동쪽으로 오면 우리의 이제 양금까지 오게 되는 거죠.
0: 이야, 꽤 먼 길을 돌아온 악기고요. 근데 조선에서 서양의 것을 받아들였다? 여기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 같긴 한데요.
1: 그렇죠. 이쯤에서 이제 조선 시기에 우리 실학자들의 이름이 좀 거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0: 예.
1: 홍대용, 박지원 뭐 이런 분들 들어보셨죠?
0: 네. 연암 박지원.
1: 네네. 네. 뭐 이렇게 그 우리 실학 중에 대표적인 학자들이잖아요.
0: 예.
1: 이분들이 18세기가 되어서 양금으로 우리 가락을 짚어냈다라는 기록이 보입니다.
0: 우와, 그러면 연암 박지원의 그 열하일기 그런 책에서도 양금 얘기가 막 담겨 있고 막 그럴까요?
1: 그렇죠.
0: 아, 예. 그래요.
1: 바로 그 열하일기입니다.
0: 우와.
1: 열하가 사실은 지금 중국의 하북성의 승덕이라는 곳이 옛날 예. 이름이 열하예요.
0: 아, 진짜요?
1: 중국 황제의 별장이라 이 지금도 있는데
0: 예.
1: 거기에 이제 다녀오면서 쓰게 된 일기 같은 거예요.
0: 오.
1: 근데 거기 안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서양금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0: 예.
1: 그 서양인들은 이 서양금이라고 하는 거를 천금, 하늘의 아까 그 악기금, 하늘의 악기라고 했고 또는 뭐 번금, 중국인들은 번금 또는 천금 역시 같은 천금이라고 부른다라는 말이 적혀 있고요.
0: 예.
1: 그리고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가락으로 풀어낸 것 토조해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0: 토조해곡,
1: 우리 토속적인 우리 가락으로
0: 예.
1: 토조, 우리의 조로 해곡, 풀어낸 곡이다.
0: 토조 해곡.
1: 예, 요런 네. 언급이 나오기도 합니다.
0: 책에서요.
1: 네. 그 책이 이제 건륭 시대, 중국 황제 청나라 때 건륭 시대이기 때문에 임진년 1772년이라고 그래요.
0: 예.
1: 이때 홍대용의 집에 놀러 갔다가 홍대용이란 사람이 이 악기를 풀어 연주하는 이 모습을 봤다라는 요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0: 아. 그 해곡하는 모습? 책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0: 해곡?
1: 제가 일부러 한국말로 풀어서 연주했다 했는데
0: 예,
1: 해곡
0: 자료를 보니까 있습니다. 해곡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1: 네, 네. 근데 해독이 아니라 해곡입니다.
0: 해곡. 네.
1: 네.
0: 아. 와, 외국에서 들어온 악기를 이렇게 연주를 하는 모습, 그걸 또 책에다가 담고 있는 기록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1: 네.
0: 그러면 홍대용이 해독한 후에 우리 음악에 사용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지도 궁금하네요.
1: 네, 해곡이죠. 해곡을 한 후.
0: 네.
1: 여기서
0: 해독이 아니라 해곡.
1: 네네.
0: 아, 헷갈려.
1: 풍류방 개념을 한번 다시 떠올려 주십시오.
0: 아, 이것도 진짜 우리가 가장 비중 있게 다뤘던 부분이라서
1: 네, 이게 다 연결돼 있죠.
0: 조선시대 선배들이 선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연주한 거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예를 들면 뭐 음악 동호회 같은
0: 맞아요. 네. 네.
1: 그런 데입니다. 그 풍류방에서 이제 양금이 연주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아마도 한 18세기, 19세기 요쯤 될 것 같아요.
0: 예.
1: 박지원이 그 전승이 마침내 넓어져서 최근 9년 사이에 여러 금사들이, 그러니까 금을 연주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0: 네.
1: 이런 걸, 이 양금을 다 탈 줄 알게 되었다.
0: 오.
1: 이런 언급을 또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대략 뭐 1772년 더하기 9년 정도면 한 1781년 이쯤 되겠죠.
0: 예.
1: 예예. 예. 그리고 또 정조 때에 이르러서는 유예지라는 검은고 악보가 있어요.
0: 아.
1: 여기에 양금보가 함께

0: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1: 예.
0: 그리고 좀 더 지나서 순조 때에 이르면 19세기죠. 19세기에 이르면 이규경이라는 분이 악보를 하나 쓰는데요.
1: 예.
0: 이 악보 이름이 구라철사금자보예요.
2: 구라철사금.
0: 네.
2: 아까 앞서서 일부 끝에 창호가 얘기해 줬어요.
0: 네.
2: 양금의 또 다른 이름이 구라철사금이라고.
0: 네네. 오. 그 설명 잘하시던데요. 그래서 제가 일부 들으면서 아 이제 하산하셔도 되겠구나.
2: 아이고 저야 그냥 귀뜸으로 들었던 거를 이렇게 풀어내는 건데.
0: 네.
2: 구라철사금 자보. 그러면 양금 악보라는 거네요.
0: 그렇죠.
2: 예.
0: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구라. 말 그대로 구라파예요.
2: 예.
0: 유럽인 거죠. 그리고 금이라는 거는 악기, 그리고 자보는 글자로 된 악보라는 소리예요.
2: 오.
0: 그러니까 유럽에서 온 그 악기에 대한 악보 이런 뜻입니다.
2: 네.
0: 예, 그런 책들이 보이니까 이제 아 양금이 많이 연주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2: 그러네요.
0: 오, 네.
2: 유럽에서 온 철사줄 현악기의 악보. 이 제목 자체가 양금에 대한 소개네요.
0: 그렇습니다.
2: 예.
0: 그리고 그 악보를 보시면 풍류방에서 연주되던 영산회상.
2: 예.
0: 기억나시죠?
2: 현악 영산회상.
0: 네. 네. 그리고 가곡 시조. 뭐 이런 그 레퍼토리들의 양금 악보가 실려 있고요. 또 그 음표를 이제 표시하는 음고를 표시하는 곳에 점을 찍어서
2: 예.
0: 이제 뭐 박자 같은 개념들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2: 오.
0: 그리고 앞부분에는 당연히 양금 그리고 서양 음악에 대한 간단한 이론적인 내용도 살짝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 그럼 어떻게 보면 단순한 악보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넘어서서 양금 사용 설명서, 양금 교본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0: 오,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2: 아, 재밌습니다.
0: 네.
2: 자, 이런 역사를 지니고 있는 악기입니다. 양금이란 것은 자, 그러면 이제 악기를 좀 들여다 보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만난 현악기와는 생김새부터 꽤 다르죠.
0: 그렇죠. 일단 상자 형태입니다.
2: 예,
0: 예, 높이는 한 15cm, 20cm 될까요?
2: 아,
0: 20cm는 되겠구나.
2: 예.
0: 예, 그 정도 되고요. 제 앞에 네모난 박스를 하나 놓은 겁니다.
2: 네, 박스를 놔요.
0: 네.
2: 높이가 한 15cm, 20cm 정도 되는 박스를.
0: 네. 근데 그 박스가 직사각형이 아니라
2: 네.
0: 약간 사다리꼴이에요.
2: 사다리꼴. 네.
0: 네. 위가 좁아지는 사다리꼴입니다.
2: 아, 나한테 멀어질수록 좀 좁아지는 폭이.
0: 네, 네. 그런 나무로 만든 그
2: 통이 있어요?
0: 박스가 있습니다.
2: 오, 예.
0: 그 박스 안에는 당연히 비어 있어야 뭐가 소리가 쾅쾅 이렇게 울리겠죠.
2: 예.
0: 예. 그 안에 박스가 좀 비어 있는 게 울림통 역할을 해 주고요.
2: 예.
0: 그리고 그 위에 줄들이 얹어져 있습니다.
2: 오.
0: 그 가장 큰 특징은 아까 우리 창호의 퀴즈 정답.
2: 네.
0: 금속줄입니다.
2: 금속줄. 아,
0: 네.
2: 그래서 땡땡땡 하는 그런 소리가 나는 거네요.
0: 그렇죠.
2: 우와.
0: 땡땡보다 오히려 챙챙 소리가
2: 챙챙챙
0: 나죠.
2: 챙챙챙 맞네요. 네. 더 맑으니까.
0: 그래서 14벌이라는 게 있어요.
2: 14벌이요?
0: 네.
2: 그러니까 14줄이 아니라 14벌?
0: 그렇죠.
2: 오.
0: 이 벌이 중요한데요.
2: 네.
0: 4줄씩 묶음인 거예요.
2: 아.
0: 그렇다고 4줄을 묶어낸 거는 아니고
2: 네.
0: 4줄이 각각 갑니다.
2: 아. 네 줄이 이렇게 엮여 있는 게 아니라
0: 네.
2: 엿가락처럼
0: 평행하게 네 줄.
2: 평행하게 네 줄이 촘촘하게
0: 그렇죠.
2: 서로 붙지 않고
0: 네 붙지 않고
2: 자리하고 있군요.
0: 네.
2: 와.
0: 그렇게 해서 가운데 산이 있는데 요 산 위를 한번 걸쳤다가 쭉 내려가는
2: 와.
0: 예,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2: 그러면 채로 양금을 연주한다 그랬잖아요.
0: 네.
2: 채로 두드릴 때 그 네 줄이 동시에 소리나게 탕 하고 두드리는 걸까요?
0: 그렇습니다.
2: 와, 같은 음이에요?
0: 네, 같은 음이 네 줄씩.
2: 아~
0: 그렇게 14벌이 있는 거예요.
2: 예.
0: 근데 그걸 네 줄을 아까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탕 치면
2: 예.
0: 네 줄이 사실은 조금 음고가 다를 수 있잖아요. 철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2: 그렇죠. 예.
0: 뭐 늘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2: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0: 네.
2: 각 소리가.
0: 그래서 양 옆에 보면 요걸 조이게 돼 있는데 조율을 하게 돼 있는데
2: 오호.
0: 그 뭐가 조율하는 장치가 되게 많아요.
2: 그러니까요. 14개가 있는데 14 곱하기 4인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2: 그 하나하나를 다 조율할 수 있다는 거예요?
0: 네네네.
2: 조율하는 데 한 3, 40분 걸리겠는데요?
0: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맞춰져 있어서 금방금방 합니다만은 아무튼 조율 방법은 그렇습니다.

0: 있습니다.
1: 와, 그렇군요. 근데 왜 네 줄을 이렇게 함께 울리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을까요? 한 줄 좀 굵게 해가지고 해놓으면 땡 치면 그냥 땡 소리가 났을 건데.
2: 그게 양금뿐만이 아니고요. 네. 사실은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는 악기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피아노인데요. 피아노 혹시 뜯어? 아, 뭐 당연히 뜯어보셨겠죠.
1: 피아노 뚜껑 열면 네. 네 그렇게 돼 있긴 하잖아요.
2: 그렇죠.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 있잖아요. 네. 그겁니다, 바로.
1: 그래서 피아노 줄이 네. 땡 하고 끊어져도 소리가 좀 나요. 그것만 눌렀을 때.
2: 그렇죠, 그렇죠.
1: 나머지 줄은 네, 남아 있으니까.
2: 네, 네. 그래서 피아노도 이렇게 건반 하나를 누르면 뭐라 그럴까요? 피아노 안쪽에 있는 구조 안에는 여러 개의 줄이 이렇게 걸려 있고,
1: 맞아요.
2: 뭔가 망치로 된
1: 나무 망치
2: 같이 생긴 네. 게 탱 그 네 줄을 동시에 쳐주잖아요.
1: 오.
2: 양금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1: 아, 그러니까 기본 원리가 피아노하고 양금이 닮은 구석이 있네요.
2: 오, 완전히 닮았죠.
1: 그러니까 피아노는 통이 커가지고 그 통 속에 줄을 가려놓은 형태인
2: 그렇습니다.
1: 거고, 양금은 줄이 이제 통 위에 얹혀져 있어서 바깥에서도 보이는 형태인 거고.
2: 아, 맞습니다.
1: 와, 그러면 그 양금 연주할 때 그 채로
2: 네.
1: 피아노 뚜껑 열어가지고 탕탕탕 두드리면 비슷한 결의 소리가 날 수 있겠네요.
2: 똑같은 소리가 나죠.
1: 타연악기.
2: 네, 우와. 당연히. 예, 근데 이제 피아노의 조상격이라고 할 수 있는 챔발로라는 악기 들어보시면
1: 네.
2: 우리가 지금 듣는 피아노 뭐 다르르르르 이렇게 가는 피아노보다
1: 이런 게 아니라
2: 뭐 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 하는 이런 소리 나잖아요. 챔발로라는 악기. 그 원리가 바로 아쟁의 원리고 비슷한 소리가 또 나기도 합니다.
1: 역시 이렇게 닮아 있는 악기들이 있다니까요. 서양과 동양에. 하프시코드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크 음악은 요 악기로 연주되는 경우가 많은데.
2: 그렇죠.
1: 와, 그러고 보니까 음색도 좀 닮았네요.
2: 같다고 봐야죠, 사실상.
1: 그러니까요.
2: 예, 예. 와. 연주법도 그리고 꽤나 독특합니다.
1: 예.
2: 뭐 우리 그동안 거문고 가야금 보면 손으로 뜯거나 아니면 뭐 오른쪽에 이렇게 막 술대라고 해서 예. 이런 걸로 연주를 했었잖아요.
1: 아니면 뭐
2: 활로
1: 이렇게 켜기도 하고 활주 같은 경우는
2: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눌러내고 농현 추성 태성 이런 거 막 했었잖아요.
1: 예.
2: 근데 양금은 그렇진 않아요.
1: 아.
2: 그냥 채 하나를 쥐고 연주하는 게 전부입니다.
1: 채는 뭘로 만들어요?
2: 대나무요.
1: 장부채 같은. 대나무채구나.
2: 네. 그래서 장부채를 얇게 깎아요.
1: 네.
2: 그래서 그거를 탱 치면은 어떻게 보면 그냥 타르르르 이렇게 굴릴 정도로 줄 위에서
1: 아 딱 이게 아니라
2: 네
1: 이런 느낌이군요.
2: 그렇죠. 근데 장부채의 대나무를 아주 얇게 깎되
1: 예.
2: 머리 부분은 해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예.
2: 머리 부분은 살짝 볼륨이 있습니다.
1: 오.
2: 그러니까 손으로 탕 치면
1: 네.
2: 뭔가 이렇게 반동이 있어서 튕겨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머리 부분은 성냥개비처럼 뭔가 볼륨이 있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1: 좀 그 부분만 뚱뚱하다.
2: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 터르렁 하는 이런 연주법도 있습니다.
1: 와. 줄을 두드려서 소리를 낸다는 것도 피아노하고 닮았고, 피아노는 해머가 줄을 치고 양금은 사람이 직접 대나무로 만든 채, 그러나 머리가 조금 뚱뚱한 그 부분으로 타라라락 이렇게 연주한다는 겁니다.
2: 네. 다만 하나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냥 대나무예요. 그러니까 대나무의 아까 그 뚱뚱한 부분을 예. 살을 두껍게 깎는
1: 그냥 대나무 재료인데 고기가 뚱뚱해지는 건가요?
2: 네. 근데 피아노 같은 경우는 거기 뭔가 이렇게 솜 같은 게
1: 아, 맞아요. 솜뭉치 네, 같은 게 있죠. 네.
2: 그래서 뭐 좀 더 부드럽게 소리가 나잖아요.
1: 아, 그러니까요.
2: 그리고 중국의 양금도 그렇게 솜뭉치가 붙어 있어요.
1: 아, 그래요?
2: 네. 근데 우리 양금은 그게 없습니다.
1: 그게 차이군요.
2: 네. 그래서 들으면 양금의 오히려 좀 더 금속성의 소리가 더 잘 나요.
1: 예. 때. 아, 그러네요.
2: 네.
1: 오호, 양금 아주 특별한 악기입니다. 이 양금은 국악 합주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거 궁금하네요.
2: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풍류입니다.
1: 줄풍류
2: 현악 영산회상
1: 검은고회상
2: 네 여기에 편성이 되는데요. 보통 우리 영산회상 그 한 편성이
1: 네.
2: 검은고 가야금 세필이 들어가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대금, 해금, 장구 이런 악기들이 들어가잖아요.
1: 예.
2: 여기에

0: 같이 양금이 들어가는데요. 독주 악기로서는 아니고 합주 안에서 다른 악기와 요 선율을 은은하게 이렇게 조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1: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금 연주는 막 그렇게 막 속도감 있게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한음씩 이렇게 좀 여운을 느끼게
0: 네.
1: 톤 자체의 울림을 느끼게 그렇게 연주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연주 방식으로 이 줄풍류를 다른 악기의 연주를 돕는다는 거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오, 그렇군요.
0: 그래서 자꾸 중국 양금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예. 일단 중국 양금은 글자부터도 달라요.
1: 아, 그 양자 금자 쓰는 거 아니에요?
0: 우리는 서양의 양자를 쓰잖아요.
1: 예.
0: 근데 중국은 이렇게 떨쳐올릴 그럴 양자를 씁니다.
1: 떨쳐올린?
0: 올린. 올린. 떨쳐올리는.
1: 떨쳐올린다. 아.
0: 그래서 중국 양금을 보면 예. 양손에 이 채를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이렇게 솜이 감겨진 채를 네. 들고 네. 땅땅 딩당 딩당 딩당 하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연주를 해요.
1: 그러니까요. 그 네. 윤은하 씨 연주하는 거 보니까 그 거의 머리 위로 채를 막 들어 가지고 내리치는데 야, 저 어떻게 맞추지? 목표 지점이 굉장히 좁은 틈인
0: 맞습니다.
1: 거잖아요.
0: 거기다 네 줄씩이니까 이게 얼보일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0: 저도 그게 신기하긴 해요.
1: 시력이 좋아야 네. 연주도 잘한다 네. 이런 생각 하게 되는데요.
0: 그런데 우리 양금은 서양 양자고 한 선으로 쨍쨍쨍 쨍쨍쨍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뭐 점잖다라고 해야 할까요?
1: 예. 네,
0: 조용하다고 해야 될까? 이런 연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1: 오, 좀 다르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양금 소리 직접 들어봐야 될 텐데요. 어떤 거를 들어볼까요?
0: 네, 양소병주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1: 양소병주 이건 처음 듣는데요.
0: 그렇죠.
1: 진짜 난생 처음인데요. 양소병주 뭐죠?
0: 네, 그 양금의 양, 소금의 소 해서 양소예요.
1: 아, 네. 제가 술을 그다지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양주 소주 병주.
0: 아, 그거는 또 제가 생각 못했네요.
1: 이상하게 이게 제가 눈으로 지금 이 글자를 보니까 그렇게 조합이 되는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양금과 단소?
0: 네.
1: 양소.
0: 저 순간 양금과 소주.
1: 그러니까요.
0: 예, 양금과 단소입니다. 예, 그리고 병주는 예전에 우리 병창 얘기 한번 할 때
1: 네.
0: 가야금 병창 그러면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노래를 동시에 하는 것
1: 그죠.
0: 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 뭐 기타 병창, 피아노 병창 이런 말도 되겠네요. 막 우리는 그런 얘기 했죠.
0: 네. 여기선 병주입니다.
1: 병주.
0: 그래서 두 사람이 두 악기가 같이 연주하는 상황. 아~ 듀엣입니다. 듀엣. 요거를 병주라고 표현합니다.
1: 아하.
0: 그래서 양소병주 그러면 양금과 소금으로 두 악기가 연주하는 것.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양소병주 곡을 듣는 건가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조합이 굉장히 또 이렇게 차분하면서 그 감상용으로 듣기가 좋아요.
1: 예.
0: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아, 이런 장르가 또 있었어 하실 겁니다. 바로 세령사안을 한번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1: 네.
0: 국립국악원 정악단이 연주를 하셨어요.
1: 오호.
0: 그 소금하고 단소하고 우리 양금하고 어떻게 어울리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양소병주로 세령사안 듣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 조유희 양금 연주, 곽태규 단소 연주로 듣습니다.

0: 양소병주 세령산 국립국악원 정악단 조유회 양금연주 곽태규 단소연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엄청 좋은데요?
1: 좋으세요?
0: 아침에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0: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작은 앞마당에 작은 연못이 있고 나무가 있는데 네. 나무 위에서 막 새가 막 지저겨요. 단소연주처럼. 그러면 연못 안에서 잉어 이런 애들 가끔씩 물방울 뽕 물이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게 양금 연주? 이런 느낌으로.
1: 전원 생활의 풍경을 이렇게 말로 너무 잘 그려내시는 것 같은데.
0: 그런 장면이 딱 떠오를 정도로 네. 편안하고 시각적이고 네네네. 좋은데요?
1: 이게 땡땡땡 이렇게 하는 그 피아노 반주 같은 역할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0: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규칙적으로 박자와 네. 화음을 만들어주는.
1: 근데 피아노 연주랑은 전혀 다른 느낌.
0: 그렇죠.
1: 이죠.
0: 네.
1: 예. 아, 그리고 굉장히... 또 단소와 두 악기가 빈 곳을 서로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0: 음색도 되게 어울림이 좋고요.
1: 네네. 네. 요게 병주의 맛입니다.
0: 야,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네요. 이 음악. 양금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튀지도 않고 챙 하는 자기 색깔이 있는데 단소 옆에서는

0: 자연스럽게 섞인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좋게 듣고 계시죠? 자, 양금은 또 현대음악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잖아요.
1: 그렇죠. 뭐 전통적인 연주는 우리 음악에서는 사실은 줄풍류 정도였어요.
0: 예.
1: 그런데 요새는 뭐 창작국악 또 나아가서는 뭐 실험적인 이런 음악 무대에서도 오호. 양금을 이렇게 가끔씩 좀 보실 수 있어요.
0: 맞아요.
1: 네. 그 뭐 계량악기도 나오고요. 또 독주루도 하고요. 아주 다양한 포맷들이 지금 선보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뭐 확장성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양금 배우시는 분들이 국악인들 중에서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1: 그거는 사실 뭐 이제 취업과도 연관이
0: 되고요. 아하.
1: 네. 또 뭐 여러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이 요새는 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0: 그죠.
1: 네, 그런 분들의 역할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자, 양금으로 이것도 된다 하는 것을 음악으로 들려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것도 이어서 들어볼까요?
1: 저도 그래서 아, 이거를 뭘 골라볼까 하다가 아, 그래도 조금 그러면 기왕이면 한번 실험적인 걸 한번 골라보자.
0: 예.
1: 해서 윤은하 연주자님의 구라철사금성이라는 제목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0: 구라철사금이 양금의 옛 이름인데 뒤에 성자가 붙어요.
1: 네. 구라철사금 양금이잖아요.
0: 예. 예.
1: 거기에 양금 소리라는 그러니까 제목인 거예요.
0: 아, 소리 성자를 썼군요.
1: 네. 그래서 뭐 이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풍류방 안에서의 양금이 아니라
0: 예.
1: 정말 뭐 양금의 변신이 이렇게 해도 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음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윤은하 씨 하면 양금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연주자잖아요.
1: 그렇죠. 뭐 양금을 막 독주, 합주 이런 식의 변형도 많이 하셨고요.
0: 예.
1: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전자음악 막 루프 해서
0: 루프 스테이션 하고 같이 네. 해서 막 반복해서 더빙도 하고
1: 네네.
0: 또 일렉기타 연주할 때 원래 일렉기타가 땡땡땡땡 이런 소리인데 디스토션 오버드라이브라는 걸 밟으면
1: 네.
0: 그 페달을 밟으면 쨔쨔쨔쨔
1: 맞아요,
0: 이런 소리로 바뀌잖아요.
1: 그래서
0: 그걸 이 양금에서도 쓰시던데요?
1: 그 장치를 발 밑에 계속 뭘 놓으시고요. 막 밟아가면서
0: 연주할 네. 때 손도 분주하지만
1: 너무 바쁜 분이에요, 이분이.
0: 바쁜 분이.
1: 예. 네. 그러니까 그 개인 스케줄은 제가 모르겠지만
0: 예.
1: 무대 위에서 하시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오, 구라철사금성 이 곡에서도. 그런 다채로운 연주를 들려주겠죠.
1: 그렇죠. 사실 우리가 배운 오늘의 이 양금과는 결이 좀 많이 다릅니다.
0: 오.
1: 예. 그리고 우리 전통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요.
0: 그러니까 예.
1: 전통적인 모습은 아닌 거고요.
0: 아하.
1: 뭔가 현대적인 모습을 많이 가미한 그런 양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예.
1: 또 주법 역시도 아까 막 뭐 이렇게 어깨 위로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예. 예, 그런 화려한 주법도 등장하고요.
0: 네, 시각적인 역동성 같은 것도 그런 모습에서 예, 예.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1: 그래서 뭐 여우락 페스티벌 이런 데도 출연하셨다고
0: 맞아요. 올해 들었는데. 출연하셨잖아요.
1: 네. 또 우리 한디가 또 이렇게 감독도 하시고
0: 예, 감독했습니다.
1: 네. 그런 뭐 다양한 아무튼 활동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0: 네. 오늘 그러면 이 곡은 근데 후반부에도 또 독특한 악기가 등장하던데요.
1: 그렇죠. 네. 호주 그 원주민 악기인데요.
0: 네.
1: 긴 그 뭐 파이프?
0: 파이프? 나무
1: 네,
0: 통을 비어
1: 네. 파이프? 이런 긴 악기가 등장하는데
0: 네.
1: 이거 디저리두라고 하더라고요. 호주에서.
0: 이또 소리가
1: 네.
0: 이런 소리 나잖아요.
1: 네, 네.
0: 와, 신비로울 것 같아요. 이 와와 하는 소리와 땡땡땡땡 챙챙챙챙 하는 소리 전혀 다른 결일 것 같은데
1: 네.
0: 기대하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이런 모습도 있구나라는 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윤은화의 구리철사금성 듣습니다.

0: 윤은화의 구라 철사금성 듣고 왔습니다. 와 진짜 어떻게 이런 연주를 할까요?
1: 네, 그냥 따르르르
0: 그러면서 저음으로 뿅뿅뿅 멋집니다. 자 우리 악기 시리즈 양금편을 끝으로 이제 일단 일단락을 한다고 하네요.
1: 그렇죠. 악기 네. 이제 알아보셨으니까.
0: 네.
1: 어, 아, 이 악기는 무슨 악기지? 이렇게 딱 이제 오실 것 같아요 감이.
0: 네.
1: 이제 조금 더 듣는 귀가 열리지 않았을까 기대해 봅니다.
0: 이제 또 각도를 좀 바꿔가지고 다른 국악의 맛을 또 다음 주에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다음 주 새로운 달 10월에 어떤 이야기로 찾아올지 기대해 보면서 귀뚜람 김윤석 씨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자 저도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더 좋은 기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지영이 선생이 이룩한 국악예술학교에서 음악교육의 결실은 뛰어난 제자를 많이 배출했다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제자만 대충 꼽아도 피리를 배운 제자에는 최경만, 박범훈, 김광복 등을 꼽을 수 있고 해금을 배운 제자에는 김영재, 최태현, 김무경, 홍옥미 등을 꼽을 수 있고 장구를 배운 제자에는 장덕화, 장종민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음악 활동을 하는 제자는 부지기수라 할 수 있다. 음악학자 이보형 선생이 남긴 지영이 명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영이 명인의 가르침 덕분에 해금 연주가이자 작곡가로도 큰 업적을 남긴 국가무형유산 거문고 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아, 61년도 선생님 처음 뵙고 한복을 곱게 입고 앉으셔가지고 학생들을 대하는데 뭐 우리야 너무 어리니까 아주 뭐 어려운 옛날 할아버님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자상하시고 꼼꼼하시고 그때 한방에서 피리 해금을 같이 가르치셔가지고 너무 어려서 뭔 소리지도 모르고 그냥 해금만 배웠죠. 옛날서부터 내려온 그 무속제라든지 미녀제라든지 경기제가 강하시죠. 이건 부정거리다, 발보들에다 무슨 뭐 십체다, 오체다 하면서 이렇게 다 시범 보여주시고 그때는 연령 차이가 너무 어려서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학생 국악관현악단이라고 우리 국악예술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잘 키워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졸업하면 어디로 갑니까 하고 질문을 많이 하니까 이제 월급을 주는 단체가 생길 거다 해가지고 그 당시 김현옥 시장 그분을 박건봉 선생님하고 박기 선생님 다 노력하셔가지고 그래 대금부는 김광희 선생님도 참여하셨고 남산으로 모시고 와서 국악 합주 학생 하는 걸 보고 이거를 좀 시립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시립관이라고까지 생긴 걸로 알아요. 대풍요 그거를 전부 악보화한 거 그다음에 관현악의 초창기에 초석을 다져 놓으신 거 그 한성준 선생님 밑에서 조교를 하셔가지고 한영우 선생님이나 강선영 선생님들이 가끔 오셔서 이렇게 문답도 하시고 하여튼 전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많이 자문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다 국악의 업적으로 볼 수 있고 저희들한테는 매일 대학 나와라 대학 나와라 우리는 시대가 그래서 못 배웠지만 너희들은 대학 꼭 나와서 애들을 많이 길러야 된다 막 그런 국악운동가시죠. 그 선생님이 가장 내 기억에 남는 건 내일이면 하와이를 떠나시는데 오늘 집으로 와라. 왜요? 그랬더니 이걸 꼭 너한테 일러주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바닥을 치시면서 그 장구 쳐가지고 그냥 도닥도닥다다다다다다다닥 막 이런 15채 막 이런 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밤이었어. 우리 집하고 가까웠어요, 선생님이. 그런데 성금년 선생님이 여보 지금 몇 시인데 그러고 앉았냐고 내일 출발하실 분이 걔가 지금 그걸 다 받지도 못하고 그럴 테니 그만하시라고 막 이래서 그게 참 기억에 남아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9월의 국악인 지영이 명인의 제자 국가무형유산 거문고 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기록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제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익숙한 이야기를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만나볼 수 있는 공연 두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 동탄 복합문화센터 반석 아트홀에선 창극 법정 드라마 흥보 마누라 이혼 소송 사건이 펼쳐집니다. 조선 최고의 착한 남자로 알려진 흥보를 상대로 흥보 마누라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설정인데요. 과거도 현재도 아닌 미지의 법정을 배경으로 판소리 흥보가 속 이야기를 새로운 시선으로 풀어냅니다. 법정에선 흥보와 흥보 마누라의 변론과 반론이 오가고요. 장담과 소리가 어우러지는 가운데 흥보가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하나씩 들춰내는데요. 관객이 배심원이 돼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직접 표현할 수 있도록 참여형으로 꾸며집니다. 과연 흥보 부부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소리꾼 신유진, 오단의 김보람, 한진수, 전태원이 함께하는 흥보 마누라 이혼 소송 사건에서 판소리 속 이야기를 색다르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월 8일과 9일 오후 2시엔 여주 세종국악당에서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의 숨, 세종의 뜻이 머무는 길이 관객을 찾아갑니다. 이번 공연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우리 춤으로 풀어낸 창작 무용극인데요. 세종의 뜻과 숨결을 따라가면서 전통춤의 매력까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익숙한 전통 이야기를 오늘의 감각으로 만나는 두 편의 공연, 가을 나들이와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우리 전통춤의 멋도 한층 더 깊어지죠. 이번엔 다양한 전통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두 개의 공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시립연주원국악원 큰마당에선 대전 시립무용단의 세 번째 기획공연 신무실록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국수호, 김수연, 문근성 명무 등이 구성한 안무를 대전 시립무용단의 춤으로 만나볼 수 있는 무대인데요. 전통춤의 대표적인 작품부터 개성있는 창작춤까지 모두 6작품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국가무형유산 태평무로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춤의 의미를 만나보고요. 선비의 삶과 예인으로서의 정신과 자태를 담은 남성춤 장안가, 작은 수건 한 장에 흥과 정서를 담아내는 수수선무도 선보입니다. 이어서 10월 4일 일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요.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2016 평남수건춤 보존회 정기공연이 열립니다. 올해로 제8회를 맞은 이번 공연에선 이북 5도 무형유산 평남수건춤 보유자 한순서 명인의 춤을 중심으로 다양한 한국 전통춤을 선보이는데요. 특히 이번 공연의 중심이 되는 평남수건춤은 수건을 활용한 섬세한 춤사위와 함께 하나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서사적인 구조가 특징입니다. 가을밤 몸짓으로 전해지는 우리 전통의 멋을 느껴보고 싶다면 두 무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에게 익숙한 클래식 명곡과 영화 음악을 국악 관현악으로 만나보는 특별한 무대가 열립니다. 10월 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지는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 음악인데요. 이번 공연은 제목처럼 우리 국악 관현악을 중심으로 전통음악은 물론 클래식과 영화음악

0: 문화까지 폭넓게 만나볼 수 있도록 꾸며집니다. 개건지휘는 춤추는 지휘자로 알려진 백윤학이 맡아 무대를 이끕니다. 먼저 1부에선 국악관현악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이어지는 2부에선 보다 친숙한 음악들이 등장합니다. 클래식 명곡 6곡을 국악관현악으로 새롭게 풀어내고요. 여기에 디즈니와 지브리의 음악까지 더해집니다. 10월 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의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에서 익숙한 음악들의 색다른 변주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화산 정약용 선생은 여러 경전 가운데 주역을 가장 어려워하셨다고 합니다. 그 어느 책을 보아도 주눅이 들어 책장을 덮은 적이 없지만 유독 주역만은 바라보기만 해도 기가 꺾여서 감히 손대지 못한 것이 여러 번이라 했습니다. 다산과 같은 대학자에게도 그처럼 기가 꺾이는 책이 있다고 하니 한편 마음이 놓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공부하면서 가끔은 그냥 덮어두고 지나치고 싶은 부분을 만나기도 할 때 다산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 다시 책장을 펼칠 힘을 얻기도 합니다. 다산이 그와 같이 기가 꺾이는 책을 만날 때 쓰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마음을 온통 쏟아부어서 음미하고 사색하는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어느 한 곳에 마음을 온통 쏟아붓고 몰두하고 거기에 침잠하고 사색하다 보면 어느새 환한 빛이 생겨난다고 하는데요. 오늘 산책기는 그런 침잠하고 사색하는 마음에 도움이 되는 음악 준비했습니다. 계면 두거를 연주하는 자진한 잎 듣겠습니다. 정재국의 피리, 손범주의 17관 생황, 허지영의 24관 생황 연주입니다.